0: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좋은 방법이야. 0보다 작은 숫자가 있다면 어때? 수직선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 계속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상상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2: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0: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1: 질이 칠각형을 모자로 썼다면 어땠을까? 미리 젤리로 만들어졌다면.
2: 비가 치즈였다면.
3: 방울 침대가 있었다면.
4: 나무에 버스가 나면.
5: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6: 집이 정말 작았다면.
0: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어디로 떨어졌을까.
6: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1: 끝없는 세상에서
7: 아주 멋진

0: I can't eat anymore. You're it.
1: Time for my tea.
2: Perfect time to poop off. Run, run, as fast as you can.
3: You can't catch us. We're the Alpha Blocks.
4: "하나의 큰 모험이 되겠지."
5: "맞아, 최고의 모험이 될 거야."
4: "아, 정말 신난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
6: 다른 행성에 가서 춤을 출 거야.
4: 우주에 올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7: 내가 정사각형 도시락을 준비했어.
4: 우주에선 샌드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챙겨야 돼.
8: 이것과는 작별인 사를 해야겠네.
2: 우주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9: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럭키한 걸.
10: 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오포 준비됐어.
11: 하하하하.
12: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4: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12: 숫자 탑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3: 준비됐어.
4: 샌드위치는
3: 여기 있지.
4: 10배수의 주인공들, 모두 럭키 준비 완료.
3: 완료.
4: 샌드위치는 여기.
10: 큰 정사각형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
4: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됐니?
5: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12: 항상 준비되어 있지.
4: 아, 보고 싶을 거야.
5: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4: 이것 봐.
5: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3: 이것 봐.
5: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4: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5: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4: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5: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4: 나 준비됐어. 가자.
6: 신호야! 신호가 왔어!
12: 7,
13: 9, 8,
14: 7,
15: 6,
16: 5,
17: 4,
18: 3,
19: 2,
20: 1, 0!
21: 발사!
22: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23: 우와!
4: 그래, 내 차례야. 아, 나만 출발하면 돼. 아, 마술 거르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엑스!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2: Definitely.
0: Well,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1: No.
0: Let's make a
1: din.
0: D on drums. Pad. Pan. Pin. Din.
3: Deamminggok Aidil. 상점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제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정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꾸릉꾸릉 따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2: 응, 물론이지. 응?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오해 베스들이 원래 그래.
1: 오해 베스들?
3: 우리는 오해 베스들. 하이파이브.
2: 신나게 놀아볼까?

0: 높이 올라가죠.
1: 우리 따라가볼까. 밴드의 리더니까.
0: 오, 하이파이브.
1: 우두개면 여행 떠날 로켓선을 만들어. 시작.

15. 나를 따라 계속해. 오사는 20. 오오는 25. 오육은 30. 이렇게 계속해. 오칠은 35. 오팔은 40. 오구는 45. 마지막.

0: tonight. Gray.
1: Oh.
0: Black. White.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에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10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6: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7: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6: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8: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9: 만세!
10: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0: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1: 어,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2: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3: 더하기 2
2: 더하기 3
0: 더하기 4는
4: 바로 10. 오, 다음은 네 차례야.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2: 다시 시작하자. 1
1: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0: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5: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4: 6
5: 더하기 9는 바로
4: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5: 20
2: 30
0: 40
2: 50
6: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1: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3: 뭐 사실
2: 생각해보면
0: 1부터 시작해서
4: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1: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0: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5: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4: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6: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2: 1에
3: 1을 더하면
2: 바로 3, 3을 또 더하면
4: 바로 6,
0: 4를 더하면
4: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6을 더하면 바로 21,
1: 7을 더하면
4: 바로 28,
0: 8을 더하면
3: 바로 36,
5: 9를 더하면
7: 바로 45,
4: 10을 더하면
6: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다운 준비하자.
4: 10,
5: 9,
0: 8,
4: 7, 6, 5,
0: 4,
4: 3,
3: 2,
2: 1.
8: 발사!
6: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4: 10,
5: 9,
0: 8,
4: 7, 6, 5,
0: 4,
2: 3,
3: 2,
2: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6: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Alpha blocks.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Up. Zap.
2: What fun! My turn!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숲속에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12: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슈퍼윙스 기사단과 용의 대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될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
16: 나도 그래.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0: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스페인의 콘수에그라야. 아름다운 풍차와 성으로 유명한 곳이지.
1: 에스테반이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도움이 필요해. 아빠랑 용과 기사놀이를 하고 있는데 종이로 만든 갑옷과 빗자루검이 계속 망가진다지 뭐야.
0: 그래? 그럼 슈퍼익스가 만든 걸 가서 전해주면 되겠네. 역시 잘 통한다니까.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2: 나는 에스테반 경이다. 악당 기사여, 지금 당장 이 왕국에서 멀리 떠나라.
3: 싫다.
4: 이럴 수가. 종이 갑옷도 모자라서 이젠 빗자루까지.
3: 괜찮아 에스테반, 새 빗자루 갖다 줄게.
4: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속도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트레버. 시간여행 비행기야.
0: 올라. 올라, 호기와 트레버. 난 에스테반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올라.
0: 완전히 망가졌네.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3: 우와,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0: 우와, 진짜 기사 갑옷이랑 종이로 된 멋진 거미잖아. 정식 기사가 된 것 같은데. 에스테반 경. 야, 이제 전설 속의 용만 물리치면 되겠는걸?
1: 좋은 생각이 있어. 같이 과거의 중세시대로 가서 진짜 기사를 만나보면 어떨까? 그리고 용이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야.
0: 재밌겠다. 다녀와도 돼요?
2: 그럼. 대신 슈퍼인스와 꼭 붙어 다니렴.
0: 그럴게요, 아빠. 정말 날 중세시대로 데려가 줄 수 있어?
1: 그럼 당연하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했잖아. 보여줄게. 레버 시계 앞으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동.

0: 우와, 진짜로 중세시대에 왔네. 굉장해.
1: 정말요?
0: 어? 우와, 우리도 행렬을 뛰자 얘들아.
2: 너무 무서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0: 뭐지?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2: 반가워라. 어머, 꼬마 기사님이구나.
0: 맞아요.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3: 마을 밖에 있는 버려진 성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대.
0: 우와! 스톤홀름 성에 있는 전설의 용을 조심하세요. 잡아오면 상을 드립니다.
4: 안심하세요. 이 나이젤 경이 용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이요?
3: 용을 물리친다고요?
4: 물론이죠. 나 혼자 용감하게 물리칠 거예요. 하지만 기사의 모험엔 동료가 필요한 법. 어때요? 같이 모험을 떠날 사람 없나요?
0: 여겨! 저희랑 같이 가요.
4: 용감한 꼬마 기사로구나. 화려한 갑옷을 입은 동료 기사들도 멋지고. 기사님, 모험을 떠납시다. 출발!
0: 야호!
2: 조심히 다녀와요.
5: 모두 행운을 빌어요.
6: 저게 성이다.
0: 우와, 엄청난 고성이잖아.
6: 너무 낡아서 거의 무너지려고 해.
0: 방금 병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데. 작전이 뭔가요, 나이젤 경?
4: 그게...
0: 성 안에 들어가서 용을 찾아보자. 모두 앞으로. 기사가 간다.
7: 스테반,
6: 기다려.
4: 안 돼.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 용을 물리쳐야지.
0: 우와, 여기 왠지 오싹하고 무서운데. 용은 어디에 있는 걸까?
4: 용이다.
0: 괜찮아요. 생쥐였어요, 나이젤 경.
4: 알아. 알고 있었어.
0: 어? 저기 봐. 저기 방이 있어. 어딨니, 용아? 밖으로 나와봐. 저기 봐! 진짜 용이야! 내가 가볼게!
4: 조심해야 해!
0: 덤벼라, 용아! 어? 저게 뭐야? 용이 아니잖아! 귀여운 도마뱀이었어! 안녕, 귀염둥이.
6: 진정해, 도마뱀아.
0: 어디로 갔지? 저기 있다. 도망치지 않아도 돼, 도마뱀아.
6: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지겠어.
4: 너무 귀해. 시간이 없어.
0: 내가 나설 시간이야. 거기 일렉트릭 스틱.

0: 않게 빠져나왔네. 하지만 성이 망가졌어.
1: 술이라면 나한테 맡겨. 앞으로 돌리기 시작!

0: 다시 깨끗하고 튼튼해졌네.
1: 그리고 용의 정체는 그냥 귀엽고 작은 도마뱀이었고요.
2: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다행이다.
0: 여러분, 이 나이젤경이 용감하고 멋진 기사들과 함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으로부터 마을을 구했습니다.
3: 그럼 용은 어떻게 됐나요?
1: 저희가 마을로 데려왔어요. 보세요.
0: 작은 도마뱀이었답니다. 자, 모이세요. 용의 정체가 밝혀지는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3: 돌아왔구나.
1: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 진짜 기사도 돼봤고요.
3: 멋진데? 그럼 이제 아빠랑 기사 놀이를 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1: 고마웠어, 얘들아.
4: 천만에.
5: 100개.
1: 안녕.

슈퍼 윙스 임무 완료! 딱 붙어버린 슈퍼 윙스. 안녕 루시, 시간을 딱 맞춰왔네. 경찰은 시간을 잘 지키거든.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아이슬란드의 싱벨리르 국립공원이야.
1: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밤하늘에 다양한 빛깔이 펼쳐지는 현상인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지.
2: 알만한 친구가 북극광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캠핑카 빅터가 추위에 떠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고 있대.
3: 저런!
4: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0: 후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0: 그렇게 추워? 그냥 집으로 갈까?
1: 아니, 난 괜찮아. 어서 북극광 사진 찍어, 알마.
0: 알았어. 그럼 최대한 빨리 찍고 집에 가자. 이제 찍을게. 하나, 둘, 셋.
1: 미안해, 알마. 내가 또 사진을 망쳤지. 여긴 너무 추워서 말이야.
2: 이걸 어쩌지? 빅터를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0: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1: 그치만 사진은 찍고 싶어 했잖아. 슈퍼.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1: 어서 와. 우와, 멋진 밤이다. 아름다운 북극강도 보고 이렇게 슈퍼윙스까지 만나다니.
2: 헬로, 슈퍼윙스.
0: 헬로, 반가워요. 캠핑카가 좋아한다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1: 고마워.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빅터가 써도 될 만큼 커다란 털모자네.
0: 우리가 씌워줄게.
3: 어? 와, 몸이 한결 따뜻해졌어. 떨리지도 않고. 고마워, 슈퍼윙스.
1: 잘됐다. 이제 녹색의 북극광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
3: 그럼 올라와, 알마.
1: 고마워, 빅터. 자...
3: 네가 찍은 사진 빨리 보고 싶다.
1: 어? 이상하네. 북극광이 녹색이 아니에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2: 저기 두 점은 또 뭐지?
0: 땡큐윙크 콩!
4: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골든걸?
0: 확인해봐야겠어. 좋아, 가보자.
5: 땡큐 윙크 팡! 분홍색 북극광이 훨씬 더 예쁘다. 안 그래, 오빠?
0: 거기 누구세요? 어? 어? 골든보이와 골든골이잖아.
4: 그러는 너희는 슈퍼 느림보들이네.
0: 북극광의 색깔을 멋대로 바꾼 게 너희들이야?
5: 맞아, 분홍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거든.
0: 자연의 색깔을 함부로 바꿔선 안 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놔.
4: 우리가 순순히 너희 말을 들을 것 같아? 아마 아닐걸? 네.
5: 안녕.
0: 자연을 어지럽히고 있어. 쫓아가서 먹자.
4: 못 잡겠지롱. 어? 저기야.
2: 북극광에 너무 가까이 가선 안 돼.
4: 생각보다 너무 느리잖아. 몸이 말을 안 들어.
0: 나도야. 자석이 됐나 봐.
4: 빗자리 떨어져.
5: 둘이 붙어버렸네.
0: 내가 떼어내줄게.
3: 해줘야겠어. 지금 갈게, 얘들아. 내가 받아줄게. 다들 괜찮아?
0: 그래. 어? 두 번 더 끌어당기고 있어.
1: 어떡해. 빅터까지 붙어버렸네.
0: 내 손을 잡고 좀 당겨줄래?
1: 알았어, 해볼게. 꿈쩍도 안 해.
2: 골든보이와 호기가 북극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초강력 자석이 된 모양이야.
4: 전 슈퍼윙스랑 붙어있기 싫다고요.
0: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좋아, 이제 실력 발휘를 해보자고. 일렉트릭 부스터에

제가 인정을

0: 이제야 겨우 멈췄네.
1: 무슨 일이지?
0: 어, 이런! 우리 무게 때문에 얼음이 갈라지고 있어!
2: 모두 딱 붙어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해! 하나의 로봇으로 합쳐하자!
0: 좋은 생각이야, 루시! 각자 자리를 잡아보자!
3: 됐다!
0: 오, 좋았어!
4: 변신 시작!
0: 성공하려면 모두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해.
2: 알았어.

0: 이제 잡는다. 됐다. 적응 됐어. 이렇게 가면 돼. 어, 이런. 앞에 물이 있어.
1: 빨리 방법 좀 찾아봐.
0: 됐다. 파워 점프하자. 지금이야. 왜 떨어지겠어?
2: 더 큰 파워가 필요해. 일렉트릭 스틱.
1: 저기 좀 보세요.
3: 멋진 팀이구나. 털모자가 자기력을 모두 흡수했나 봐.
4: 우와.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북극광은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사실 난 분홍색이랑 녹색 둘 다 좋아. 그럼 반은 분홍색, 반은 녹색으로 하면 어떨까?
5: 좋은 생각인데?
1: 땡큐, 위키파!
2: 우와, 너무 예쁘다.
1: 오늘의 북극광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슈퍼윙스.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 안녕!
3: 고고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랜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리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젤?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엄마랑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월드 우주본부 착륙 대작전. 쉬는 날엔 역시 공놀이가 최고야.
4: 맞아.
2: 무슨 일이지? 어?
5: 호기, 마티, 비상 임무가 생겼으니 발사대로 와줘. 유성이 월드 우주본부에 충돌하면서 엔진이 작동을 멈췄어.
6: 지금 바로 갈게.

0: 월드공항에 비상착륙을 해야 해.
1: 근데 거긴 우리가 착륙할 곳이 없어. 너희가 가서 만들어줄래?
2: 우리한테 맡겨.
0: 그럼 출동 준비.

0: 월드 우주본부가 오기 전에 착륙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야.
1: 호기랑 마티가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곧 올 거야.
2: 빛의 속도로 슈!

0: 소개! 도니, 레미,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우선 소개할게, 이쪽은.
1: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마티. 난 도니야. 뭐든 만드는 데 선수지. 힘이 세다니 잘 됐다. 내 조수가 돼줄래?
1: 조수라고? 사양할게. 나도 뭐든 만드는 데엔 자신 있거든.
2: 그치만 만들기는 내가 전문가야.
3: 난 너희들을 도와줄 트럭이야. 이름은 레미고.
4: 난 은하라고 해.
0: 은하야, 안녕. 우지 형의 동생이야.
4: 맞아. 그리고 내가 오늘 착륙장 공사의 감독을 맡게 됐어. 우리의 임무는 월드 우주본부가 비상착륙을 하기 전에 공사를 잘 끝내는 거야. 친구들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있거든. 다들 준비됐지?
5: 그럼!
4: 좋아, 빨리 시작하자. 우선 만들기 재료가 필요해. 가져왔지, 레미?
3: 당연하지.
2: 이제 재료는 챙겼으니까
1: 시작하자. 커다란 착륙장을 지어보자고.
4: 마티 진짜 멋지다. 엄청 크기도 하고.
0: 맞아. 월드 우주본부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어.
1: 뭐, 별거 아니야. 식은죽 먹기지.
2: 월드 우주본부가 착륙할 만큼 튼튼하게 지은 거 맞아?
1: 튼튼? 당연하지. 다섯 대도 착륙할 수 있을걸?
2: 글쎄, 너무 좁아 보여. 착륙하는 중에 월드 우주본부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안전한 착륙장은 어떻게 짓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짜잔! 내가 만든 착륙장은 땅에 착륙할 때의 충격을 흡수해줄 거야. 레미! 거대한 트램펄린 부탁해.
3: 알았어.
4: 완전 착륙장도 정말 멋진데?
0: 그리고 더 안전해 보이고.
2: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1: 내 착륙장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강철빔을 좀 더 준비해 줄래?
3: 어, 알았어. 강철빔 나와라.
1: 마지막으로

0: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크고 넓고 안정적이고 강철처럼 튼튼하고.
1: 우와, 그래, 정말 멋지다. 그렇지, 여기?
0: 맞아, 최고야. 마티와 도니는 정말 만들기 선수라니까.
2: 좋아, 내 착륙장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개조해볼 테니까 다들 기대해. 잘 보고 논란 준비나 하라고, 마티. 트램펄린 더 부탁해.
0: 여기 바다.
2: 야! 됐어. 이제 깃털처럼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을 거야. 어때? 굉장하지?
3: 우와, 착륙장이 둘 다 참 멋지다. 똑같이 멋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0: 그만해? 그치만 지금 끝낼 순 없어. 남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2: 맞아, 나도야. 아직 개조하고 싶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
0: 내가 개조할 게 훨씬 많거든.
2: 아니, 내가 더 많아.
0: 내 착륙장이 최고야.
2: 얘들아, 더 안전해.
4: 안녕, 은하야. 월드우주 본부는 지금 대기권에 진입해서 월드 공항에 접근 중이야. 착륙장 건설은 어떻게 될까?
1: 그게 진행 중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0: 내가 더 잘 만들어.
2: 아니, 나라고.
1: 그만해, 도니. 마티. 시간이 이제 없어. 착륙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저기 봐. 오고 있어.
0: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데?
5: 저런 속도라면 내 착륙장은 안 되겠어. 도니, 이 착륙장이 푹신해서 더 적당하겠는데?
2: 근데 내 착륙장이 저 속도를 감당할 만큼 튼튼할지 모르겠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0: 도니, 마티, 너희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착륙장을 만들어줘. 난 날아가서 속도를 미쳐볼게. 그럼 실력만이 좀 대본이다.

0: 재밌는 착륙이 되겠는데?
1: 그러게.
2: 더 이상은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
0: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착륙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3: 월드 우주로봇이라면 가능해. 하지만 변신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2: 그건 슈퍼익산트 박경 매트릭 슈퍼 충전!
3: 충전 완료!
2: 월드 우주로봇 변신!

0: 고마워.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이제 됐어! 소리 다 끝났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2: 너희 도움이 없었으면 월드 우주본부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3: 힘센 마티가 도와준 덕분이지!
4: 아니야, 도니. 네 아이디어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넌 정말 최고야.
3: 나도 최고야.
2: 너희 둘 다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됐지?
0: 그럼 우린 이만 떠날 시간이야.
2: 안녕, 슈퍼윙스. 또 보자.
1: 모두 잘 가.
5: 얼음 축제 소동!
0: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4: 어떤 모험이든 내 강력한 힘이 도움이 될 거야!
2: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하얼빈의 빙둥제가 열리는 곳이야. 매년 이 축제에선 거대한 얼음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전설의 손오공 조각상도 그중 하나지. 여의봉을 들고 있는데 정말 멋져.
0: 파오란 친구가 거기에서 엄마랑 조각상을 보고 싶어해. 근데 너무 추워서 힘이든데 거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거든. 엄청 춥겠는데.
2: 네가 가서 타오를 따뜻하게 해줘. 출동 준비!
5: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중국 하얼빈으로 출발!
6: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오자꾸나, 타오.
7: 그치만 얼음 조각상을 꼭 보고 싶은 거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마티의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2: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 슈퍼윙스. 난 타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니하오.
0: 니하오. 안녕하세요. 이게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타오.
2: 와,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우와, 손난로잖아? 여기.

0: 받아.
1: 고마워.
0: 나 벌써 한결 따뜻해졌어. 엄마, 슈퍼윙스한테 빈둥제를 안내해줘도 돼요?
2: 그럼, 대신 호기랑 꼭 같이 다니렴.
1: 완전 재밌겠다.
3: 빨리 가서 멋진 얼음 조각상들을 보고 싶어.
1: 따라와.
2: 다녀오렴.
1: 정말 굉장하다.
3: 엄청나게 크네.
1: 얘들아, 여기. 그게 내 영웅 손오공이야.
4: 정말 멋지다, 타오.
3: 어?
4: 어? 어?
3: 조각상에서 빛이 나.
0: 조각가들이 조각상 안에 LED 조명을 넣어서 만든 거야.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저기 봐! 조각가 아저씨가 계셔! 가보자! 니하오!
5: 어! 니하오!
0: 지금 무슨 조각상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5: 좋은 질문인데? 실은 아직 고민 중이란다. 올해의 주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 와! 저기 하얼빈 성도 있고 수호사자도 있고 대나무와 판다도 있지.
0: 진짜 귀엽다. 저 커다랗고 동그란 배 좀 봐.
1: 눈도 엄청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3: 이렇게 귀여운 판다는 처음 봐.
1: 게다가 꼭 진짜 같아. 안녕 판다.
4: 어?
1: 이런.
3: 왜 그래?
4: 손이 얼음 조각상에 붙어버렸어.
0: 당기지 마! 얼음에서 손을 안전하게 떼어내려면 주위를 따뜻하게 녹여야 해. 그치만 손을 어떻게 녹이지?
3: 네 손난로가 있잖아.
0: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거면 얼음을 녹일 수 있을 거야.
1: 휴, 고마워 타오. 효과가 아주 좋은걸.
0: 우와, 얼음으로 만든 용 미끄럼틀이잖아.
3: 우리도 타볼까?
0: 가보자. 어서와. 준비하시고 좋아 간다.
1: 우리도 가자 마티.
3: 좋았어! 조각형 마티에 미끄럼틀 타기! 우와! 우와!
1: 재밌다!
3: 조심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0: 이제 다른 조각상을 보러 갈까?
1: 여기 정말 근사해, 골든보이 오빠!
6: 그치? 네가 하얼빈 빙등제에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
1: 유후! 와! 손오공이잖아? 포즈가 정말 멋있는걸?
6: 더 멋진 포즈 보여줘.
1: 근데 이 여의봉 모양은 좀 잘못됐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하거든. 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지? 내 핑키봉!
6: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1: 핑키 윙키팡! 너무 추워서 작동이 잘 안 되나 봐. 내 숨결을 불어넣어줘야지. 핑키 윙키팡! 됐다! 훨씬 낫지?
6: 충분히 커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1: 핑키봉이 또 얼었나 봐. 멈출 수가 없어.
6: 큰일 났다. 안 돼.
7: 저기 뭐지?
6: 걱정 마세요. 골든보이가 구해줄게요. 됐다.
3: 너희 좀 말해. 무슨 일이지?

0: 여의봉의 여의봉이 엄청 거대해졌어.
1: 이대로라면 축제가 엉망이 될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0: 주감력 일렉트릭 그레이! 내가 주감력 힘으로 막을게! 여의봉을 멈췄어! 이제 들었어! 옮기면 돼!
1: 내가 도와줄게!

0: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 하는데 내 핑키봉이 작동을 안 해. 얼어버렸거든.
1: 그래! 내 손난로가 녹일 수 있을 거야. 여기!
0: 됐다. 우와! 고마워! 이제 잘 작동하겠다! 우와!
2: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뿌르고 동안하라 키스 환영합니다.
12: 어서오세요 공주님.
11: 동안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하라 키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란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무슨?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6: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가 서쳤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0: 그만 울어 옐로비쥬.
1: 신디는 괜찮을 거다 뿅.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3: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2: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4: 리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5: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0: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6: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7: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0: 카이 요정님.
7: 슈슈? 아,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0: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3: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8: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7: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8: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7: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9: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큐?
6: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7: 루시, 내 동생아.
9: 카이, 오빠.
8: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7: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0: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8: 그러게? 왜 몰랐을까?
6: 저 빛은 뭐지?
7: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3: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7: 신디님을 위해 사라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0: 동화나라 같은데?
7: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1: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6: 신디!
8: 당장 저기로 가자.
1: 하이 오빠, 머리가.
3: 갑자기 왜?
7: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0: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1: 레드비주, 가자!
2: 알겠습니다, 뮤!
3: 같이 가, 루시!
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오즈님.
0: 나 어떡해!
1: 준비됐지?
2: 응!
1: 시작하자, 레드비주!
2: 갑니다, 뮤!
4: 저기, 얼음탑이 보여!
5: 조금만 기다려, 신디.
2: 얼른 가자, 뮤!
3: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얼음탑으로 출발!
4: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6: 넌 절대 못 나간다.
4: 너는
6: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2: 넌 영원히 갇혔다, 치아!
4: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6: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4: 너무 추워, 주주.

0: 윙!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1: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0: 레드비츠!
2: 드디어 주비주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0: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2: 감히 날 방해해?
0: 주주, 레드비주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피드!

0: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알았다.
2: 귀엽다. 찌릿찌릿. 너는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3: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는

0: 정신 차려, 민트비즈.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주비즈는 내 거야.
2: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1: 주주, 출발해.
3: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뮤.
3: 저 구름은 뭐지?
2: 따라왔어.
0: 각오해라. 미러 쉴드.
2: 이런.
0: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0: 사실은 대마녀가 내 친구 아이린인 것 같아.
1: 뭐? 말도 안 돼!
2: 확실한 거 맞아?
0: 응. 얼굴이 똑같았어.
1: 뿅!
3: 아니, 이게 웬일이야?
2: 무슨 일이지?
4: 선샤인빌에 빼앗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5: 겨울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4: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봐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1: 어둠의 주비지다니요.
2: 대마녀의 짓인가 봐.
0: 아이린.
1: 아무도 없고 썰렁하네. 추워.
6: 얼어붙은 똥 하나로 갔습니다, 뮤.
0: 다크서피잖아. 대마녀가 아이린이 근처에 있나 봐.
6: 그거 1위네.
0: 아이린? 역시 너였구나.
7: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너 뭐야?
2: 로사님, 네 친구잖아.
7: 무슨 소리야? 난 대마녀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야.
6: 대마녀가 아니면 너 뭔데? 알 거 없고 이거나 받아라. 자, 자, 자,
7: 당장 내놔. 다크서피는 내 거야.
2: 로사, 괜찮아?
0: 아이린이 기억을 잃었나 봐. 어쩌지?
2: 감히 내 친구 로사를 괴롭혀? 탭탭 레인보우 스팅!
7: 나와, 자이언트 몬스터! 가서 저 애들을 없애고 주비즈를 데려와.
6: 소용없다, 차!

0: 뭐야?
1: 괴물을 멀리 보내야겠어. 트윙클 드림!
0: 저 멍청이! 민트비즈?
2: 꽁꽁 얼려버리겠다, 차! 일어나 밤 움직였다뇨! 발시렵다뇨!
0: 어서 올라와! 이러다 큰일 나겠어.
2: 가만 안 줄 거야. 레인보우
0: 안 돼, 주주. 내가 아이린을 설득할게.
2: 포기해, 로사. 저엔 널 잊었다고.
0: 아이린, 같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 네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새하얀 눈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
3: 그 노래 기억나. 하지만
4: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따로 있지.

0: 로사, 내가 널 몰라보다니.
1: 아이리,
0: 정말 미안해 로사.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1: 이제 다 괜찮아.
2: 너 이리 와봐라 큐.
3: 너 말이냐 저?
2: 너 아니면 누구겠냐 뇨.
3: 이거 먹을래 저?
2: 우리가 이런 걸로.
4: 와, 맛있다 큐.
5: 이 맛은 뀨.
3: 마음껏 먹어라 저.
2: 으아, 마음이 모글모글해지다뇨.
3: 다행이다 저.
1: 쟤들 좀 봐. 금방 친구가 됐네. 아 참, 샤샤랑 릴리는 잘 있어?
0: 그게...
1: 어? 타로 전화야. 타로!
6: 주주! 지금 당장 선샤인빌 숲으로

0: 빨리 와야 하는데.
1: 돌아온 거야?
2: 보고 싶었어.
3: 아참, 우리가 로사 친구와 민트비주를 찾았어.
0: 그래? 로사 잘됐다. 안녕.
4: 안녕.
1: 이제 얼른 집에 가자,
0: 안 돼!
1: 왜 안 된다는 거냐뇨?
0: 너희는 이제 아리시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1: 뭐라고? 왜?
0: 왜냐하면 아리시엘 보석 꽃밭이 다 시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필요해. 마침 일곱 주비주가 다 모였으니까 꽃밭을 살릴 수 있을 거야.
1: 그럼 얼른 가자, 뀨.
5: 응, 우리가 보석 씨앗이 돼서 꽃밭을 살리는 거다, 뀨.
3: 보석 씨앗이 된다고? 설마 너희가 사라지는 거야?
1: 안 돼! 못 가! 못 보낸다고!
6: 쭈쭈, 이게 우리 일이다, 뀨.
7: 얼른 다녀오겠다뇨.
3: 다녀온다고?
6: 그래! 보석꽃이 피면 우리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큐!
1: 타루, 우린 준비됐다, 큐!
0: 응! 주주, 하트 팩트를 꺼내봐!
6: 그럼, 우리도 갈까, 큐?
3: 이렇게 간다고? 지금?
2: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주비주들이 없다는 게.
3: 그러게.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8: 주주, 핑크비즈가 말한 비밀은 뭐였어?
6: 아, 그 비밀은 거기 맛있는 쿠키 숨겨놨으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먹으라고.
1: 핑크비즈 벌써 보고 싶어.
9: 나도야.
0: 헤로, 주주, 보여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이거 보여? 핑크비즈가 다시 자라고 있어.
1: 그게 핑크비즈라고?
3: 옐로는? 블루는?
0: 레드비즈도 보여줘.
6: 핑크비즈, 기다릴게. 얼른 다시 만나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새콤달콤 너도 비타젤리
16: 옳지.
1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6: 옳지.
15: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6: 옳지.
17: 우리 모두
16: 옳지.
1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18: 여긴 뽀로로방.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9: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환영해. 여긴 뽀로로다.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파스타 요리 완성이요.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1: 아주 먹는다니까.
2: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0: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1: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요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행복이야. 놀이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1: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0: 아이, 그건 위험해.
1: 그치만 재밌을 거야.
0: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1: 만세! 배 타고 간다!
0: 이리로

0: 선생님 뭐가 맞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먹어봐, 어서. 내가 만든 파스타인데 제발 먹어봐.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빠빠.

0: 아주 멋진 찰스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기엔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뭐라게? 절세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0: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 줄래?
1: 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0: 오,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1: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0: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2: 빠빠빠빠빠빠.
0: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1: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0: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1: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끼기 놀이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1: 그게 대체 무슨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셉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대비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너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동아, 이것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하나, 자,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안녕? 자, 이거 받아. 꼭 놀러와. 얘들아.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커피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4: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5: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6: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 응, 물론이지.
0: 응?
1: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오해 베스들이 원래 그래.
0: 오해 베스들?
2: 우리는 오해 베스들. 하이파이브.
0: 신나게 놀아볼까?
3: 소리 높여.

15. 나를 따라 계속해. 오사는 20. 오오는 25. 오육은 30. 이렇게 계속해. 오칠은 35. 오팔은 40. 오구는 45. 45.

맞아, 나도 노우야.

0: Mix to make. Gray.
1: Oh.
0: 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에 칠.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신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6: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7: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6: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8: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9: 만세!
10: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2: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6: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7: 더하기 2
6: 더하기 3
10: 더하기 4는
3: 바로 10. 5, 다음은 네 차례야.
0: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6: 다시 시작하자. 1
2: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10: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1: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0: 6
1: 더하기 9는 바로
3: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0: 됐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1: 20,
0: 30,
2: 40,
0: 50.
3: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4: 뭐 사실
0: 생각해보면
2: 1부터 시작해서
0: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3: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2: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1: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0: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3: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0: 1에
4: 1을 더하면
0: 바로 3. 3을 또 더하면
5: 바로 6.
2: 4를 더하면
0: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5: 6을 더하면
0: 바로 21.
3: 7을 더하면
0: 바로 28.
2: 8을 더하면
4: 바로 36.
1: 9를 더하면
6: 바로 45.
0: 10을 더하면
3: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0: 10,
1: 9,
2: 8,
3: 7,
0: 6,
5: 5,
3: 4,
0: 3,
4: 2,
0: 1.
4: 발사!
3: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0: 10,
1: 9,
2: 8,
3: 7,
0: 6,
5: 5,
2: 4,
0: 3,
4: 2,
0: 1, 0. 중력이 0.
7: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3: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주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신나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6: 그럼 네가 만약이라고 했더니 만약이 요정이 나타났잖아.
7: 잠깐만 만약이 요정이 뭐야?
8: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의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7: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8: 바로 이런 질문.

어디까지 셀 수 있나 영원히 계속되면 1 다음에 0을 계속 붙이면 어떨까 10을 계속 곱하는 것과 같지 금방 다시 100만을 만들 수 있어

0: 일주일 후면 한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선생님 거의 멈춘다며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0: 어?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4: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갔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2: 야! 만약 넘버블로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0: 블링티펀 너희가 가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2: 더하기 플링
4: 더하기 플럽은 바로
5: 뻥
4: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오! 잠이야 노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하나 둘 셋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 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좋은 방법이야

0: 상상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3: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0: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1: 지리.

0: 내가 있었다면 나무에 버스가 나면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1: 집이 정말 작았다면
2: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3: 어디로 떨어졌을까
1: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4: 그 다음 세상에서
0: 아주 멋진 몸을 하면서
5: 숫자 친구들과 함께
2: 궁금한 게 아주 많을 거야 맘속에 떠오르

0: 이렇게 준비 완료!
1: 완료!
0: 샌드위치는 여기!
2: 큰 정사가 경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비!
0: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됐니?
3: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1: 항상 준비되어 있지!
0: 아, 보고 싶을 거야!
3: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0: 이것 봐!
3: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4: 이것 봐!
3: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0: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3: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0: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3: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0: 나 준비됐어. 가자.
5: 신호야! 신호가 왔어!
1: 10!
6: 9! 8!
7: 7!
1: 6!
7: 5!
8: 4!
1: 3!
5: 2!
0: 1! 0!
1: 발사!
9: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1: 우와!
10: 렛츠!
6: 호호호!
0: 그래, 내 차례야. 나만 출발하면 돼. 마술 거래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0: 나는 또 배가 좀 고프네. 고마워.
1: 안녕. 환영해. 네 차례야.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Definitely. Oh,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1: No.
0: Let's make a d.
1: Din.
0: D on drums. Pad. Pan. Din. Din.
2: Deanmingguk Idol.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또래또다 키가 작다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날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슈퍼윙스 기사단과 용의 대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될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
13: 나도 그래.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0: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스페인의 콘수에그라야. 아름다운 풍차와 성으로 유명한 곳이지.
1: 에스테반이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도움이 필요해. 아빠랑 용과 기사놀이를 하고 있는데 종이로 만든 갑옷과 빗자루검이 계속 망가진다지 뭐야.
0: 그래? 그럼 슈퍼익스가 만든 걸 가서 전해주면 되겠네. 역시 잘 통한다니까.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나는 에스테반 경이다. 악당 기사여, 지금 당장 이 왕국에서 멀리 떠나라.
1: 싫다.
0: 이럴 수가. 종이갑옷도 모자라서 이젠 빗자루까지.
2: 괜찮아 에스테반, 새 빗자루 갖다 줄게.
0: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트레버, 시간여행 비행기야.
1: 올라!
2: 올라, 호기와 트레버. 난 에스테반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올라!
2: 완전히 망가졌네.
1: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4: 우와,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2: 우와, 진짜 기사 갑옷이랑 종이로 된 멋진 거미잖아.
1: 정식 기사가 된 것 같은데. 에스테반 경. 야, 이제 전설 속의 용만 물리치면 되겠는걸?
0: 좋은 생각이 있어. 같이 과거의 중세시대로 가서 진짜 기사를 만나보면 어떨까? 그리고 용이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야.
2: 재밌겠다. 다녀와도 돼요?
5: 그럼. 대신 슈퍼인스와 꼭 붙어 다니렴.
2: 그럴게요, 아빠.
1: 정말 날 중세시대로 데려가 줄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했잖아. 보여줄게. 레버 시계 앞으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0: 우와, 진짜로 중세시대에 왔네. 굉장해.
1: 아, 정말요?
0: 어? 우와, 우리도 행렬에 끼자, 얘들아.
1: 너무 무서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0: 뭐지?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2: 반가워라. 어머, 꼬마 기사님이구나.
0: 맞아요.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3: 마을 밖에 있는 버려진 성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대.
0: 우와! 스톤홀름 성에 있는 전설의 용을 조심하세요. 잡아오면 상을 드립니다.
4: 안심하세요. 어? 이 나이젤 경이 용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이요?
3: 용을 물리친다고요?
4: 물론이죠. 나 혼자 용감하게 물리칠 거예요. 하지만 기사의 모험엔 동료가 필요한 법. 어때요? 같이 모험을 떠날 사람 없나요?
0: 여기요! 저희랑 같이 가요.
4: 용감한 꼬마 기사로구나. 화려한 갑옷을 입은 동료 기사들도 멋지고. 기사들, 모험을 떠납시다. 출발!
0: 야호!
2: 조심히 다녀와요.
5: 모두 행운을 빌어요.
6: 저게 성이다.
1: 우와, 엄청난 고성이잖아.
6: 너무 낡아서 거의 무너지려고 해.
1: 방금 벽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데.
0: 작전이 뭔가요, 나이젤 경?
4: 그게...
0: 성 안에 들어가서 용을 찾아보자. 모두 앞으로! 기사가 간다!
1: 스테반!
6: 기다려!
4: 안 돼!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 용을 물리쳐야지.
1: 우와, 여기 왠지 오싹하고 무서운데?
0: 용은 어디에 있는 걸까?
4: 용이다!
0: 괜찮아요. 생쥐였어요, 나이젤 경.
4: 알아. 알고 있었어.
0: 어? 저기 봐. 저기 방이 있어. 어딨니, 용아? 밖으로 나와봐.
1: 저기 봐!
0: 진짜 용이야! 내가 가볼게.
4: 조심해야 해!
0: 덤벼라, 용아. 용이 아니잖아. 귀여운 도마뱀이었어. 안녕, 귀염둥이.
6: 진정해, 도마뱀아.
1: 어디로 갔지?
0: 저기 있다. 도망치지 않아도 돼, 도마뱀아.
6: 어떡해. 성이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지겠어.

0: 시간이 없어.
1: 내가 나서.

0: 않게 빠져나왔네. 하지만 성이 망가졌어.
1: 술이라면 나한테 맡겨. 앞으로 돌리기 시작!

0: 다시 깨끗하고 튼튼해졌네.
1: 그리고 용의 정체는 그냥 귀엽고 작은 도마뱀이었고요.
2: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다행이다.
0: 여러분! 이 나이젤경이 용감하고 멋진 기사들과 함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으로부터 마을을 구했습니다.
3: 그럼 용은 어떻게 됐나요?
1: 저희가 마을로 데려왔어요. 보세요.
0: 작은 도마뱀이었답니다. 자, 모이세요. 용의 정체가 밝혀지는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3: 돌아왔구나.
1: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 진짜 기사도 돼봤고요.
3: 멋진데? 그럼 이제 아빠랑 기사 놀이를 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1: 고마웠어, 얘들아. 천만에.
4: 100개.
1: 안녕.

슈퍼 윙스 임무 완료! 딱 붙어버린 슈퍼 윙스. 안녕 루시, 시간을 딱 맞춰왔네. 경찰은 시간을 잘 지키거든.

0: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아이슬란드의 싱벨리르 국립공원이야.
1: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밤하늘에 다양한 빛깔이 펼쳐지는 현상인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지.
2: 알만한 친구가 북극광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캠핑카 빅터가 추위에 떠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고 있대.
3: 저런!
4: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0: 후기 출동 준비!

0: 그렇게 추워? 그냥 집으로 갈까?
1: 아니, 난 괜찮아. 어서 북극광 사진 찍어, 알마.
0: 알았어. 그럼 최대한 빨리 찍고 집에 가자. 이제 찍을게. 하나, 둘, 셋.
1: 미안해, 알마. 내가 또 사진을 망쳤지. 여긴 너무 추워서 말이야.
2: 이걸 어쩌지? 빅터를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0: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1: 그치만 사진은 찍고 싶어 했잖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따라왔지.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0: 어서와. 우와, 멋진 밤이다. 아름다운 북극광도 보고 이렇게 슈퍼윙스까지 만나다니.
2: 헬로, 슈퍼윙스.
3: 헬로, 반가워요. 캠핑카가 좋아한다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0: 고마워.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빅터가 써도 될 만큼 커다란 털모자네.
3: 우리가 씌워줄게.
1: 와, 몸이 한결 따뜻해졌어. 떨리지도 않고. 고마워, 슈퍼윙스.
0: 잘됐다. 이제 녹색의 북극광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
1: 그럼 올라와, 알마.
0: 고마워, 빅터. 자.
1: 네가 찍은 사진 빨리 보고 싶다.
0: 어? 이상하네. 북극광이 녹색이 아니에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2: 저기 두 점은 또 뭐지?
4: 핑키 윙키 팡!
5: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골든걸?
3: 확인해봐야겠어. 좋아, 가보자.
4: 핑키 윙키 팡! 분홍색 북극광이 훨씬 더 예쁘다. 안 그래, 오빠?
3: 거기 누구세요? 골든보이와 골든골이잖아.
5: 그러는 너희는 슈퍼 느림보들이네.
3: 북극광의 색깔을 멋대로 바꾼 게 너희들이야?
4: 맞아. 분홍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거든.
3: 자연의 색깔을 함부로 바꿔선 안 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놔.
5: 우리가 순순히 너희 말을 들을 것 같아? 아마 아닐걸? 네,
4: 안녕.
3: 자연을 어지럽히고 있어. 쫓아가서 막자.
5: 못 잡겠지롱. 저기야.
6: 북극광에 너무 가까이 가선 안 돼.
5: 메롱.
3: 자기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져.
5: 생각보다 너무 느리잖아. 몸이 말을 안 들어.
3: 나도야. 자석이 됐나 봐.
5: 빅터는 떨어져.
4: 둘이 붙어버렸네.
3: 내가 떼어내줄게. 여기까지 붙어버렸잖아. 이대로 비행이 불가능해.
1: 내가 구해줘야겠어. 지금 갈게, 얘들아. 내가 받아줄게. 다들 괜찮아?
3: 그래. 누군가가 끌어당기고 있어.
0: 어떡해. 빅터까지 붙어버렸네.
3: 알마, 내 손을 잡고 좀 당겨줄래?
0: 알았어, 해볼게. 꿈쩍도 안 해.
2: 골든보이와 호기가 북극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초강력 자석이 된 모양이야.
5: 전 슈퍼윙스랑 붙어있기 싫다고요.
3: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좋아. 이제 실력 발휘를 해보자고.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자석의 힘이. 너무 강력해.
1: 내가 그녀를 잡아볼게.
3: 저 앞에 바위가 있어.
4: 긴급상황 발생. 일렉트릭 상태 확대.

0: 뭐지? 어, 이런! 우리 무게 때문에 얼음이 갈라지고 있어!
1: 모두 딱 붙어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해! 하나의 로봇으로 합체하자!
0: 좋은 생각이야, 루시! 각자 자리를 잡아보자!
2: 됐다!
0: 오, 좋았어!
3: 변신 시작!
0: 성공하려면 모두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해!
1: 알았어!

0: 쟤 잡는다? 됐다! 적응 됐어! 이렇게 가면 돼! 어, 이런, 앞에 물이 있어!
1: 빨리 방법 좀 찾아봐!
0: 됐다! 타워 점프하자! 지금이야! 왜 떨어지겠어!
2: 더 큰 파워가 필요해! 일렉트릭 스테이크!
1: 저기 좀 보세요!
3: 멋진 팀이구나! 털모자가 자기력을 모두 흡수했나 봐.
4: 우와! 일렉트릭 슈퍼 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북극광은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사실 난 분홍색이랑 녹색 둘 다 좋아. 그럼 반은 분홍색, 반은 녹색으로 하면 어떨까?
5: 좋은 생각인데?
1: 핑크 윙크 파!
2: 우와, 너무 예쁘다.
1: 오늘의 북극광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슈퍼윙스.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 안녕!
3: 고고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9: 인증입니다!
10: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순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피어요.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고마워요, 엄마.
1: 얘들아,
2: 다?
1: 너네 이번 어린이날에 뭐 해?
3: 난 엄마랑 발레 공연 보러 가지롱.
2: 나랑 하리는 어린이 과학관.
4: 난 놀이공원 가고 싶었는데 하늘이한테 가위바위보 쳤어.
2: 좋아요.
1: 너? 나? 나는 있잖아.
3: 뭔데 뭔데? 어디 가는데?
1: 나는 엄마랑 놀이공원 간다.
4: 우리 엄마 사람 많아서 놀이공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3: 좋아요. 나 대신 개구리 팡팡 두 바탕.
1: 그래, 내가 다 타고 와서 다 말해줄게.
5: 여기는 조아의 마음속.
1: 좋아, 좋아. 아침 일찍 놀이공원 도착해서 먼저 회전목마부터 한번 타고, 그리고 붕붕 타도 한번 타고, 퍼레이드도 보고. 좋았어, 완벽해.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
6: 좋아요.
1: 엄마, 엄마, 들어봐요. 일단 아침에 회전목마 타고요. 그 다음엔 붕붕카 타고요.
6: 그래.
1: 그리고
6: 좋아야.
1: 네?
6: 양치는 했어?
1: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가 싸준 김밥 먹고요.
6: 좋아야, 근데
1: 네?
6: 우리 놀이공원은 점심때 가면 어때? 엄마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4: 그럼 조금밖에 못 노는데. 알겠어요.
6: 아유, 우리 착한 조아, 우리 아들. 엄마가 항상 고마워. 우리 아들. 착해. 엄마 다 이해해.
1: 엄마 완전 실망이야.
7: 와, 엄마 완전 별로다.
4: 좀 늦게 가면 어때? 엄마랑 더 재밌게 놀면 되지?
1: 드디어 내일이 어린이날. 놀이공원 갈 때 뭐 입고 갈까? 자, 엄마, 엄마, 놀이공원 갈 때 뭐 입어요?
6: 좋아요. 엄마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1: 김밥은 치즈로 할까, 참치로 할까? 아니, 둘 다? 엄마, 엄마! 김밥은 치즈랑 참치 중에 뭘로 해요?
6: 좋아야. 엄마 지금 일하는 시간이야. 나중에 전화하자.
4: 엄마. 신발은 뭐 신고 가지?
1: 엄마, 엄마, 엄마!

0: 저 내일 신발이요.
1: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0: 맨날 나중에 언제? 엄마, 책 읽어주면 안 돼요?
2: 좋아요, 나중에.
0: 엄마, 내일 있잖아요.
2: 나중에 좋아요.
0: 엄마. 엄마, 맨날 나중에라고만 해. 내일 놀이공원도 나중에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일은 진짜 꼭 가야 해.
3: 드디어 어린이날.
0: 엄마, 안 일어나요? 엄마.
4: 응, 일어났어.
0: 벌써 해 뜬 지 한참 됐는데.
4: 벌써?
0: 엄마, 가방 다 쌌어요. 이제 놀이공원 가요.
2: 엄마 이것만 하고 금방 끝낼게.
0: 이제 금방 점심인데? 엄마, 이제 진짜 가는 거죠?
2: 그래. 도시락 다 쌌다.
0: 와.
2: 우리 좋아. 엄마 일하는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0: 빨리 가요.
2: 그래, 우리 뭐부터 할까? 잠깐만.
4: 네. 갑자기요. 꼭 지금이요. 네.
2: 좋아야. 있잖아.
0: 엄마, 안 돼요.
2: 좋아야.
0: 안 돼. 절대 안 돼.
2: 좋아요. 엄마, 2시간만 일하고 올게. 응? 딱 2시간만.
0: 안 돼. 못 가.
2: 좋아야.
0: 절대 못 가. 엄마, 오늘은 나랑 놀기로 했잖아요.
2: 좋아야. 엄마 약속할게. 응? 딱 2시간만. 2시간만 일하고 올게.
0: 진짜 딱 2시간만?
2: 진짜 딱 2시간만. 약속.
0: 네. 그 대신 진짜 빨리 와야 돼요. 엄마?
2: 알았어.
0: 꼭 빨리 엄마, 와.
2: 엄마 빨리 올게. 우리 좋아.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갔다 올게.

지금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 딱 두 번만 타고 엄마랑 같이 퍼레이드 보고 와야지.

응.

0: 대신 좋아야 엄마가 선물 사왔다? 이거 봐. 완전 멋있는 거야. 우리 조아가 좋아할 만한 거 엄마가 사왔지.
1: 어머, 맨날 일, 일, 일. 엄마는 일밖에 몰라? 엄마 마음속에 나는 없어?
0: 어? 우리 아기 왜 울고 있어?
2: 엄마는 일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잖아.
0: 아유, 엄마가 왜 우리 아기를 안 좋아해? 그리고 사실 엄마는 일 싫어해. 맨날 회사 안 가고 우리 아기랑만 놀고 싶어.
3: 진짜?
0: 그럼 맨날 회사 가서도 우리 아기 생각만 하는걸?
3: 진짜?
4: 이러기 싫어. 집에 가고 싶다. 좋아 보고 싶다.
5: 우리 아들하고 뭐하고 놀지?
6: 일단 책 한 두 번 읽어주고
5: 비행기도 좀
6: 태워주고.
5: 아유, 우리 애기 보고 싶다.
0: 엄마는 우리 아기밖에 몰라.
2: 우리 아기 너무 좋아.
3: 간지러워.
2: 나도 좋아. 너무 좋아.
3: 알았어.
0: 잘 웃는다, 야. 고마워요, 엄마. 아유, 뭘 이런 거 가지고. 좋아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조아, 엄마가 너무 안 와서 많이 속상했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집에서도 맨날 일 얘기만 하고 우리 조아랑 약속도 안 지키고.
2: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마.
0: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바쁜 일만 끝나면 우리 이번 주말에 꼭 놀이공원 가자.
2: 진짜지? 이번엔 진짜로?
0: 응, 진짜. 약속. 땡땡땡땡.
3: 알았어요. 어린이날 놀이기구 탄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0: 놀이기구 지금 타면 되지.
3: 어? 지금요? 어떻게?
7: 자.
3: 어?
7: 자. 할머니 표 비행기.
0: 이번에는 그럼 엄마 표 개구리 퐁퐁. 재밌어, 좋아해?

0: 고마워요. 엄마, 할머니, 나중에 조아가 어른 되면요, 부자 돼서 맨날 맨날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1: 진짜? 그럼 엄마 좀 기대한다.
2: 그럼 할머니는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0: 좋아. 조아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안 하고 맨날 나랑 놀아둘게요.
3: 그래, 그래. 고마워, 조아야.
2: 할머니도 고마워요.

0: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었어?
1: 응. 엄마는 먹었어?
0: 엄마 잘 챙겨 먹었지.
1: 잘했어. 아휴.
2: 좋아해, 일기. 오늘은 놀이공원에 갔다.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갔다. 엄마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참.

띵!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0: 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매번 저 녀석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있어.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마침 시간 터널이 열렸어. 그렇다면 이번엔 너희들부터 없애주마.

0: 걸 어디에 숨기지? 어? 저기가 좋겠다.
1: 공주님!
0: 아, 깜짝이야!
1: 여기서 뭐 하십니까?
0: 아, 뭐 좀 넣어두려고요. 온달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2: 어? 이건 내가 정말 삼조고의 아이가 맞을까?
3: 타임워치도 아직 조종 못하는데 고구려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2: 아, 자신 없다.
0: 어머, 온달이의 일기잖아.
1: 저런, 늘 덜렁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온달이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0: 온달이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달이의 자신감을 찾아줘야죠. 빨리 시간 여행해요.
4: 내 방엔 왜?
0: 온달아, 어서 일어나. 시간 여행 가야지.
4: 갑자기?
1: 그래. 아직 배울 게 많아. 머리에 지식을!

0: 헤하, 요즘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헤하, 매번 장마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1: 모두들 나를 믿어보지 못해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2: 저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0: 에휴, 여자가 왕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를 믿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0: 헤하,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헤하, 한시가 급하옵니다.
3: 헤하,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요즘 첨성대 건설에 필요한 공사 도구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옵니다.
1: 뭐라고?

0: 이것들을 팔면 돈 좀 되겠는가?
1: 괜찮으세요?

0: 저기요! 이거! 그냥 가버렸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1: 어? 아, 여긴 바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계신 신라시대야.
2: 아, 그럼 이게 그 유명한 첨성대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0: 우와, 그럼 이 안에 천재망원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2: 천재망원경은 무슨 천체망원경이겠지?
1: 아니, 천체망원경이 있는 게 아니라...
2: 너 뭐 하는 거야?
0: 예전부터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었거든.
1: 그런 거 없어. 어서 내려와.
3: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1: 선덕여왕님?
0: 네? 저분이 선덕여왕?
3: 자꾸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 와봤더니 공사 도구를 훔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2: 도난 사건이요?
0: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3: 아!
0: 저! 도둑을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 사람!
1: 아, 그래!
3: 너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지?
0: 아유, 억울해! 진짜 도둑을 봤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잡아올게요. 도둑을 잡아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3: 너희들이?
0: 당연하죠. 꼭 잡을 거예요. 다 됐다. 온달표 함정을 맛봐라.
2: 정말 도둑이 나타날까요?
4: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찾으러 올 것입니다.

0: 아이 참. 아니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야?
1: 저기 그 도둑이야. 너와.
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함정이 있는 곳이야.
1: 조금만 더. 됐다.
0: 저쪽에 흘렸나?
3: 뭐야? 안 돼!
1: 거기 멈춰, 이 도둑아!
2: 이럴 거면 함정은 왜 만든 거야?
4: 뭐야?

0: 왕실에서 쓰는 공사 도구들이 모두 비싼 것들이라 훔친 모양입니다.
1: 어때요? 제 말이 맞죠?
2: 그래, 고맙다.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1: 미안하시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2: 어?
1: 첨성대! 첨성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2: 정말로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소원이냐?
1: 네! 안에 있는 망원경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런 거 없다니까.
1: 없긴 왜 없어요? 별을 관측하는 곳인데 있겠죠? 어?

0: 망원경이란 건 말이냐?
1: 네, 망원경요. 그럼 망원경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별을 봐요?
0: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쪽에 앉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는 거란다.

0: 하시는 거예요?
1: 울다니, 난 울지 않는다.
0: 에이, 제가 봤는데요. 왜요? 왜 우신 거예요?
1: 울지 않았대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구나.
2: 여자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 신라도 이제 끝입니다. 끝.
1: 어머, 모든 게 당의 탓이라니. 하늘을 관찰하는 참성대를 지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4: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0: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1: 그럼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단다.
0: 저게 뭐지? 저건
5: 드디어 찾았다.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1: 저것이 무엇이냐?
0: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요.
3: 엑스맨?
0: 엑스맨,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5: 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일단 제일 방해되는 녀석부터.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5: 그렇게는 안 되지. 받아라, 액션 풍선볼.
0: 뭐지? 이쪽으로 피하세요.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5: 벌써 놀라면 안 되지.
0: 조심하세요. 진짜 불타오르고 있어요.
5: 그대로 납작해져서 영영 사라져라.
0: 그만다, 엑스맨.
5: 다음은 오래 기다렸구나. 풍선볼 발사. 위험해요. 어쩌, 피했어? 풍선볼 연속 발사!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3: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어!
0: 납작해지겠어. 안 돼! 잠깐만! 상투복 도와줘!

0: 씨, 난 안 되는 거야.
1: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0: 그래,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남주부의 전투!

0: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여왕님! 저 해냈어요! 저도 여왕님처럼 자신을 믿었더니 작동법을 알게 됐어요!
1: 그래, 정말 잘 됐구나. 크게 될 아이로다. 오늘 이렇게 첨성대의 완성을 선언하노라.
2: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1: 첨성대에서 관찰한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철저히 대비하게 하라.
3: 치, 갑자기 장마는 무슨... 폐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 하늘의 뜻을 읽으실 수 있는 여왕 폐하 만세!
4: 만세! 만세! 만세!
0: 우와, 진짜 첨성대를 만들어서 날씨를 알 수 있었네요.
1: 온다라, 첨성대를 만들어 살아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살폈기 때문일 것이다.
5: 결국 뜻을 이루셨구나.
0: 이게 봐, 내가 첨성대를 지켜냈기 때문이지.
6: 뭐, 자신감은 찾은 것 같네.
7: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첨성대에서 나랑 같이 별을 봤던 여왕님이시잖아.
7: 뭐라고? 함께 별을 봤어? 언제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온 거야?
0: 그럴 수도 있지.
7: 뭐? 진짜?
5: 그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선덕 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출생 연도는 분명치 않고 647년에 승하하였습니다.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5: 네. 뭐가 궁금하죠?
0: 옛날 왕들은 거의 다 남자던데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5: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0: 이 중 성골 신분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동생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1: 덕만이가 누군데요?
0: 선덕여왕의 이름이 덕만이랍니다.
2: 선덕여왕은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니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담의 난이나 칠숙 석품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난들은 여자가 왕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가하는 위협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9층 목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0: 이제 선덕여왕에 대해 잘 알겠죠?
2: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1: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0: 우와, 신난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하게 날 뜰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날 뜰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날 뜰까.
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 써니, 써니.
6: 오늘은 써니가 트램펄린을 타고 있네요. 안녕, 써니.
7: 써니. 써니. 써니.

0: 소니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1: 어? 소니? 소니? 소니?
0: 소니가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나 봐요. 어? 위험해, 소니!
2: 소니!
0: 이런, 소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크게 다친 걸까요?
1: 소니...
0: 길을 지나가던 써미가 소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1: 소니, 소니, 소니.
0: 소니는 자기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나 봐요.
3: 써미, 써미, 써미.
0: 써미가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라고 소니를 격려해 주네요. 맞아, 소니.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야.
1: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아직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써니. 상처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는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3: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0: 오, 여기 꼬니와 떠니가 있네요. 안녕, 꼬니, 떠니.
3: 떠니, 꼬니, 꼬니.
0: 꼬니, 떠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3: 떠니!
0: 여기서 밥을 해먹으려고? 숲속에서 불을 피워서 밥을 먹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3: 꼬라니! 꼬라니!
4: 꼬니! 꼬니! 꼬니!
3: 떠니! 떠니! 꼬니!
0: 어? 불이 풀에 옮겨 붙었어요. 이런, 어떻게 하죠?
5: 제니!

0: 찐이가 소화기로 불을 꺼뜨렸어요. 잘했어요, 찐이. 꼬니, 떠니, 이것 봐. 불이 날 뻔했어.
1: 떠니.
0: 산이나 숲 속에서 불을 피우면 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자. 알겠지?

0: 진니
1: 떠니 떠니 꼬니 꼬니
0: 진니
2: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1: 꼬니
3: 떠니
0: 진니 진니 진니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lue. Green. Red. Yellow.

0: 빵.
1: 야, 내 손님 들이 갈게. 얘만 좀 대놔. 빵. 주말 야, 너 들이 주는 거 기대 나.
2: Red. Blue. Green. White. Red, blue, green, white.

0: 빵.
1: Black. Purple. Brown. Yellow. Black. Purple. Brown. Yellow.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뉴스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I can play the drum.

0: see you.
1: 와우. 어?

0: loudly, loudly,
1: loudly, loudly.
2: Yeah. Yay!
3: Wow, Cobit, good job.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주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설
3: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탐험.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전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7: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Toothbrushes.

0: A toothbrush?
1: Draw something, Miss Pen.
0: Oh, what about that?

0: Son.
1: Son. Daughter. Does he have a daughter?
2: A daughter?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짜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형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가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아, 마이크 테스트.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유.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대기중지 기원의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땀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부쩌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6, 7, 8, 9, 10! 다섯 언니! 좋아! 찾는다!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동차는 뭐니뭐니 해도 빨라야지.
1: 빠른 것도 좋지만 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지. 너희들도 다 멋진데 나는 힘이 아주 세다고.
0: 힘이 세다고? 정말?
1: 그렇다니까. 보여줄까?
2: 야, 나는야 천하장사 지게차다. 천하장사 만만세.
0: 우와, 지게차 힘 정말 센지, 그치?
3: 나는 천하장사 지게차다.
0: 우와, 진짜 지게차다. 나 지게차 탈래.
4: 타요 지게차.
0: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어, 이거 지게차 맞아요?
5: 맞아요.
0: 제가 가지고 있는 지게차랑은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것도 지게차 맞는 거죠?
5: 네, 맞아요. 앉아서 타는 지게차도 있고 이렇게 서서 타는 지게차도 있어요.
0: 아, 그냥 편하게 앉아서 타면 되는데 왜 서서 타는 지게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5: 서서 타는 지게차는 좁은 곳에서도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0: 좁은 곳에서요?
5: 좁은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까요?
0: 네!
5: 오케이,

정말 좁은 길에서도 잘 다니네.

0: 이거는 경력이 정말 좋겠다. 우와! 차곡차곡 정리 완료! 우와! 과장님, 저도 기계차 타고 싶어요.
1: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0: 아, 교육을 받고 오면 탈 수 있나요?
1: 네, 탈 수 있어요.
0: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게차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요. 이곳이 지게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맞나요?
2: 네, 여기는 지게차를 배우는 곳이에요.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네. 지게차를 한번 탑승해 볼게요. 이거는 앉아서 타는 사식 지게차라고 합니다.
0: 오, 이거 앉아서 타는 거네요?
2: 네. 자, 앞에서부터 여기는 포크. 포크는 빠르게 넣었다 뺄 때 쓰는 용도로 쓰이고요.
0: 네.
2: 안쪽 레버는 리프트. 포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0: 아, 안쪽에 있는 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레버군요?
2: 네. 바깥쪽에 있는 레버는 틸트 레버. 포크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아까 기울기를 조정해주는 레버군요?
2: 네.
0: 네.
2: 여기 전후질 레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번 탑승해보실까요?
0: 아, 예. 제가 타보겠습니다.
2: 자, 타시면은 안전벨트.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매시고요.
0: 네, 안전벨트를 매고.
2: 출발.
0: 출발. 나 지게차 차.

0: 풀을 찍어 준비했습니다.
1: 우와! 우와! 나도 이제 지게차를 탈 수 있다! 우와! 우와!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2: 아, 네.
1: 저 교육 2수증 받았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제가 이제 지게차도 운전할 줄 아는데 뭐 시키실 일 없나요?
2: 아,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드릴까요?
1: 아, 어떤 미션이요?
2: 저기 있는 파레트를 이쪽으로 옮겨보시겠어요?
1: 아, 저기 있는 짐을 여기로 옮기라고요?
2: 네.
1: 아,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2: 화이팅!

0: 정말 잘하셨어요.
1: 아, 저 잘했나요?
0: 네.
1: 와, 미션 성공인가요?
0: 네, 미션 성공입니다.
1: 미션 성공! 예! 아, 근데 과장님.
0: 네.
1: 제가 옮긴 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0: 900kg입니다.
1: 900kg? 와, 이 작은 시계차가 900kg를 들은 거예요?
0: 네.
1: 와, 진짜 천하장사 지게차네요.
0: 네.
1: 제가 그리고 아까 이 포크를 올려봤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가죠?
0: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게차는 최대 3m까지 올라갑니다.
1: 아, 3m요?
0: 네.
1: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우와! 엄청 높이 올라갔다! 우와, 멋지다! 천하장사 지게차! 그런데 지게차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센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지게차! 지게차는 차 앞부분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두 개의 철판으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서 옮기는 차야. 지게차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군데군데 있는 유압 실린더 덕분이지.
1: 유압 실린더?
2: 이렇게 지게차가 움직일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쇠막대기가 보이지? 저 쇠막대기가 들어있는 기다란 원통이 유압 실린더야. 쇠막대기 아래에는 둥근 모양의 피스톤이 붙어있어. 피스톤 아래쪽 실린더에 강한 압력으로 기름을 밀어넣으면 피스톤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때 큰 힘을 내서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거야.
1: 아, 그렇구나. 근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큰 힘을 낸다는 거야?
2: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막혀있는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에 압력을 줬을 때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모든 곳에 전달된다는 파스칼의 원리 때문이야. 그래서 작은 힘으로 피스톤을 눌러도 기름 전체에 압력이 전달돼서 큰 피스톤을 밀어올릴 수 있어. 바로 이 원리로 피스톤이 들어있는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지게차에 유압 실린더가 달려있는 거야.
1: 아하!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들어올리는 게 유압 실린더구나.
2: 맞아! 바로 그거야.
1: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눈으로 확인! 여기 종이로 만든 지게차가 있어. 이 지게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주사기 두 개가 필요해. 그리고 이 관이 두 주사기를 연결해줄 거야. 이 지게 쪽에 있는 주사기가 지게차의 실린더야. 이 노란색 물이 기름, 그리고 이 주사기는 지게차 안에 있는 기름통이 될 거야. 두 주사기를 관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기름통에 힘을 줘서 기름을 실린더로 밀어 넣으면 실린더에 있는 쇠막대기가 달린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지.
2: 맞아. 지게차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 실린더가 있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유압 실린더는 굴착기나 차를 부수는 폐차장 같이 큰 힘을 이용하는 기계에 많이 쓰이고 있어.
1: 아하! 이제 지게차의 비밀을 알았어!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때문에 지게차가 천하장사가 된 거야! 이제 지게차의 비밀을 알았으니 지게차를 또 타러 가볼까?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거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담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달걀이.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이 가방은요?
2: 와, 예쁘다. 나 이거 살래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1: 다른 건 없어.
0: 다른 거. 양이에요.
2: 우와! 나 이거!
1: 귀여워.
0: 배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3: 시장에 갑니다.
1: 배고파.
2: 먹을 걸 살까?
1: 아, 아무것도 없어.
0: 아, 가게 문 닫았어요.
1: 배고파.
2: 나도.
0: 짜잔.
2: 아, 빵이다.
0: 맛있겠죠?
2: 네. 근데 이건 얼마예요?
1: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어?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2: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2: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우 나 이거 뜨거워서 정말.
4: 동동 간호사님! 간호사님!
5: 풀잠자리 여사님,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4: 아니 이거 온도를 좀 어떻게 체크 한번 해봐요. 아니 작은 상처 치료하겠다고 아주 이 풀잠자리 고운나게 다 타버리겠네 정말. 아유.
5: 아 지금 온도 적당하고 치료 잘 되고 있어요.
4: 저기요, 풀잠자리에 고운나게 다 타버리면 어떡하라고.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긴 더듬이,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하고 얇은 날개. 뜨거워서 내 날개 다 타면 책임질 거예요?
5: 지금 온도 괜찮거든요.
4: 아우 됐고, 제 추추이 딩딩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5: 네, 딩딩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4: 아 정말.
6: 조금만 참으세요.
7: 금방 응급조치 해드릴까요?
4: 응급환자?
7: 그건 괴물이었어요. 흰개미, 흰개미들이 왜 오네?
4: 흰개미?
7: 어떡해, 어떡해.
6: 어떡해.
7: 빨리 소독약, 소독약.
4: 알았어.
8: 오늘의 환자, 흰개미 병사. 누군가 흰개미들을 공격했어요.
7: 흰개미. 돌려, 돌려.
5: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7: 맞다, 맞다. 저희가 진료실이 하나뿐인데 응급한 환자라 좀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4: 저 신경 쓰지 말고 진찰을 하세요.
7: 감사해요, 풀잠자리 여사님.
5: 감사합니다. 여기 뾰족한 침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0: 언제나 그렇듯 흰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왕국은 모든 게 평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 둘,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1: 뭐지?

0: 다들 몸에 체액이 모두 빨린 채 껍질만 남은 거예요.
1: 무섭다.
2: 네, 저희 흰개미 왕국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요.
3: 어허, 껍질만 남았다고?
1: 놀래라. 불잠자리 여사님, 치료 안 받고 뭐 하세요?
3: 아니, 뭐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요, 좀.
2: 아, 네. 아, 그러다가 옆에 멀쩡히 있던 흰개미 하나, 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1: 실종이요?
4: 게이라! 게이라! 게이라!
5: 괴사마!
6: 개치라!
5: 아무리 찾아도 없어.
0: 아이 참, 수색들을 꾸려서 더 찾아보자!

0: 우리 개미굴 왕국에 이런 통로가 있었나?
1: 왠지 으스스 무서워.
0: 이건 뭐지?

0: 무시무시한 거미?
1: 거미는 아닐 거야.
2: 아하! 놀래라. 네?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1: 내가 언제 아니라고 했나? 아닐 것 같다고 했지. 보통 그런 거미는 나무 그루터기 안 살지 않나?
0: 아, 맞아요. 거미는 아니었어요.
3: 쥐를 따라간 그곳은

0: 실종된 죽은 흰개미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어요.
1: 저거 개사미 아니야? 개사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2: 내 은신처에 잘도 찾아왔군.
0: 우린 어떻게든 그 괴물을 물리치려 했지만
3: 도망가.
0: 그렇게 한 친구는 죽고
2: 내 것.

0: 끈끈한 실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군. 너도 한 방에 보내주마.
1: 그렇게 다 당하고 저만 간신히 탈출했어요.
2: 아니 도대체 그 괴물이 뭔데요?
3: 어떻게 생겼죠?
4: 몸은 흰색인데 애벌레 몸통에 새우 머리가 붙어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무서운 건 입에 우리를 찌르는 뾰족한 침이 있었어요.
2: 그건 찌를 때 쓰는 무기이자 잭을 쪽쪽 빨아먹는 입이기도 하지.
3: 네?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2: 사실 그 괴물의 정체는 문제는 알지.
3: 문제?
5: 이 벌레는 사실 무엇의 애벌레일까나? 1번 바퀴벌레, 2번 풀잠자리.
2: 에이, 풀잠자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리고 저 애벌레는 포악하고 무섭고!
3: 맞아! 왠지 징그러운 바퀴벌레 애벌레일 것 같아! 정답은 1번! 바퀴벌레!
2: 아우, 이 병원 의사랑 간호사는 다 좋은데 문제를 참 못 맞춰. 정답은 풀잠자리 애벌레!
3: 풀잠자리요? 가만! 풀잠자리라면 여사님이시잖아요!
2: 맞아! 내가 그 애벌레의 엄마야!
3: 네!
2: 우리 이름은 정확히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5: 우린 알을 흰개미 왕국의 근처에 놔. 알에서 깨나면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흰개미 왕국을 찾아 기어들어가지. 그리고 흰개미에게 침을 꽂고 쭉쭉 책을 빨아먹으며 자라.
2: 아! 그래서 흰개미 껍질만 남은 거였어!
5: 우린 은신처에서 허물을 벗으며 점점 자라.
3: 애벌레가 흰개미만 해줬어!
5: 이때부터는 흰개미를 잡아서 은신처에 갖다 쌓아놓지. 그리고 그 앞에 아무도 못 가져가게 실로 덫을 치는 거야.

0: 오호, 흰개미 병정들이 정찰을 나왔군. 흰개미 여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얼른 해치워야 돼. 내 은신처까지 잘도 찾아왔군.
1: 난!
0: 야!
2: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흰 개미를 놓치고 말았구만.
3: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4: 흰 개미 왕국 근처에 일부러 알을.
2: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자랐다고?
3: 한두 마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흰 개미들을 잡아다가 싸주는 건데요? 네!
2: 아, 그거야. 실로 고치를 짓고 어른이 되기 위해선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흰개미로 영양을 섭취한 애벌레는 고치를 짓기 시작하지. 고치를 다 지우면 애벌레는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고 멋진 날개와 큰 눈, 길고

0: 날씨는 더듬이를 갖게 되지. 지금쯤 거의 나올 때가 됐나? 멋지게 자란 우리 아기 한번 만나러 가봐.
1: 어디 가요? 내 친구, 내 가족을 죽인 애벌레야 엄마.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나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0: 너 지금 경찰이라고 했니? 우리는 흰개미를 이용해 자라는 게 본능이야, 본능.
2: 그래도 흰개미한테 피해주면서 너무해.
0: 흰개미, 넌 다른 동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니?
1: 우와, 너무 뻔뻔하시다.
0: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피해자야.
1: 피해자?
0: 그 이유는 문제로 냈지.
1: 문제?
0: 이건 내가 낳은 알. 그렇다면 이제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까? 1번 알벌, 2번 풀잠자리 애벌레.
3: 아까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 나오는 거 봤잖아.
2: 맞아. 당연히 풀잠자리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가 나오겠지.
3: 정답은 2번
2: 풀잠자리 애벌레.
0: 참 못 맞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3: 이것 봐, 풀잠자리 애벌레잖아.
0: 이것은 운 좋게도 살아남았지. 하지만
3: 이건 풀잠자리 애벌레가 아닌데.
2: 맞아, 풀잠자리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0: 이건 알벌이야, 알벌.
2: 알벌?
0: 내가 알 때까지 만들어 정성껏 낳은 알에 알벌이 또 알을 낳은 거지. 알벌의 알이 먼저 부화해 내 애벌레를 먹고 자라 이렇게 깨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알벌한테 당하는 피해자라고.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1: 불잠자리.
0: 그럼 난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기 만나러 이만. 당분간은 흰개미도 안전할 거야.
1: 네?
0: 우린 어른이 되면 흰개미를 잘 안 먹으니까. 그럼 치료받으러 또 올게.
1: 풀잠자리 가만 안 둘 거야.
3: 진정하세요. 상처 벌어져요.
2: 그래도 당분간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
1: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3: 누군가에겐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고.
2: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는 정말
1: 매정해.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란 말인가. 내 친구들, 내 가족.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침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할아버지께서 끓여주신 라면. 꼬불꼬불한 라면. 긴 라면. 더 먹고 싶어.
1: 어?
0: 어. 우리 라면 하나 더 있어.
1: 어디?
0: 여기. 이야. 할아버지께 또 끓여달라고 하자.
2: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어. 라임이잖아. 라면은 어디 간 거야?
0: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3: 라면을 찾아야 해.
0: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어? 이?
1: 야!
0: 훈민정은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2: 라면, 라면이 필요해.
1: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라면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헛!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다리 끝에 한글 라면이 있어.
2: 내가 순간이동으로 한글 라면을 가져올게.
3: 그래, 부탁해.
2: 더 가까이 가자. 천지?
4: 한글 라면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짧다!
2: 다리가 짧아지고 있어! 아니, 순간이동이 통하지 않아. 어? 도와줘!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한글로 맞서야 해. 짧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길다!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짧다 공격을 길다로 막아내다니.
5: 이제 우리가 왔어.
4: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길은,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2: 걱정하지 마. 내가 부메랑으로 한글을 가져올게. 하!
0: 돌아와! 돌아와?

0: 라면.
1: 저장 완료. 라면. 국민정음의 손으로.
2: 라면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3: 응. 우와, 꼬불꼬불 맛있는 라면.

0: 할아버지께 끌려가서 가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라! 라! 라! 면! 라면! 라면!

0: 라임. 라임? 라임. 라임. 라켓. 라켓. 라켓. 라켓. 라면.
1: 라면에 라 먹어야지. 냠냠. 헝.
0: 오, 라가 어디로 갔을까? 면만 남았네. 한글 라면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라면. 라면. 라면. 순서대로 써볼게요. 리얼이. 아를 만나. 라. 미음이. 여를 만나. 며. 며가 받침 니은을 만나. 면. 라. 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라. 면. 친구들 따라해봐요. 라. 면.
1: 라면의 끝소리를 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라임, 라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임, 라마.
0: 라면, 라임. 훈민이와 정음이가 라면을 먹어요. 라면은 맛있어. 더 먹고 싶어.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라면을 라임으로 바꿔라, 한글!
0: 어? 라면이 어디로 갔지?
2: 천지가 짤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길다로 막아냈어요.
0: 한글 라면을 찾았어요.
2: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라면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음, 마늘.
1: 아, 선생님은 언제 오시죠? 선생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2: 정음아, 우리 선생님께 편지 쓸까?
1: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3: 뭐라고 쓰지?
2: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써야지. 고맙습니다.
1: 아,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라고 써야지.

0: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어.
1: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면 행복해 하시겠지.
0: 선생님!
2: 그래. 훈민아, 정음아, 선생님은 왜 불렀니?
0: 선생님, 이거요.
2: 이게 뭐지?
1: 열어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2: 우와, 훈민이와 정음이의 마음?
0: 네.
3: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지? 이건 마음이 아니라 마늘이잖아.
0: 아니, 그러니까.
2: 선생님한테 장난하면 안 돼요.
0: 선생님, 저희 마늘이 아닌데.
4: 어떻게 된 거지?
1: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4: 마음을 찾아야 해.
1: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1: 마음이 필요해.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마음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1: 저 멀리 블랙홀 가까이에 한글 마음이 있어.
2: 블랙홀 가까이 가면 위험해.
3: 다행히 지금은 잠잠해.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어차! 태극봉으로 한글 마음을 끌어당기자.
4: 나와라!
1: 한글 마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빠지다!
3: 안 돼!
1: 이 용사가 블랙홀에 빠지고 있어.
0: 멈춰라! 시공간!
2: 시공간이 멈추질 않아.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도와줘!
2: 빠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나가다! 하마터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뻔했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1: 아니, 나의 빠지다 공격을 나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내가 한글 마음을 가져오겠어.
4: 나와라! 한글!

0: 마, 음.
1: 저장 완료. 마, 음.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마음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넣으면.
2: 우와, 마음을 찾았다.
4: 상자.
3: 우와.
4: 자,
2: 선생님.
5: 얘들아, 선생님은 또 왜 불렀니?
2: 우리 마음을 찾았어요.
4: 네, 여기요.
5: 우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우와.
2: 우리 마음이에요.
5: 얘들아, 고마워. 사랑해.
2: 우와.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마! 마음! 마음!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차! 마차! 마차! 마차! 마음! 마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게요! 받으세요! 우!
1: 마음에 마 먹어야지! 냠냠! 앙! 슝!
0: 마! 우! 마가 어디로 갔지? 음만 남았네. 한글 마음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마음! 마음! 마음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미음이 아를 만나 마,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마, 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마, 음. 친구들 따라해봐요. 마, 음. 끝.
1: 마음의 끝소리를 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마차, 마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차, 마늘.
0: 마음, 마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마늘로 바꿔라 한글! 마음을 담은 편지가 마늘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빠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나가다로 막아냈어요.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노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2: 같이 가.
1: 앉아.
3: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현재 세계리그에서는 치치핑 빙팀이, 탐험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두 팀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다른 팀들도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1: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마법 학교에 코난을 도와라! 어머, 마법 학교라니, 저도 가보고 싶은걸요.
0: 네, 그럼 동물로도 변신하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1: 저도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0: 그런데 마법을 쓰는 마법사들에게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나 봐요.
1: 어서 여러분들이 코난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2: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3: 루빈, 마법학교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졸업을 앞둔 마법사들이 마지막 과제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절벽에 있는 맨드레이크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법사 코난은 높이 나는 것이 무서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삐리삐리.
1: 마법사들은 다 하늘을 나는 거 아니었어?
2: 그러게 말이에요.
3: 마지막 과제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졸업할 수도 없잖아.
2: 걱정 마.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되니까.
4: 얘들아, 이번엔 나도 갈래. 나도 코나를 도와주고 싶어.
5: 생큼, 생큼!
2: 좋아!
6: 고작 절벽에 있는 꽃을 따는 게 미션이라니 우리들한텐 너무 쉬운걸.
7: 대장, 그래도 조심해야 돼.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으앙, 생각하기도 싫다고.
8: 난 너무 높은 곳은 싫어.
6: 이 대장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고.
7: 대장, 너무 멋있어.
8: 역시 대장이야.
6: 자, 그럼 전속력으로 전진!
7: 오케이, 대장! 전속력으로 전진!

0: 여기가 마법 학교인가 봐.
1: 저 구름도 마법으로 만든 건가 봐. 꼭 솜사탕 같아.
2: 마법으로도 음식을 만든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
3: 생크미 솜사탕 좋아. 솜사탕 좋아.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오호,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얼른 가보자.
2: 아무도 없는 건가?
0: 어? 얘들아, 여기 맨드레이크 사진이 걸려있어.
4: 인삼처럼 생겼는데? 도라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2: 이건 요리 재료에도 쓰이는 약초야. 이걸 여기서 보다니.
4: 그래? 네! 이걸로 요리를 한다고? 난 안 먹을래.
1: 얘들아, 생크미 얼굴에 수염이 났어.
3: 생큼?
0: 생큼아, 언제 수염을 기른 거야?
5: 얘들아, 여기 있는 건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 다들 조심해.
6: 응. 피피 껴.

0: 빗자루가 부러졌잖아.
1: 저기 괜찮아?
2: 혹시 코나? 코나 아니니?
0: 나를 알아? 설마 과제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3: 반가워. 우린 세계 경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 널 도우러 왔어.
0: 나를 도와준다고?
4: 마지막 과제 때문에 고민이지?

0: 빛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 마법이라고.
1: 그럼 빗자루만 있으면 어린이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0: 쉽게 배울 수 있긴 한데 난 아직까지도 의자 위로는 무서워서 날지 못해.
2: 슝슝! 생금이 난다!
3: 빗자루를 타면 엄청 신날 것 같은데 뭐가 무섭다는 거야?
0: 그게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어지럽고 자꾸 아래를 쳐다보게 돼.
4: 아, 그래서 과제를 못한 거구나.
0: 응. 그런데 이번에 과제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어.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맨드레이크를 구했는데 말이야.
1: 우리가 과제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줄게.
0: 너희들이?
3: 응. 절벽을 올라가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0: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1: 문제라니?
0: 맨드레이크를 그냥 뽑다간 비명소리에 귀가 멀고 말 거야. 이 수면꽃으로 만든 가루를 뿌려야 맨드레이크를 뽑을 수 있어.
4: 수면꽃?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0: 마법학교 정원에 있을 거야.
1: 정원이라고? 너무 예쁘겠다. 그럼 나랑 드래곤이 수면꽃을 찾아서 절벽으로 갈게. 좋아. 그럼 우리는 맨드레이크를 찾고 있을게. 도켓,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3: 무슨 소리야? 나도 갈 수 있어.
4: 지금 같이 가면 더 나빠질지도 몰라.
3: 문제 없거든.
1: 좋아, 그럼 출발하자.
4: 응, 가자.

0: 로켓! 이제라도 내 도움을 받는 게 어때?
1: 무슨 소리야?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0: 그래?
2: 어머, 이 꽃 좀 봐.
3: 생큼.
0: 하긴 우리가 구하러 가야지. 자, 에라 모르겠다. 야!

0: 우와, 마법 학교 정원의 꽃들 좀 봐. 너무 예쁘다.
1: 이 꽃은 꼭 입술처럼 생겼잖아. 사유, 꽃들이 움직여.
0: 놀리지 마. 꽃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
1: 사유, 우리...
0: 아무 일 없을 거야.

0: 야!
1: 야! 야! 야! 자!
2: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우리는 너희들 먹이가 아니란 말이야!
1: 우와! 드래콩!
2: 이 드래콩님도 용이란 말이다! 덤벼라!
1: 드래콩 너무 멋져! 그리고 수면꽃도 구했어!
2: 우리가 수면꽃을 구하다니! 얼른 돌아가자!

0: 우와, 이런 곳이 있다니. 여기 어딘가에 맨드레이크가 있다고 했지?
1: 그런데 애들은 왜 안 보이지? 아직 안 온 건가?
0: 무슨 소리지?

0: 넌 그게 궁금하다.
1: 그래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여기 이게 수면꽃이랍니다.
2: 어? 맞아, 이 꽃이야.
0: 오호, 좋았어. 이제 맨드레이크만 구하면 되는 거네.
2: 저기야, 맨드레이크 꽃이 저 위에 있어.
3: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0: 뭐가 문제야? 빗자루를 타고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함정에 걸려들었군요. 지코, 너희들 짓이었구나.
4: 어서 우리를 꺼내줘.
0: 맨드레이크는 우리가 가서 가져올 테니 너희는 구경이나 하라고.
4: 구경이나 하라고?
5: 저 대장, 대장.
0: 아, 왜 그러는 거야?
4: 대장, 제 화가 안 나 보이는데.
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다.
5: 뭐라고 대장?
0: 하나, 둘, 셋.
5: 대장, 가자!
3: 부리부리 팀이 먼저 맨드레이크를 가져가면 큰일이야.
6: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0: 그래, 캔마블! 캔마블을 쓰는 거야. 오호, 좋은 생각인데? 나만 믿으라고. 자, 캔마블 크림! 좋았어. 다들 날 따라와.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고.

여길 봐!

0: 너희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 같다.
1: 정말 굉장했어. 고나, 여기 수명구. 이제 맨드레이크도 문제 없겠지?
0: 응, 할 수 있어.

0: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졸업과제를 무사히 할 수 있게 됐어.
2: 아니야, 다 네 노력인걸.
3: 좀 아찔하긴 했지만 즐거웠어. 미션도 성공하고 말이야.
1: 맞아. 그럼 난 이만 과제를 하러 가볼게. 다들 안녕.
4: 안녕. 잘 가, 보라.
5: 칩칩핑핑.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야.
6: 저 정도면 꽤 겨뤄볼 만하겠는걸?
7: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2: 대장, 이제 어떻게 하지?
8: 그러니까 우선 전혀 사과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2: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봇은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3: 야, 패스야, 패스!
4: 어, 가고 있어! 패스!
5: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6: 저 알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7: 와일드 카드봇.
8: 그게 그거 아니야.
9: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10: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6: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7: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9: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11: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9: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11: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7: 아니거든.
11: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2: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이야! 아비!
5: 조심해!
2: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언이.
12: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7: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7: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7: 야!
6: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4: 부침성이라고는 일도 없네.
13: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7: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7: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7: 그럼 이건?
6: 샘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9: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11: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7: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 수...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7: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7: 너 자꾸 그렇게...
6: 그만, 그만.
12: 뭐야, 싸우면 싸움.
5: 타이건, 멈춰.
12: 이 지뢰장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4: 흙바닥이나 부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최강.
12: 뭐라고? 널 나와.
14: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7: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레유,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뭔 노냐?
5: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찔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2: 너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2: 소리, 내가...
3: 블레이오, 세다.

0: 인정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1: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0: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까니까!
2: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4: 왜?
3: 그거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4: 내가 알아서 할게. 레오, 레오 로션.
1: 놓지 못해!
0: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4: 온다! 이어나, 플레이온!
1: 알고 있어!
0: 스크림 오브 탈러!
4: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1: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2: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어, 여길 벗어나야 해.
0: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는 땅고양이시지.
2: 어서. 이런, 먼저 피해.
4: 준, 괜찮아?
3: 솔레이오가.
2: 스파이어. 괜찮니?
4: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5: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4: 이해가 안 돼.
5: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2: 뭐? 피닉스 파이어, 너!
0: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2: 몸이 타버린 것처럼 뜨거워.
3: 피닉스 파이어!
0: 뭐야, 이 엄한 꽃을 꽂히셨군.
3: 블루캅 베놈!
4: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3: 솔레이오,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4: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1: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오가 위험해.
3: 하지마.
0: 병아리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6: 블루캅, 어? 날 건물이로 올려줘.
2: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6: 준, 나에게 힘을.
3: 어, 알았어.
0: 뭐야?
6: 얌전히 있어.
3: 와일드가디, 대가.
6: 와일드 칼리버.
2: 메가에 불러, 서둘러.
6: 조금만 참아, 넌 강하잖아.
0: 이 땅의 분위기 파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6: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0: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0: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1: 고생했어.
2: 늦지 않았나 봐.
3: 다행이야.
4: 피닉스 파이어.
5: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4: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5: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4: 어?
6: 맞아 크레스트.
5: 어머니.
6: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2: 오랜만이야, 오빠.
5: 그래, 오랜만이야.
6: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2: 네, 어머니.
4: 잘 가.
2: 블레이온, 가자.
6: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1: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5: 잘 부탁할게.
4: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5: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7: 완성된 거야?
6: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5: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4: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5: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4: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6: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2: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6: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2: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6: 그랬지.
2: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 보스는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6: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2: 네?
6: 아무것도 아니야.
2: 전 진지하다고요.
6: 준이 메탈 카드 보스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2: 네.
6: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2: 절 메탈 카드 보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6: 괜찮아, 솔레이유?
2: 죄송해요.
8: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6: 우린 걱정 마, 게리슨.
8: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6: 괜찮아. 고마워.
2: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8: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6: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9: 진짜 깜짝 놀랐어.
2: 좋은 아침.
6: 좋은 아침.
10: 좋은 아침.
2: 좋은.
4: 좋은 아침.
2: 어젠 고마웠어.
4: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8: 성세워야지.
2: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4: 물론이지.
9: 박수?
7: 특종이다.
2: 이제 나죠.
4: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2: 미안해.
9: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7: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11: 수상하긴.
4: 우와, 베라! 언제 왔어?
7: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2: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4: 하지만
7: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4: 그건 뭐야?
7: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11: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4: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11: 그럼 둘이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2: 특훈이야.
7: 특훈?
4: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11: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7: 안 들을래.
4: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2: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4: 호행 역할은 진행방향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서 블루캅 배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11: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7: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6: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4: 초음속?
11: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4: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7: 어이없어 정말.
2: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7: 아, 에휴,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4: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

0: 본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1: 가만 있어봐.
2: 어? 저 비행기는...
0: 어?
1: 잘했어, 플래카제트.
3: 깜짝 놀랐어요. 헤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0: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3: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둘러는데 와야죠. 물론 의료인계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0: 그래.
1: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3: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1: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3: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 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1: 이 바람둥이.
3: 아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이라고요.
4: 솔레유라고 해.
3: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5: 소리 떨어져!
0: 떨어져! 아야야야.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3: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0: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3: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0: 내 생각이 맞았네, 뭐.
1: 그래, 축하해.
5: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6: 난 날 줄 아는데.
5: 왜 나까지?
4: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3: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갤럼님처럼요.
5: 그렇군. 이렇게. 하!
0: 어? 잘한다, 물루카.
3: 좋아요. 더 높이.
7: 난 괜찮아.
3: 자, 다시 한 번.
6: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저거?
5: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3: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5: 말은 쉽지.
3: 뭐?
5: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은 정도가 있지.
3: 이게 무슨 짓인가?
5: 해보자 이거구만.
3: 자, 당신도. 자.
8: 니나.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3: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폰.
8: 작전?
3: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8: 나는...
0: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8: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이미지.
6: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4: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8: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가?
1: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6: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5: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0: 야,
8: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대장들이 조컨
4: 팬텀 포넷 세다.
1: 스팅 레이드
6: 그때 망신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0: 블루카 타이거.
8: 뭐야 당신들, 어리지 않게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파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3: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0: 드레타 제트 캐논
3: 빅킹 에로.
8: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3: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데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8: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3: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뇌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4: 지금이야, 패터 보넷.
8: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6: 지금 내 따끔한 거 나누면 충분하거든.

0: 나.
1: 좋아, 플레타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해.
2: 그럼 아담아 신날기럼 나에게서 도망 멈춰.
3: 솔레이오 지금이야.
1: 지금이야 지금. 타이건.
4: 타이건 캐롤레이드.
3: 그냥 놀아줘.
1: 놓치지마 플레이어.
4: 네온노사
1: 나이스 샷.
5: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1: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어.
2: 이 깍듯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5: 죽은 여길 벗어나야 해요.
4: 죽다 까마귀.
2: 샤우트 오브 핑크.
5: 모두 대피해!
1: 솔레이유 뭐해?
4: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1: 얼른 가자.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5: 타이건.
6: 주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1: 그런 저를 메탈 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4: 솔레이유 정신 차려.
1: 솔레이유
7: 모두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브레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2: 호호, 거기도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다.
1: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4: 오메가 히트 플레이.
7: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1: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5: 플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4: 그걸 하는 건가? 실전이다.
2: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1: 팬텀 호네, 팬텀 리전스.
4: 가서 한번 먹여.
1: 가라.
2: 이 나이파리 같은.
4: 알파산다 반칙.
1: 비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방이 통했습니다.
8: 블루타제트의 특훈이
1: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5: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4: 마무리는 우리에게
3: 맡기라고.
4: 부탁해.
2: 스크린치 오버 플레이
1: 마무리하자. 응. 그라울 흑극투.

0: 걱정 아신네들.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그래도 돼? 와일드 카드만 제 임지어. 나이트 그리폰 봉인. 우리가 해냈어.
2: 해냈네.
3: 손바닥을 쳐.
1: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다니까.
2: 앞으로 잘 부탁해, 준.
4: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5: 죄송해요, 어머니.
2: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3: 목표물을 놓쳤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2: 그럼 안 돼?
3: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2: 나 알게 됐어.
3: 뭘?
2: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얼굴엔?
8: 순하게!
6: 줄무란?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7: 꿀팁.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7: 꿀팁.
6: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꿀팁.
8: 우리 모두
7: 꿀팁.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6: 호비는 아프대요.
15: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17: 시원해.
18: 언제나 신나는
15: 뽀로로 유치원.
19: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20: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21: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봉인.
3: 놀래요.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0: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0: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2: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0: 뭐?
4: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0: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게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5: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컵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4: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2: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2: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1: 한시라도 빨리...

0: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1: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3: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0: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4: 왜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0: 네! 네!
4: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1: 무슨 일 있어요?
0: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5: 문어?
6: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0: 저기 뭔가 보였어.
1: 어때요? 보여요?
0: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1: 탱크요?
3: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0: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
3: 전!
0: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일일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1: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3: 응?
1: 어서 피해!
2: 쭉!
1: 온다!
3: 꽉 잡아! 어디 있지?
1: 조심해, 블루카. 그놈의 지겨운 최강.
4: 무엇이나?
1: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3: 최악도 있지.
1: 누구 말하는 거야?
4: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치하니 내 짱도 좋구만.
1: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3: 기대도 안 했어.
1: 블루탑 와일드 대놓고

0: 뭐야 너? 와이드 카드 곳이냐 메탈 카드 곳이냐 어느 쪽이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하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은
2: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보신가?
5: 와일드 카드 봇?
4: 플래터 제트가 아니군.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널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가 너 필요 없지. 제법인데.
6: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뭐야? 꽤나 재밌어 보이셔대.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하울 전!

0: 스카이 갤럭이랑 똑같이 생겼네.
1: 우아하게 놀아볼까.
0: 알파 볼트 캐논. 괜찮아?
2: 이 정도 상처쯤은
1: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0: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1: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야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3: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0: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3: 알았어 줄.
1: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3: 야흥! 거기서
4: 블루캅이다.
5: 뭐야?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1: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0: 뭐지?
4: 딥파이트!
3: 채, 닭다리 맛이 영결로군.
1: 뭐라고?
6: 새로 셋업!
7: 아이쿠, 머리 조심!
6: 딥파이트 셋업!
3: 어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1: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흠이 떨어졌어. 다음에 기약하지!
3: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0: 딥파이트! 룸! 페로르! 시에로!
7: 안녕, 준!
6: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5: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8: 내가 불렀어.
6: 크레스트!
0: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8: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3: 이런, 흠뻑 젖어서 안쏴지자! 배치우고 나서 또 보자고!
6: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9: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6: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0: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6: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7: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6: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8: 고마워, 페로로.
6: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0: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1: 진짜요?
6: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0: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6: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0: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8: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0: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2: 상태 또한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3: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8: 와일드 카드 복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3: 네.
8: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0: 이건...
8: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 트레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0: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8: 기간 트레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7: 뭐라고?
5: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1: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0: 이해한 거 맞지?
1: 그럼 디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2: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 기억이 없어서 말이.
2: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4: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3: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선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2: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4: 뭐라고?
2: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4: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2: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5: 어, 너희도 파이팅!
3: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5: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1: 솔레이유랬나?
0: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6: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7: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8: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5: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7: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6: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5: 루카, 테이크 백.
7: 어, 잠깐.
6: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5: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6: 알겠어.
0: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1: 휴식도 중요해.
6: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9: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방 버텨보자고.
5: 어서오세요.
10: 어. 안녕하세요.
11: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5: 네, 알겠습니다.
11: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5: 아, 그...
6: 무슨 일 있으신가요?
11: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6: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1: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5: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너 3개예요.
11: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5: 어떡해요?
11: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5: 얼마? 안나, 너야?
1: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꿰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0: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1: 그치.
0: 그러니까.
1: 네.
0: 아,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1: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5: 벌써?
1: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5: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1: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5: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2: 그래, 걱정 마.
13: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6: 조심히 가.
1: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12: 어, 계속 직진.
14: 어서 오세요.
15: 덱덱 허니딥이랑 버팔 크림 도넛 주세요.
0: 어, 솔레이요?
5: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3: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5: 포장해 주세요.
13: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5: 아, 엄마! 너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5: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5: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3: 여기 있습니다.
15: 감사합니다.
5: 너
0: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5: 맞아.
15: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블레이온?
16: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7: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메탈 카드봇입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봇이 보입니다.
5: 어, 정류소!
17: 타이거리자!
16: 메탈 카드봇 소방대원 피니스 파이어를
5: 찾아주셨다고
16: 하는데요.
5: 솔레이유!
17: 준, 가자!
1: 우리도
13: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6: 걱정하지 마세요.
7: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5: 좋아, 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6: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5: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7: 준, 루카, 탱크 녀석이 이국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6: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준, 어떡하지?
5: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7: 난 여전히 겁내.

0: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1: 아, 미안, 집중할게.
2: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1: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2: 좋았어.
0: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3: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0: 그래, 날 따라와.
4: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예, 어디 한번 마셔볼까?
0: 그만 둬!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4: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법의 본능이라고.
0: 이런 곳에서 불을 쐈다가 하는
1: 걸로카?
4: 자,
0: 이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4: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방 더!
1: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독!
0: 아닌 테마!
4: 그럼 뿅망치로 가고!
0: 거기 가만히 있어!
1: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독!
4: 오히려 시키시라! 겨우!
0: 지원인가?
5: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1: 응! 블루카 마무리야!
4: 응! 이것들이 물놀이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물놀이!
1: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5: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토마는
1: 와일드 카드봇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지?
1: 펜텀 포뇨 세다. 딥파이트 세다. 테노스피어
0: 딥파이트
1: 솔레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1: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보은이,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1: 얘가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3: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1: 나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1: 알겠어. 오메가 힌트.
3: 빛은 괜찮아?
4: 딥파이트.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0: 공룡삼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베이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꾸렁꾸렁 나나요. 미치고 캠핑카
1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옹. 뽀로로 맛신나는 행복한 시간
1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저기 있다. 문 크리스탈.
1: 샤샤, 문 크리스탈은 저거야.
0: 우와, 눈부셔.
1: 원래 이 박물관은 고대 호모케티안 사원이었는데 저 엄청난 문 크리스탈을 보관하려고 여길 지었어.
2: 잠깐, 이건 제일 마지막으로 봐야 해. 기념품 가게 바로 앞이니까 먼저 보면 안 돼?
3: 기념품 가게는 벌써 다녀왔어. 문 크리스탈 풍선을 샀거든.
2: 이번엔 바다 코끼리 풍선보다 오래 가려나?
3: 신기한 풍선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4: 이 크리스탈은 고양이가 느닷없이 기습하는 다섯 번째 되는 해 달이 세 번 솟고 조르는 날 비상하는 명성의 시간에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다.
2: 그게 언젠데?
1: 오늘 밤.
3: 그냥 오늘 밤이라고 하시지.
5: 유물 건드리지 마세요.
6: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7: 난 봉사 점수를 받으려고 여기 자원봉사자로 지원했거든. 일 잘하면 날 황금 역사 도우미로 뽑아준다고 했어.
8: 저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잭, 학생한테 빨간 선 얘기를 해줬어? 가서 명상앱 좀 듣고 올게.
9: 자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3: 멋지고 이상한 가디언 전시관이네.
1: 여긴 고양이 전시관이야. 이건 훌륭한 가디언즈가 되는 법을 적어놓은 거야. 여기 봐, 이렇게 적혀있어. 첫 번째 규칙, 충동적으로 행동하라.
3: 두 번째 규칙, 항상 신기한 풍선을 사고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2: 그런 말이 있어?
1: 아니, 진짜 두 번째 규칙은 규칙이란 것은 없다. 세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을 무시하라.
3: 정말?
1: 그런 것 같아.
2: 근데 첫 번째 규칙 말이야, 난 전혀 충동적이지 않아. 모든 걸 계획하는데.
3: 심지어 그 말까지도?
9: 난 모든 걸 계획한다라고 말하기.
3: 와우.
2: 좋아, 훌륭한 가디언이 되기 위해 달라져야겠어. 그래,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3: 뭐 하는 거야?
2: 충동적으로 춤추기.
8: 춤추기 금지예요. 물구나무 서기 금지예요.
2: 즉흥적으로 우유 마시기.
8: 우유 마시기 금지예요.
1: 루카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늘 밤 저 문 크리스탈이 충전되면 갖다 드리는 거야.
6: 왜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1: 미안, 난 긴장하면 한 말 또 하거든.
6: 나까지 불안해지잖아.
9: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한번 해줘야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8: 이봐요, 고양이 전시관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예요.
6: 여기 고양이는 없는데요. 박물관 감독관만 있을 뿐.
8: 괜찮아 잭, 형광조끼를 입은 걸 보니 진짜 감독관이야.
3: 썬데이랑 캐시 문 크리스탈을 훔쳐가려나 봐.
2: 아직 정확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더 좋아,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8: 5분 후 박물관이 문을 닫습니다.
6: 내 스파이 스캐너 드론을 이용하면 이 박물관의 모든 출구를 알 수 있어.
1: 스파이 스캐너라고 하기엔 너무 요란스럽네.
7: 박물관 자원봉사자, 역사를 구하다.
6: 와, 고마워 잭. 딱 보니 넌
1: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6: 너무 도움이 되겠어. 저렇게 반사신경이 빠르니 내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1: 돕는 건 나 하나면 충분해. 이건 우리 계획이잖아.
7: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6: 잭, 넌 우리가 찾던 인재야.
8: 이제 박물관 문을 닫아야 해요. 모두 편안하고 여유롭게 퇴장해 주세요. 하지만 빨간 선은 넘지 마세요.
3: 있지, 먼저 가. 우린 남을게.
2: 뭐? 진짜 충동적인 생각인데. 너무 좋아.
3: 레오 아저씨한테 늦는다고 해줘.

0: 뭐야, 이게 통하네?
1: 응? 충동적인 행동은 매번 먹힌다니까. 진짜야. 빨리 악당을 막으러 가자.
2: 오늘 밤 난 문 크리스탈 파워를 손에 넣어 크레센트 섬 인간들을 혼돈에 빠뜨리겠다. 그 크리스탈의 힘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3: 전 상상력이 풍부해요.
4: 내가 더 풍부하거든?
2: 그냥 너희 크리스탈이 충전되는 대로 나에게 가져오기나 해.
5: 저기요, 박물관 3D 스캐닝이 다 끝났어요.
4: 이제 혹시 우릴 도와서 본부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5: 아, 죄송하지만 공부할 게 많아서.
4: 그렇다면 황금 역사 도우미는 되게 싫다는 뜻인가? 그렇죠, 젠?
5: 어? 아, 뭐 경비원님이 허락하신다면요. 한 번 더 도와드릴 순 있겠지만.
4: 잭, 우리 팀원이 된 걸 축하해. 어디 갔다 왔어?
6: 너처럼 충동적으로 기념품 가게에 다녀왔어.
4: 혹시 풍선 샀어?
6: 아니, 충동적으로 행동하되 취향을 지켰지.
4: 어? 탱탱볼 200개로 뭘 하려는 건데?
6: 잘 모르겠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니까 너무 재밌다.
4: 악당들이 들어왔어. 계획은 뭐야?
6: 계획? 계획은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어?
5: 근데 진짜 박물관 직원들 맞아요?
3: 그래, 우린 보안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서 일부러 우리가 문 크리스탈을 훔쳐가는 척 할 거야.
5: 그럼 이 문으로 들어가죠?
4: 응? 잘했어, 잭. 계속 이렇게 하면 캣자리도 빼앗겠어.
3: 응? 뭐야?
4: 작전명은 크리스탈 클리어야. 먼저 경비원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환풍구로 들어가서 크리스탈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야.
3: 경비원인 쟤는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명상하니까 문제없지.
2: 모든 사람에게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3: 전시실 문은 내가 처리할게.
4: 그런 다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CCTV를 가리는 거야.

0: 그럼 경보기를 올리지 않고 문 크리스탈에 갈 수 있지.
1: 어?
0: 헤어볼 조심해.
1: 아, 여기 고양이가.

0: 보안점검 1단계 완료!
1: 좋네요. 이젠 뭘 하죠?
0: 이젠 다리 뜨기만 기다리면 돼.

0: 스타인 선생님이 맞았어. 저 크리스탈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 봐. 그 무슨 다섯 번째
1: 오늘 밤, 오늘 밤이라고 하셨지? 빨리 움직이자. 충동적으로. 이쪽이야. 오, 아니 저쪽인가? 이쪽으로. 잠깐, 우린 여기에 뭐든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왔다.
0: 마일로 잠깐만 생각 좀 하고.
2: 가디언즈도 보안 점검을 돕고 있는 거예요?
3: 그래, 큰 도움을 주고 있네.
0: 어? 쟤? 쟤들이랑 한 팀이야?
4: 진짜 멋지죠? 난 자원봉사자!
1: 내가 뭘 한 거지?
0: 마일로, 빨리 피하자! 어서!
5: 운 좋게도 너희가 성공을 다했군.
3: 그럼요! 제가 완벽하게 짠 계획인데요. 물론 아주 사소한 도움을 받기는 했죠. 체크한테요.
4: 저기요, 이런 심부름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2: 어? 우와, 사무실이 멋진데요? 아차! 야, 뭐야, 고양이처럼? 난 고양이가 있으면...
5: 내 은신처에 또다시 인간을 들이다니.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왜냐하면 이 문 크리스탈로 크레센트 섬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니.
3: 크레센트 섬에 무릎 있었어?
6: 글쎄, 다리는 있을걸.
5: 조용히 해. 가디언즈는 나한테 텔리즈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만간 녀석들은 문 크리스탈 파워로 작동하는 새롭고 거대한 워리어를 만나게 될 테니까.

0: 진짜로 이게 박물관 공식 업무 맞나요?
1: 박물관 로고도 붙어 있잖아.
2: 황금 역사 도우미가 되고 싶다면 언제든 로고를 믿어야 해, 그치?
0: 뭐, 진짜처럼 보이긴 하네요.
2: 이걸 시내 한가운데로 가져가.
0: 아니, 그냥 차에 실어 가면 안 된다. 어? 저기요? 저 소린 왠지 불안한데. 이건 진짜 박물관 일이 아니야.

0: 것 같은데.
1: 쟤는 정말 최고라니까. 아주 훌륭한 1등 조수가 되겠어.
2: 저 워리어한테 문 크리스탈을 넣은 게 누군데? 문 크리스탈 크기 못 봤어? 얼마나 힘들었다고. 또 누가 그 큰 워리어를 조그만 상자에 넣었는데?
1: 누구긴? 제가냐?
2: 에이, 나 관둘래. 고양이는 꼴도 보기 싫어. 앞으로 난 식물이랑만 놀 거야.
1: 흥. 어차피 나도 필요 없었어. 맨날 방해만 되니까. 잘 봐. 크리스탈 워리어쯤은 나 혼자서도 풀 수 있다고. 크리스탈 워리어를 풀어줘. 크리스탈 워리어 출발. 크리스탈 워리어 집합.
2: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이거든.
1: 나도 알거든. 나도 알아.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0: 야! 나야, 너의 가디언 파트너. 나랑 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해보지 않을래?
1: 아니, 싫어. 난 충동적으로 살아봤지만 얻은 거라곤 탱탱볼 200개뿐이야. 또 악당들이 유물을 훔치는 거나 돕고, 게다가 이젠 감옥에나 가게 생겼다고.
0: 저기 화난 워리어도 있는데.
1: 저것도 나 때문이야?
0: 그런 셈이지. 말로 있잖아. 충동적으로 사는 게 너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너답게 살면서도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네 모습까지. 응? 이 얘기는 싸우면서 마저 할까? 함께 할 거지? 빌라이!

0: 휴. 충동적으로 공격하기!
1: 우리가 저 정체불명의 히어로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캣 하이파이브! 응?
2: 고양이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너 초록이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 재밌게 놀자. 썬데이! 네 거인 크리스탈 워리어를 우리 초록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해!

0: 크리스탈이 달빛의 힘을 얻었다면 햇빛엔 힘을 뺏기나 봐.
1: 네 멋진 계획이 필요하겠는데?
0: 크리스탈 기습 작전을 시작해보자. 먼저 네가 워리어의 등에 올라타.
1: 그런 다음 탱탱볼로 쓰러뜨리는 거야.
0: 언젠간 써먹을 줄 알았어. 그런 다음 우리 둘 다 햇빛을 모아서 문 크리스탈을 향해 쏘면 돼.

0: 클로썸!
1: 냉격하게 충동적이었어.
0: 클로썸한 계획까지 곁들여서.
2: 날 구해주셨군요. 고마워요, 가디언즈.
1: 오, 변장까지 했는데 다 알아보네?
3: 어? 뭐야, 너희가 가디언즈였어?
4: 키워보니 식물은 너무 재미없더라.
3: 날 버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줄게.
4: 잭이 나보다 더 나은 조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줄게.
3: 네가 먼저 사과한 거다. 그래, 날 은신처로 데려가 주든가. 이거 봐, 여기 주차하지 말랬지?
5: 선데이, 넌 내 크리스탈 워리어를 박살냈어. 내 문 크리스탈도 잃어버렸고. 너란 녀석은 정말이지.
4: 아, 가서 훈제 연어나 사 먹을까?
6: 잭, 정말 축하해. 네가 우리 박물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널 공식적으로 명예 황금 역사 도우미로 임명해줄게.
2: 정말 좋은데요? 황금 배지도 주나요?
6: 아니, 배지는 없어. 에이. 또 가디언즈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근데 대체 악당들이 어떻게 크리스탈을 훔친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1: 네,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요.
3: 충동적으로 한번 퇴장해볼까?
2: 나도 그럴 계획이었어.
7: 우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술물엔
1: 덤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동.
12: 얼굴엔
13: 순하게
12: 식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집안의 뒷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6: 고양이 카니발에 입고 갈 건데 내 의상 어때?
7: 글쎄, 수많은 고양이 중에 널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이것도 좀 빼고. 됐다! 완벽해!
6: 근데 이건 평소랑 똑같은데. 난 새롭게 쿨한 컨셉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내 실체를 모르니까 멋져 보이게 말이지.
7: 마일로,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쿨한 척하는 게 쿨한가?
6: 떠보는 질문이야?
7: 가자, 우리의 첫 축제가 기다려.
6: 와,
7: 우리의 생애 첫 고양이 축제야.
6: 진짜 멋지다. 먹을 것도 있어?
7: 페스티벌 때 쓰려고 했던 음식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6: 어떡해.
7: 하지만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기증했어.
6: 대단한데?
8: 조심해.
7: 쌤쌤.
9: 예. 안녕, 샤샤.
6: 멋지다.

0: 우와.
1: 마일로, 옌 샘슨이야.
0: 안녕. 이야, 멋진데?
2: 어, 마일로? 그 정도 실력이면 너도 가장 멋진 고양이 경연대회에 참가해야겠는데?
0: 뭐, 그게 뭔데?
2: 우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어떤 고양이가 가장 멋진지 경쟁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소개랄까?
1: 얘가 좀 멋져. 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0: 그래, 내가 뭐 널빤지 좀 타지. 그거 있잖아, 그 바퀴 달린 거.
1: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목소리도 좀 이상해.
2: 보드 타는 고양이가 나 말고 또 있어? 어디 실력 한번 보여줘봐.
0: 보통 난 두 발로 서서 타.
2: 인간처럼? 멋진데?
0: 그래.
2: 슬로프를 거꾸로 내려가게?
1: 난 유나를 찾아볼게.
2: 마일로 정말 멋진데?
1: 유나!
3: 샤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기억 안 나? 내 첫 고양이 축제잖아. 여기서 같이 놀 수 있을 때만을 평생 기다렸어.
3: 그래. 하지만 네가 인간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턴 많은 게 달라졌어. 이만 가봐.
1: 응? 방금 도착했는데 나랑 같이 놀기 싫어.
2: 착지까지 완벽하다니. 넌 진짜 멋진 고양이야.
0: 아, 정말? 아, 그래? 그래, 뭐 이 정도야.
2: 가자, 넌 대회 무조건 나가야 해.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신청 끝이야.
0: 예!
1: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멋지면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3: 샤샤, 한마디.

0: 만들게. 그냥 가.
1: 아니, 싫든 좋든 우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아우.
2: 마일로.
0: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1: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유나. 가장 멋진 고양이 선발 대회 오신 걸 루카의 부하들이야.
3: 우와, 이 고양이 통역이 최고인데 고양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4: 저 고양이 의상 입은 어설픈 인간 좀 봐.
3: 야.
5: 아니 무슨 일이지?
1: 잘 모르겠어. 뭔지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6: 작년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야.
1: 정말?
6: 그래, 정말이야. 멋진 고양이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해. 제일 먼저 민첩성, 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3: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6: 그 얘긴 비밀이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너희는 공식적으로 가장 멋진 고양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3: 그럼 첫 번째 과제, 땅을 밟지 않고 숲을 통과하기.
6: 우승하려면 저 덤불까지 먼저 가야 돼. 꼴찌 두 명은 바로 탈락이야. 자 그럼 준비 출발.
7: 같이 가.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에서 가장 안 멋진 고양이가 되기는 싫단 말이야.

0: 이러다 탈락하겠어.
1: 그건 안 멋져.
2: 오 예.
3: 가장 멋진 고양이는 너희야. 거기 너희 둘은 탈락이군요. 두 번째로 도전해볼 과제는 바로 담력 테스트야.
1: 그냥 집에 가야겠다.
4: 제군들,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를 맞이할 차례다. 우리다.
5: 아님 말고 마음대로 그래.
1: 누가 알았겠어.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덕에 멋진 고양이가 될지.
6: 어, 또 자랑 꽤나 하겠네.
1: 아니, 싫어.

0: 마일로 우승. 그렇다면 누가 탈락할까? 오, 누가 탈락할지는 뻔한데.
1: 우리 엄마 보고 싶어.
2: 대체 무슨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돕겠다고 돌아가?
3: 멋진 고양이가 그러지.
1: 마일로, 난 실패했지만 넌 정말 멋졌어. 고마워.
4: 에이, 이 정도야. 그냥 약간의 용기와 균형 감각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난 멋지니까.
3: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너의 멋진 반사 신경을 확인하겠다.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아, 좋아. 마음대로 해. 출발!
4: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0: 축하한다, 젊은 고양이여. 네가 우승한다.
1: 루카잖아!
2: 그래, 올해 페스티벌을 개최한 분이거든. 훌륭한 분이야. 모든 고양이의 영웅이라니까.
3: 영웅이라고? 누가?
1: 사실 마일로는 반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0: 1등이야. 그러니 네 타이틀을 받는다.
1: 어차피 멋진 고양이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0: 마일로, 상품을 주겠다. 썬데이 대신 내 부하가 되게 해주마.
1: 네?
2: 와, 마일로 정말 잘됐다.
1: 마일로가 우릴 대신할 순 없어요.
4: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라니.
0: 너희는 한 쌍이니까.
3: 샤샤, 이거 봐! 가장 멋진 고양이가 됐어!
1: 이래서 우리한테 가라고 했구나.
5: 아깐 말해줄 수 없었어. 사방에 루카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루카는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양이들의 환심을 샀어. 다들 루카를 좋아해.
1: 근데 너는 왜 참가했어?
5: 루카의 조직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마일로는 그럴 수 없잖아. 너희 둘이 없으면 안 돼. 가디언즈가 필요해.
1: 이제 어떡하지?
5: 이봐, 썬데이. 설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겠지? 마일로는 운 좋게 이긴 거야.
4: 그래, 맞는 말이야.
1: 듣고 보니 그러네. 루카님, 불공평해요. 제자리를 놓고 마일로와 1대1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0: 좋으실 대로. 또 한 번 대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군. 내 새로운 부하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고양이 여러분, 소개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먼저 물에 빠지는 자가 패배다. 참가자들은 준비됐나?
1: 마일로, 무조건 져야 해.
3: 다들 날 멋있게 보는데.
4: 저게 멋져? 저게 멋진 것 같아? 저게 멋지냐고!
3: 그래, 그래, 알겠어.
5: 네가 루카의 부하가 되면 넌 더 이상 가디언즈가 못 돼. 그럼 샤샤도 마찬가지고. 처참히 져.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0: 이 게임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멋진 고양이 마일로가 승리하길.
1: 난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주특기잖아.

0: 아니면 청년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이고.
1: 내가 이겼어. 너무 끔찍해.

0: 내가 없었으면 이 고양이들은 올해 축제에는 음식 구경도 못했어.
1: 뭐?
0: 물론 애초에 내가 축제 창고에 있던 걸 훔치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1: 네가 뭘 했다고?
0: 그래, 루카님이 시켰어. 이봐 루카, 네가 기부한 음식들이 정말 다 훔친 거야? 우리 고양이들한테서?
2: 루카님이 그랬을 리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3: 좋은 분이던 마다 그냥 무시해.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내 멋진 고양이 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 말로 말해줘.
3: 앞으로 우리랑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명심해.
0: 말로.
4: 난 이 섬의 모든 고양이들을 위해 일해. 그래, 잠깐이나마 멋지게 살았네. 차샤마리 오라. 루카는 틀렸어. 루카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또
1: 변덕스럽고.
4: 차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0: 진짜 훔쳐갔다니까. 내가 잘 알아. 나한테 훔쳐오라고 했거든.
3: 마일로, 넌 해고야. 저 말을 믿는 거냐?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멋지지도 않고.
5: 아니, 마일로는 멋져. 친구들 곁을 지키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그게 멋진 거야.
3: 이 섬에서 고양이를 위해 싸우는 건 나 하나뿐이야. 너희 날 섬길 자격이 없어.
5: 우리도 하기 싫거든.
3: 망각한 배신자 고양이들 같으니 날 섬기지 않겠다면 널 박살내버리겠다. 전부 다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해.
6: 어떤 워리어로요?
3: 당연히 고양이만한 워리어지.

0: 고양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나 본데요.
1: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0: 시원! 실컷 뛰었더니 배가 더 출출하군. 먹을 걸 더 가져와.
1: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은 다 훔친 거였는데 전부 페스티벌에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는데요?
0: 어, 너희들이군. 다시 내 부하가 되려고 왔나. 누구 마음대로. 난 너희 절대 내 부하로.
2: 음식을 다시 훔쳐왔다면요?
0: 사실 너희가 없으니 허전했다. 캔 따게 가져와.
2: 어? 오. 좋았어.

0: 그래서 너희 첫 축제는 재밌었어?
1: 진짜 대단했어.
2: 내년 페스티벌은 두 배 더 멋질 거야.
0: 하지만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엔 아무도 안 나갈 거지, 그치?
1: 난 이미 멋지니까 안 나갈래.
2: 쌤쌤! 가장 멋진 고양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1: 아, 우리 춤추자!

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0: 짜잔! 생일 축하해!
2: 어,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0: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0: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2: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0: 어?
2: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0: 화 안 났어?
2: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0: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워줘.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기차는 뭐니뭐니 해도 빨라야지.
1: 빠른 것도 좋지만 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지. 너희들도 다 멋진데 나는 힘이 아주 세다고.
0: 힘이 세다고? 정말?
1: 그렇다니까. 보여줄까?
2: 나는 야 천하장사 지게차다. 천하장사 만만세.
0: 우와! 지게차 힘 정말 센지, 그치?
3: 나는 천하장사 지게차다.
0: 우와! 진짜 지게차다. 나 지게차 탈래.
4: 가요 지게차.
0: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어, 이거 지게차 맞아요?
5: 맞아요.
0: 제가 가지고 있는 지게차랑은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것도 지게차 맞는 거죠?
5: 네 맞아요. 앉아서 타는 지게차도 있고 이렇게 서서 타는 지게차도 있어요.
0: 아 그냥 편하게 앉아서 타면 되는데 왜 서서 타는 지게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5: 서서 타는 지게차는 좁은 곳에서도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0: 좁은 곳에서요?
5: 좁은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까요?
0: 네!
5: 오케이!

0: 이거는 경력이 정말 좋겠다. 우와! 차곡차곡 정리 완료! 우와! 과장님! 저도 지게차 타고 싶어요!
1: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0: 아, 교육을 받고 오면 탈 수 있나요?
1: 네, 탈 수 있어요.
0: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게차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요. 이곳이 지게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맞나요?
2: 네, 여기는 지게차를 배우는 곳이에요.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네. 지게차를 한번 탑승해 볼게요. 이거는 앉아서 타는 사식 지게차라고 합니다.
0: 오, 이거 앉아서 타는 거네요?
2: 네. 자, 앞에서부터 여기는 포크. 포크는 빠르게 넣었다 뺄 때 쓰는 용도로 쓰이고요.
0: 네.
2: 안쪽 레바는 리프트. 포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0: 아, 안쪽에 있는 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레버군요?
2: 네. 바깥쪽에 있는 레바는 틸트 레바. 포크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아까 기울기를 조정해주는 레버군요?
2: 네.
0: 네.
2: 여기 전후질 레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번 탑승해 보실까요?
0: 아, 예. 제가 타보겠습니다.

0: 자, 타시면은 안전벨트.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매시고요.
1: 네, 안전벨트를 매고.
0: 출발.
1: 출발. 나 치겠다.

0: 프로쪽을 준비했습니다.
1: 우와! 우와! 나도 이제 승기차를 탈 수 있다! 우와! 우와! 과장님!
2: 아, 네.
1: 저 교육 2수증 받았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제가 이제 기계차도 운전할 줄 아는데 뭐 시키실 일 없나요?
2: 아,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드릴까요?
1: 아, 어떤 미션이요?
2: 저기 있는 파르트를 이쪽으로 옮겨보시겠어요?
1: 아, 저기 있는 짐을 여기로 옮기라고요?
2: 네.
1: 아,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2: 파이팅!

0: 정말 잘하셨어요.
1: 아, 저 잘했나요?
0: 네.
1: 아, 미션 성공인가요?
0: 네, 미션 성공입니다.
1: 미션 성공! 예! 와! 아, 근데 과장님.
0: 네.
1: 제가 옮긴 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0: 900kg입니다.
1: 900kg? 와, 이 작은 시계차가 900kg를 드는 거예요?
0: 네.
1: 와, 진짜 천하장사 지게차네요.
0: 네.
1: 제가 그리고 아까 이 포크를 올려봤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가죠?
0: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게차는 최대 3m까지 올라갑니다.
1: 아, 3m요?
0: 네.
1: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우와! 엄청 높이 올라갔다! 우와, 멋지다! 천하장사 지게차! 그런데 지게차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센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지게차! 지게차는 차 앞부분에 길쭉하게 나와있는 두 개의 철판으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서 옮기는 차야. 지게차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군데군데에 있는 유압 실린더 덕분이지.
1: 유압 실린더?
2: 이렇게 지게차가 움직일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쇠막대기가 보이지? 저 쇠막대기가 들어있는 기다란 원통이 유압 실린더야. 쇠막대기 아래에는 둥근 모양의 피스톤이 붙어있어. 피스톤 아래쪽 실린더에 강한 압력으로 기름을 밀어넣으면 피스톤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때 큰 힘을 내서 물건을 쉽게

0: 들어올릴 수 있는 거야.
1: 아, 그렇구나.
2: 근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큰 힘을 낸다는 거야?
0: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막혀있는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에 압력을 줬을 때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모든 곳에 전달된다는 파스칼의 원리 때문이야. 그래서 작은 힘으로 피스톤을 눌러도 기름 전체에 압력이 전달돼서 큰 피스톤을 밀어올릴 수 있어. 바로 이 원리로 피스톤이 들어있는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지게차에 유압 실린더가 달려있는 거야.
1: 아하!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들어올리는 게 유압 실린더구나.
0: 맞아! 바로 그거야.
1: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눈으로 확인! 여기 종이로 만든 지게차가 있어. 이 지게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주사기 두 개가 필요해. 그리고 이 관이 두 주사기를 연결해줄 거야. 이 지게 쪽에 있는 주사기가 지게차의 실린더야. 이 노란색 물이 기름, 그리고 이 주사기는 지게차 안에 있는 기름통이 될 거야. 두 주사기를 관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기름통에 힘을 줘서 기름을 실린더로 밀어 넣으면 실린더에 있는 쇠막대기가 달린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지.
0: 맞아. 지게차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 실린더가 있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유압 실린더는 불찾기나 차를 부수는 폐차장 같이 큰 힘을 이용하는 기계에 많이 쓰이고 있어.
1: 아하! 이제 지게차의 비밀을 알았어.
2: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때문에 지게차가 전화장사가 된 거야.
1: 이제 지게차의 비밀을 알았으니 지게차를 또 타러 가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0: 해야 분신이 찾아오는 건물 붕괴의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장.

0: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덕덕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우 나 이거 뜨거웠어 정말.
1: 동동 간호사님! 간호사님!
2: 풀잠자리 여사님,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1: 아니 이거 온도를 좀 어떻게 체크 한번 해봐요. 아니 작은 상처 치료하겠다고 아주 이 풀잠자리 고운나게 다 타버리겠네 정말. 아유.
2: 아 지금 온도 적당하고 치료 잘 되고 있어요.
1: 저기요 풀잠자리에 고운나게 다 타버리면 어떡하라고.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긴 더듬이,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하고 얇은 날개. 뜨거워서 내 날개 다 타면 책임질 거예요?
2: 지금 온도 괜찮거든요.
1: 아우 됐고, 제 추추이 딩딩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2: 네, 딩딩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1: 아 정말. 조심조심!
3: 조금만 참으세요.
4: 금방 응급조치 해드릴까요?
1: 응급환자?
4: 그건 괴물이었어요. 흰개미, 흰개미들이 위험해!
1: 흰개미?
4: 어떡해, 어떡해. 빨리 소독약, 소독약.
1: 알았어.
5: 오늘의 환자, 흰개미 병사. 누군가 흰개미들을 공격했어요.
4: 흰개미,
2: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4: 맞다, 맞다. 저희가 진료실이 하나뿐인데 응급한 환자라 좀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1: 저 신경 쓰지 말고 진찰 하세요.
4: 감사해요 풀잠자리 여사님.
2: 감사합니다. 여기 뾰족한 침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4: 맞아요. 그 괴물은 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물이라뇨? 아니 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괴물은 우리 개미 왕국에 살고 있어요.
6: 네!
1: 역시.
7: 아리따짜, 아리따짜, 열심히.
4: 언제나 그렇듯, 흰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왕국은 모든 게 평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 둘,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8: 뭐지?

0: 다들 몸에 체액이 모두 빨린 채 껍질만 남은 거예요.
1: 무섭다.
2: 네, 저희 흰개미 왕국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요.
3: 어허, 껍질만 남았다고?
1: 놀래라. 풀잠자리 여사님, 치료 안 받고 뭐하세요?
3: 아니 뭐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요 좀.
2: 아, 네. 아, 그러다가 옆에 멀쩡히 있던 흰개미 하나, 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1: 실종이요?
4: 게이라! 게이라! 게이라!
5: 괴상아!
6: 개치라!
5: 아무리 찾아도 없어.
0: 아이 참, 수색들을 꾸려서 더 찾아보자!

0: 무시무시한 거미?
1: 거미는 아닐 거야.
2: 아하! 놀래라. 네?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1: 내가 언제 아니라고 했나? 아닐 것 같다고 했지. 보통 그런 거미는 나무 그루터기 안 살지 않나?
3: 어, 맞아요. 어, 거미는 아니었어요.
0: 쥐를 따라간 그곳은

0: 실종된 죽은 흰개미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어요.
1: 저거 개사녀 아니야? 개사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2: 내 은신처에 잘도 찾아왔군.
0: 우린 어떻게든 그 괴물을 물리치려 했지만
3: 도망가.
0: 그렇게 한 친구는 죽고
2: 내 끈끈한 실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군. 너도 한 방에 보내주마.
4: 어떻게 생겼죠?
0: 몸은 흰색인데 애벌레 몸통에 새우머리가 붙어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무서운 건 입에 우리를 찌르는 뾰족한 침이 있었어요.
5: 그건 찌를 때 쓰는 무기이자 잭을 쪽쪽 빨아먹는 입이기도 하지.
4: 네!
6: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5: 사실 그 괴물의 정체는 문제는 알지.
4: 문제?
5: 이 벌레는 사실 무엇의 애벌레일까나? 1번 바퀴벌레, 2번 풀잠자리.
7: 에이, 풀잠자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리고 저 애벌레는 포악하고 무섭고.
6: 맞아, 왠지 징그러운 바퀴벌레 애벌레일 것 같아. 정답은 1번 바퀴벌레.
5: 아우, 이 병원 의사랑 간호사는 다 좋은데 문제를 참 못 맞춰. 정답은 풀잠자리 애벌레.
4: 풀잠자리요?
6: 어, 가만 가만, 풀잠자리라면 여사님이시잖아요.
5: 맞아, 내가 그 애벌레의 엄마야.
4: 네?
5: 우리 이름은 정확히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우린 알을 흰개미 왕국의 근처에 놔. 알에서 깨나면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흰개미 왕국을 찾아 기어들어가지. 그리고 흰개미에게 침을 꽂고 쭉쭉 책을 빨아먹으며 자라.
7: 아! 그래서 흰개미 껍질만 남은 거였어!
5: 우린 은신처에서 허물을 벗으며 점점 자라.
6: 애벌레가 흰개미만 해줬어.

0: 이때부터는 흰개미를 잡아서 운신처에 갖다 쌓아놓지. 그리고 그 앞에 아무도 못 가져가게 실로 덫을 치는 거야.
1: 찾아 찾아. 오호, 흰개미 병정들이 정찰을 나왔군. 흰개미 여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얼른 해치워야 돼. 내 은신처까지 잘도 찾아왔군. 으아!

0: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흰 개미를 놓치고 말았구만.
1: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2: 흰개미 왕국 근처에 일부러 알을.
0: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자랐다고?
1: 한두 마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흰개미들을 잡아다가 쌓아주는 건데요? 네?
0: 아, 그거야.
3: 실로 고치를 짓고 어른이 되기 위해선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흰개미로 영양을 섭취한 애벌레는 고치를 짓기 시작하지. 고치를 다 지우면 애벌레는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고 멋진 날개와 큰 눈, 길고 날씬한 더듬이를 갖게 되지.
0: 지금쯤 거의 나올 때가 됐나? 멋지게 자란 우리 아기 한번 만나러 가봐.
1: 어디 가요? 내 친구, 내 가족을 죽인 애벌레야 엄마.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나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0: 너 지금 경찰이라고 했니? 우리는 흰개미를 이용해 자라는 게 본능이야, 본능.
2: 그래도 흰개미한테 피해주면서 너무해.
0: 흰개미, 넌 다른 동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니?
1: 우와, 너무 뻔뻔하시다.
0: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피해자야.
1: 피해자?
0: 그 이유는 문제로 됐지.
1: 문제?
3: 이건 내가 낳은 알. 그렇다면 이제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까? 1번 알벌, 2번 풀잠자리 애벌레.
1: 아까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 나오는 거 봤잖아.
4: 맞아. 당연히 풀잠자리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가 나오겠지.
1: 정답은 2번
4: 풀잠자리 애벌레.
0: 참 못 맞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1: 이것 봐. 풀잠자리 애벌레잖아.
3: 이것은 운 좋게도 살아남았지. 하지만
1: 이건 풀잠자리 애벌레가 아닌데.
4: 맞아. 풀잠자리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3: 이건 알벌이야, 알벌.
1: 알벌?
3: 내가 알 때까지 만들어 정성껏 낳은 알에 알벌이 또 알을 낳은 거지. 알벌의 알이 먼저 부화해 내 애벌레를 먹고 자라 이렇게 깨어나는 거라고.
0: 그러니까 나도 알벌한테 당하는 피해자라고.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1: 불잠자리.
0: 그럼 난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기 만나러 이만. 당분간은 흰개미도 안전할 거야.
1: 네?
0: 우린 어른이 되면 흰개미를 잘 안 먹으니까. 그럼 치료받으러 또 올게.
1: 불잠자리 가만 안 둘 거야. 진정하세요. 상처 벌어져요.
4: 그래도 당분간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
1: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누군가에겐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고.
4: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는 정말
1: 매정해.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란 말인가. 내 친구들, 내 가족들.
4: 울지 마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침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요호! 요호! 신난다! 자, 얘들아, 이것 봐! 자!
1: 좋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2: 조심해! 그러다 다친다고!
0: 어허! 난 파쿠르의 고수 토켓님이라고! 호호!
3: 우와! 탱크비 난다! 우와!
0: 살살해 좀, 핑핑.
1: 독해, 너 무리했어.
4: 자, 됐어. 한번 걸어봐.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3: 탱크탱크
0: 같이 가.
4: 아자.
6: 여러분 안녕.
7: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현재 세계 리그에서는 치치 핑핑 팀이, 탐험 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두 팀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다른 팀들도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7: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과연 오늘의 미션이 뽀뽀! 마법 학교에 코난을 도와라! 어머, 마법 학교라니, 저도 가보고 싶은걸요?
6: 네, 그럼 동물로도 변신하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7: 저도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6: 그런데 마법을 쓰는 마법사들에게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나 봐요.
7: 어서 여러분들이 코난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8: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4: 루빈, 마법학교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졸업을 앞둔 마법사들이 마지막 과제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절벽에 있는 맨드레이크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법사 코난은 높이 나는 것이 무서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삐리삐리.
1: 마법사들은 다 하늘을 나는 거 아니었어?
2: 그러게 말이에요.
3: 마지막 과제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졸업할 수도 없잖아.
2: 걱정 마.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되니까.
4: 얘들아, 이번엔 나도 갈래. 나도 코나를 도와주고 싶어.
5: 생큼, 생큼!
2: 좋아!
6: 그럼 출발!
2: 고작 절벽에 있는 꽃을 따는 게 미션이라니 우리들한텐 너무 쉬운걸.
7: 대장, 그래도 조심해야 돼.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으앙, 생각하기도 싫다고.
8: 난 너무 높은 곳은 싫어.
2: 이 대장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고.
7: 대장, 너무 멋있어.
8: 역시 대장이야.
2: 자, 그럼 전속력으로 전진!
7: 오케이, 대장! 전속력으로 전진!

0: 여기가 마법 학교인가 봐.
1: 저 구름도 마법으로 만든 건가 봐. 꼭 솜사탕 같아.
2: 마법으로도 음식을 만든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
3: 생크미 솜사탕 좋아. 솜사탕 좋아.
2: 이게 무슨 소리지?
0: 오호,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얼른 가보자.
4: 아무도 없는 건가?
2: 어? 얘들아, 여기 맨드레이크 사진이 걸려있어.
5: 인삼처럼 생겼는데? 도라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2: 이건 요리 재료에도 쓰이는 약초야. 이걸 여기서 보다니.
5: 그래? 이걸로 요리를 한다고? 난 안 먹을래.
1: 얘들아, 생크미 얼굴에 수염이 났어.
3: 생큼?
0: 생큼아, 언제 수염을 기른 거야?
4: 얘들아, 여기 있는 건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 다들 조심해.
6: 응. 비비켜. 빗자루가 부러졌잖아.
2: 저기 괜찮아?
4: 혹시 코나? 코나 아니니?
2: 나를 알아? 설마 과제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4: 반가워. 우린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 널 도우러 왔어.
2: 나를 도와준다고?
1: 마지막 과제 때문에 고민이지?

0: 이 정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 마법이라고.
1: 그럼 빗자루만 있으면 어린이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0: 쉽게 배울 수 있긴 한데 난 아직까지도 의자 위로는 무서워서 날지 못해.
2: 슝슝! 생금이 난다!
3: 빗자루를 타면 엄청 신날 것 같은데 뭐가 무섭다는 거야?
0: 그게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어지럽고 자꾸 아래를 쳐다보게 돼.
4: 아, 그래서 과제를 못한 거구나.
0: 응. 그런데 이번에 과제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어.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맨드레이크를 구했는데 말이야.
1: 우리가 과제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줄게.
0: 너희들이?
3: 응. 절벽을 올라가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0: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1: 문제라니?
0: 맨드레이크를 그냥 뽑다간 비명소리에 귀가 멀고 말 거야. 이 수면꽃으로 만든 가루를 뿌려야 맨드레이크를 뽑을 수 있어.
4: 수면꽃?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0: 마법학교 정원에 있을 거야.
5: 정원이라고? 너무 예쁘겠다. 그럼 나랑 드래콩이 수면꽃을 찾아서 절벽으로 갈게.
1: 좋아. 그럼 우리는 맨드레이크를 찾고 있을게. 도켓,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3: 무슨 소리야? 나도 갈 수 있어.
4: 지금 같이 가면 더 나빠질지도 몰라.
3: 문제 없거든.
1: 좋아, 그럼 출발하자.
6: 응, 가자.

0: 캣, 이제라도 내 도움을 받는 게 어때?
1: 무슨 소리야?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0: 그래?
2: 어머, 이 꽃 좀 봐.
3: 생큼.
0: 우리가 구하러 가야지. 자, 에라 모르겠다. 야!

0: 우와, 마법 학교 정원의 꽃들 좀 봐. 너무 예쁘다.
1: 이 꽃은 꼭 입술처럼 생겼잖아. 사유, 꽃들이 움직여.
0: 놀리지 마. 꽃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
1: 사유, 우리...
0: 아무 일 없을 거야.
1: 오지 마! 엄마야!
0: 저건 코나가 보여준 꽃 아니야?
1: 오, 맞아! 사진에서 봤던 그 꽃이야! 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우리는 너희들 먹이가 아니란 말이야!
0: 우와, 드래코!
1: 이 드래콩님도 용이란 말이다! 덤벼라!
0: 드래콩 너무 멋져! 그리고 수면꽃도 구했어!
1: 우리가 수면꽃을 구하다니! 얼른 돌아가자!

0: 이런 곳이 있다니. 여기 어딘가에 맨드레이크가 있다고 했지?
1: 그런데 애들은 왜 안 보이지? 아직 안 온 건가?
0: 무슨 소리지?
2: 그게 궁금하다.
1: 그래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여기 이게 수면꽃이랍니다.
3: 어? 맞아. 이 꽃이야.
2: 오호, 좋았어. 이제 맨드레이크만 구하면 되는 거네.
3: 저기야. 맨드레이크 꽃이 저 위에

0: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1: 뭐가 문제야? 어. 빗자루를 타고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함정에 걸려들었군요.
0: 지코, 너희들 짓이었구나.
2: 어서 우리를 꺼내줘.
3: 맨드레이크는 우리가 가서 가져올 테니 너희는 구경이나 하라고.
0: 구경이나 하라고?
4: 대장.
3: 아, 왜 그러는 거야?
2: 대장, 제 화가 안 나 보이는데?
3: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다.
4: 뭐라고 대장?
3: 하나,
4: 대장, 가자!
0: 부리부리 팀이 먼저 맨드레이크를 가져가면 큰일이야.
5: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0: 그래! 캣마블! 캣마블을 쓰는 거야!
3: 오호! 좋은 생각인데?
0: 나만 믿으라고! 자, 캣마블 크림! 좋았어! 다들 날 따라와!
3: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고.
2: 좋았어.

0: 너희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 같다.
1: 정말 굉장했어. 고나, 여기 수명구. 이제 맨드레이크도 문제 없겠지?
0: 응, 할 수 있어.

0: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졸업과제를 무사히 할 수 있게 됐어.
2: 아니야, 다 네 노력인걸.
3: 좀 아찔하긴 했지만 즐거웠어. 미션도 성공하고 말이야.
1: 맞아. 그럼 난 이만 과제를 하러 가볼게.

0: 치치핑핑.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야.
1: 저 정도면 꽤 겨뤄볼 만하겠는걸?
2: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3: 대장, 이제 어떻게 하지?
4: 그러니까 우선 전혀 사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기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피리 부는 핑.
11: 안녕 렉스.
10: 어서 와 얘들아.
12: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10: 이건 티타노보아의 비늘 화석이야.
12: 비늘 화석? 와, 엄청나게 크다.
10: 티타노보아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12: 응, 좋아, 갈래. 얍! 유후!

0: 티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이게 무슨 소리지?
2: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 이게 뭐지?
2: 앤디, 빨리 와.
3: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두근두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2: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3: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가 고가 다이노.
1: 핑, 우리랑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3: 글쎄, 고가 고가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가 고가 다이노.
1: 땅이 움직인다. 어?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 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3: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0: 우리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0: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2: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응?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잘했어. 티타노가 왜 저러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응?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2: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0: 나무가 부서졌어!

0: 플렉스 슈퍼힙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빙!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1: 알았어!
0: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1: 내가 구해줄게! 여긴 괜찮을 거야! 인형들은 무사해.
2: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0: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퀸, 네가 티타노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1: 내가?
0: 맥스, 슈퍼 펭귄! 퀸, 서둘러!
1: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3: 아, 노래 부르는 건 어때?
1: 노래?
3: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4: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2: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1: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올 거야.

0: 좋아, 작전 성공이야.
1: 티카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그러게 말이야.
2: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3: 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1: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2: 티타노는 허물을 이렇게 봤는구나.
1: 우와, 정말 대단하다.
2: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물 같아.
3: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0: 핑 니 덕분에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도 아주 잘했어.
3: 정말? 내가 노래를 좀 잘하긴 하지. 티타노도 내 노래소리에 반한 게 분명해. 그치?
1: 그래.
2: 맞아.
4: 근데 렉스, 뱀은 원래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아?
0: 사실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핑의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갔던 거야.
4: 움직임?
0: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4: 아, 그런 거구나.
3: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1: 어? 괜찮아.
2: 그래, 안 불러도 돼.
3: 고고고고 달리고 탐험대가 간다.

0: 자, 기타노 호화의 카드가 완성됐어.
1: 오늘 탐험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2: 나도. 특히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허물도 볼 수 있었잖아.
3: 어, 그건 그래.
4: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2: 노래? 아,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4: 어, 벌써 간다고?
3: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4: 안녕. 안녕. 렉스, 응?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5: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2: 어? 어? 아직 렉스도 없네.
5: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2: 어?
5: 호잇! 오늘은 뭘 보러 갈까?
2: 어? 파라포 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5: 진짜 멋지겠다!
2: 어?
5: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와!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알았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6: 앤디!
2: 앤디가 없네.
3: 그러게, 아직 안 왔나?
0: 안녕, 얘들아.
3: 안녕, 렉스.
0: 근데 앤디는 어딨어?
3: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0: 아, 그래? 이건...
2: 저게 뭐야, 렉스?
0: 이건 암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3: 뭐라고?
0: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3: 그래.
2: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6: 바비.
2: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3: 바비, 바비!
2: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간지러.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3: 바비!

바비, 저기로 가보자. 저것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어?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오?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와.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

0: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1: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응? 응? 응? 어머, 암모나이트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우와! 어? 누가 좀 도와줘!
1: 어? 이 목소리는?
2: 어? 바비! 바비!
1: 어, 앤디잖아.
0: 따라오지 마! 오지 말라!
1: 신보스폰 딜루스잖아. 위험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0: 비키! 우리 좀 도와줘!
1: 내가 신보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0: 알았어? 오케이.

0: 여기로 못 갈 것 같아.
1: 어쩌지?
0: 아, 앤디! 바비! 꽉 잡아!

0: 이제 됐어. 고마워, 비키.
1: 바비.
2: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3: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0: 응, 알았어.
3: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0: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4: 뭐? 어?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포조시아잖아.
0: 어? 이게?
4: 응, 잘 봐봐.
3: 정말?
0: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3: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데!
5: 진짜 부럽다, 앤디.
0: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2: 그럼 다 같이 암모나이트를 관찰해볼까?
3: 응!
0: 와, 정말 멋지다니까.
3: 앤디, 여기 좀 봐.

0: 자, 오늘의 카드야.
1: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프조시아 카드다.
2: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없네.
1: 그러게, 좀 아쉽다.
3: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 생물 신문!
0: 우와! 우와, 멋진데?
1: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3: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꼭 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케라스야.
1: 저건 멋지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중모랑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0: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4: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가족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매번 저 녀석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있어.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마침 시간 터널이 열렸어. 그렇다면 이번엔 너희들부터 없애주마.

0: 그걸 어디에 숨기지? 어? 저기가 좋겠다.
1: 공주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0: 아, 뭐 좀 넣어두려고요. 온달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어? 이건 내가 정말 삼조고의 아이가 맞을까?
2: 타임워치도 아직 조정 못하는데 고구려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0: 아, 자신 없다. 어머, 온달이의 일기잖아.
1: 저런, 늘 덜렁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온다리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0: 온다리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다리의 자신감을 찾아줘야죠. 빨리 시간 여행해요.
3: 내 방엔 왜?
0: 온달아, 어서 일어나. 시간 여행 가야지.
3: 갑자기?
1: 그래. 아직 배울 게 많아. 머리에 지식을!

0: 대하, 요즘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대하, 매번 장마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2: 모두들 나를 믿었지 못해 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0: 저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1: 에휴, 여자가 왕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를 믿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0: 폐하,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1: 폐하, 한시가 급하옵니다.
3: 폐하,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요즘 첨성대 건설에 필요한 공사 도구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옵니다.
2: 뭐라고?

0: 이것들을 팔면 돈 좀 되겠는가?
1: 그냥 가버렸네. 선생님, 근데

0: 어디예요?
1: 어? 아, 여긴 바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계신 신라시대야.
0: 아, 그럼 이게 그 유명한 첨성대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0: 우와! 그럼 이 안에 천재망원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2: 우와. 천재망원경은 무슨 천체망원경이겠지?
1: 아니, 천체망원경이 있는 게 아니라...
0: 너 뭐 하는 거야?
2: 예전부터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었거든.
1: 그런 거 없어. 어서 내려와.
3: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1: 선덕여왕님?
0: 네? 저분이 선덕여왕?
3: 자꾸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 와봤더니 공사 도구를 훔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0: 도난 사건이요?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 저! 도둑을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 사람!
4: 아, 그래!
3: 너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지?
0: 아유, 억울해! 진짜 도둑을 봤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잡아올게요. 도둑을 잡아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3: 너희들이?
0: 당연하죠. 꼭 잡을 거예요. 다 됐다. 원달표 함장을 맛봐라.
5: 정말 도둑이 나타날까요?
6: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찾으러 올 것입니다.

0: 아이 참. 아이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야?
1: 저기 그 도둑이야. 너와.
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함정이 있는 곳이야.
1: 조금만 더. 됐다.
0: 저쪽에 흘렸나?
3: 뭐야? 안 돼!
1: 거기 멈춰, 이 도둑아!
2: 이럴 거면 함정은 왜 만든 거야?
4: 뭐야?

0: 왕실에서 쓰는 공사 도구들이 모두 비싼 것들이라 훔친 모양입니다.
1: 어때요? 제 말이 맞죠?
2: 그래, 고맙다.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1: 미안하시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2: 어?
1: 첨성대! 첨성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2: 정말로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소원이냐?
1: 네! 안에 있는 망원경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런 거 없다니까.
1: 없긴 왜 없어요? 별을 관측하는 곳인데 있겠죠? 진짜 없잖아요.
2: 그 망원경이란 건 말이냐?
1: 네, 망원경요. 그럼 망원경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별을 봐요?
2: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쪽에 앉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는 거란다.

0: 뭐예요?
1: 울다니, 난 울지 않는다.
0: 에이, 제가 봤는데요. 왜요? 왜 우신 거예요?
1: 울지 않았대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구나.
2: 여자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 신라도 이제 끝입니다. 끝.
1: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니. 하늘을 관찰하는 참성대를 지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4: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0: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1: 그럼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단다.
0: 어? 저게 뭐지? 저건!
5: 드디어 찾았다.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1: 저것이 무엇이냐?
0: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요!
5: 엑스맨?
0: 엑스맨! 너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5: 와우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일단 제일 방해되는 녀석부터.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5: 그렇게는 안 되지. 받아라! 액션 풍선볼!
0: 뭐지? 으아! 이쪽으로 피하세요!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5: 벌써 놀라면 안 되지.
0: 좀 마세요! 불어오르고 있어요!
5: 그대로 납작해져서 영영 사라져라!
0: 그만둬, 엑스맨!
5: 다음은? 오래 기다렸구나. 풍선볼 발사! 위험해요! 어쩌, 피했어? 풍선볼 연속 발사!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어.
1: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0: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1: 그래, 나를 믿는 거야.

장조보의 반전!

0: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여왕님! 저 해냈어요! 저도 여왕님처럼 자신을 믿었더니 작동법을 알게 됐어요!
1: 그래, 정말 잘 됐구나. 크게 될 아이로다. 오늘 이렇게 삼성대의 완성을 선언하노라.
2: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1: 삼성대에서 관찰한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철저히 대비하게 하라.
3: 치, 갑자기 장마는 무슨... 폐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
4: 하늘의 뜻을 읽으실 수 있는 여왕 폐하 만세! 만세!

0: 우와, 진짜 청성대를 만들어서 날씨를 알 수 있었네요.
1: 온다라, 청성대를 만들어 살아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살폈기 때문일 것이다.
2: 결국 뜻을 이루셨구나.
0: 이게 봐, 내가 첨성대를 지켜냈기 때문이지.
3: 뭐, 자신감은 터진 것 같네.
4: 만세! 만세! 만세!
0: 오늘의 위인, 선덕 여왕!
5: 우와, 선덕 여왕님이시다!
6: 너 선덕 여왕님이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청성대에서 나랑 같이 별을 봤던 여왕님이시잖아!
6: 뭐라고? 함께 별을 봤어? 언제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온 거야?
0: 그럴 수도 있지!
6: 뭐? 야!
2: 그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출생연도는 분명치 않고 647년에 승하하였습니다.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2: 네, 뭐가 궁금하죠?
0: 옛날 왕들은 거의 다 남자던데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2: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성골 신분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동생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6: 덕만이가 누...

0: 선덕여왕의 이름이 덕만이랍니다.
1: 아, 선덕여왕은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니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담의 난이나 칠숙 석품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난들은 여자가 왕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가하는 위협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9층 목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이제 선덕여왕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1: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0: 우와, 신난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뽀이 뽀이
1: 뽀이 뽀이
0: 그네를 타자
2: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1: 좋아요!
0: 타자 링가링가 링가링가 뽀이 뽀이 뽀이 뽀이 그네를 타자 링가링가 링가링가 뽀이 뽀이 뽀이 뽀이 그네를 타자
1: 볼트 선생님! 이번엔 시선 타고 싶어요!
2: 좋아요!

0: A toothbrush?
1: Draw something, Miss Pen.
0: Oh, what about that?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그림책 뽕뽕뽕.
1: 선녀와 나무꾼 사파리.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2: 나무꾼님, 호수가 쫓아와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1: 나무꾼은 얼른 나무단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뒤 호수가 달려와 사슴을 보았는지 물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고개 너머로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호수가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2: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아직 장가 안 드셨지요?
1: 사슴은 오색무지개가 걸려있는 산자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2: 저 산 너머에는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8개의 연못이 있어요. 연못 가까이 숨어 있다가 가장 작은 날개 옷을 감추세요. 그러면 막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사세요. 단,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1: 나무꾼은 사슴이 말해준 산으로 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8연못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소나무 뒤에 숨어

0: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여덟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한동안 춤을 추더니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가장 작은 날개옷 하나를 얼른 감추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지개 다리가 희미해져 갈 때까지 막내 선녀만은 옷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일곱 선녀들은 먼저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막내 선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나무꾼이 소나무 뒤에서 나와 울고 있는 선녀를 위로했어요.
1: 예쁜 얼굴을 눈물로 적시지 말고 나와 같이 갑시다.
0: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선녀는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2: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이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0: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떠올라 날개옷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선녀는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새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2: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새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그 옷을 입으면 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0: 나무꾼은 망설였지만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옷을 내주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훨훨 춤을 추었어요. 나무꾼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던 선녀가 갑자기 한 아이는 없고 두 아이는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는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네 사람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어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슬피 울며 지냈어요. 하루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산으로 가보았어요. 그러자 전에 만났던 사슴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3: 나무꾼님, 어찌해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0: 나무꾼이 모든 일을 털어놓자 사슴이 말했어요.
4: 염려 마세요. 선녀들은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하늘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지금 연못으로 가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세요.
0: 나무꾼이 산을 넘어가 보니까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못 위로 커다란 두레박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에 가득 담긴 물을 쏟아버리고 그 안에 올라탔어요. 두레박은 하늘로 둥둥 올라갔어요. 물을 길어 올리던 선녀와 아이들은 두레박 속에 나무꾼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집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선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2: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시겠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용마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흙을 밟으면 두 번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없어요.
0: 선녀는 두 번 세 번 당부했어요. 용마는 나무꾼을 태우고 눈 깜빡할 새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5: 어머님!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0: 나무꾼은 말에 앉은 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달려나왔어요.
6: 아유, 이게 웬일이냐? 나는 네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구나.
0: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말을 타고 온 것을 보자 무척 기뻐했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어머니께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0: 그렇게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라도 쑤어줄 테니 먹고 가거라.
1: 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여 호박죽을 쑤어왔어요. 나무꾼은 흙을 밟지 않으려고 용마등에 올라앉은 채로 호박죽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호박죽을 그만 마을 등에 쏟고 말았어요. 용마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져 흙을 밟고 말았지요. 용마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나무꾼은 슬프고 안타까워서 왕왕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나무꾼은 이렇게 슬피슬피 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탈기 되었지요. 수탈기 된 나무꾼은 지붕 위에 앉아서 꼬끼오 하고 울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수탈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건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는 것이래요. 점 잘 치는 훈장, 사파리. 옛날 한양에 사는 이도령이 집에서 훈장님을 모시고 공부하게 되었어.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계집종이 훈장님을 푸대접하는 거야. 반찬은 제일 맛없는 것만 가져오고 말 한마디 공손하게 하는 법이 없네.
2: 어떻게 하면 계집종이 훈장님을 존경하게 될까?
1: 이도령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지. 이튿날 이도령은 아버님 상에 놓인 수저를 살짝 가져다가 뒤뜰 버드나무 아래 몰래 갖다 놓았어. 그리고 훈장님에게 이 사실을 살짝 귀띔했지.
2: 훈장님, 계집종이 아버님 수저를 찾거든 점을 치는 채 하다가 뒤뜰 버드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세요.
1: 대감님 수저를 잃어버렸으니 계집종은 큰일이 났지 뭐야.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야단법석이었지.
2: 뭘 그리 찾는 게냐?
1: 이도령은 시치미를 뚝 대고 물었어.
3: 도련님, 큰일 났어요. 귀신이 가져갔는지 대감님 수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수저를 찾지 못하는 날에는 제 모가지가 날아갈 거예요.
1: 계집종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
2: 그럼 훈장님께 점을 쳐달라고 해보렴. 훈장님이 유명한 점쟁이인 걸 몰랐더냐?
1: 계집종은 이도령의 말을 듣자마자 냉큼 훈장님께 뛰어갔어.
3: 훈장님, 훈장님! 대감님 수저가 어디로 갔는지 빨리 좀 찾아주세요!
1: 훈장님은 진짜 점쟁이처럼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면서 흥얼흥얼 점치는 신용을 했지.
4: 그것은 뒤뜰 버드나무 아래에 있구나.
1: 계집종이 버드나무 아래에 가보니 정말 수저가 있네. 그때부터 계집종은 훈장님을 극진히 대접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대감님이 후후 한숨만 쉬면서 도무지 식사를 안는 거야.
3: 대감님,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가요?
1: 계집종이 조심스레 묻자 대감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4: 들어보거라. 중국 황제가 옥새를 잃어버렸는데 글쎄 우리더러 용한 점쟁이를 보내 옥새를 찾아내라는구나. 용한 점쟁이를 보내지 못하면 중국이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니 걱정이로구나.
3: 대감님, 무얼 그리 걱정하세요. 우리 훈장님을 보내세요. 어찌나 용한지 무엇이든 단박에 알아낸답니다.
1: 계집종은 방긋 웃으며 수저 찾은 이야기를 낱낱이 아뢰었지.
4: 오, 그랬느냐. 참으로 다행한 일이로구나.
1: 대감님은 곧 훈장님을 데리고 임금님께 갔어. 임금님도 대감님의 이야기를 듣자 흐뭇해했어. 그러고는 훈장님에게 명령을 내렸지.
4: 당장 중국으로 가서 옥새를 찾아주도록 해라.
1: 훈장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어. 장난삼아 한번 거짓말 점을 쳤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으로 떠나야 했지. 이도령도 제가 꾸민 일로 이렇게 되었으니 훈장님을 따라 나섰어. 중국에 간 훈장님은 황제를 만나 보름만 시간을 주면 옥새를 찾아내겠다고 했어. 황제는 그러마 하고는

0: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지. 훈장님과 이도령은 어떻게 해야 옥새를 찾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 날짜는 자꾸 가고 옥새는 못 찾고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지. 드디어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 훈장님과 이도령은 낯선 나라에서 죽을 생각을 하니 참으로 슬퍼서 잠도 오지 않았지. 그래서 밤이 깊도록 말없이 서로 얼굴만 마주하고 있었어. 그 무렵 황제의 옥새를 도둑질해 간 바람이란 놈과 문창이란 놈이 훈장님과 이도령이 있는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해동나라에서 용한 점쟁이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말이야. 두 놈은 안을 들여다보려고 몰래 문창에 구멍을 뚫었어. 그때 이도령이 버석버석 문창 뚫는 소리를 들었네.
1: 훈장님, 밖에 누가 왔나 봐요.
0: 이도령의 말에 훈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2: 바람이 문창을 흔드는 소리겠지. 이 밤에 오긴 누가 오겠나.
0: 바람과 문창은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
3: 과연 용한 점쟁이로구나. 이 밤에 보지도 않고 우리가 온 걸 알아채다니.
0: 바람과 문창은 꽁지 빠지게 도망쳤지. 한참을 도망가다가 문득 문창이 말했어.
2: 여보게 바람, 집안에서 보지 않고도 바깥을 훤히 내다보는 점쟁이가 우리가 숨는다고 모르겠나? 차라리 그 점쟁이한테 가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보세.
0: 바람과 문창은 되돌아가서 훈장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3: 옥새 감춘 곳을 알려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0: 훈장님은 뛸 듯이 기뻤지만 성난 척하며 꾸짖었지.
2: 당장 내 놈들의 목을 베야 마땅하지만 용서를 구하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0: 바람과 문창은 머리를 조아리며 옥새 감춘 곳을 털어놓았어. 다음 날 훈장님과 이도령은 한껏 뻐기면서 황제에게 갔어.
2: 폐하, 옥새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용두레를 있는 대로 모으고 젊은이들도 많이 모아주십시오.
0: 삽시간에 수백 개의 용두레와 수많은 장정들이 모였어. 훈장님은 왕궁 앞에 있는 큰 늪에 물을 용두레로 퍼내라고 명령했어. 물을 몽땅 퍼내자 과연 그 속에서 번쩍거리는 옥새가 나오네. 훈장님과 이도령은 기쁘기 그지없었지. 황제는 옥새를 찾아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
4: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3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해동나라 점쟁이가 찾다니. 저 점쟁이를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우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겠다.
0: 심술궂은 황제는 훈장님을 불러 다시 명령을 내렸어.
4: 해를 따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널 그냥 두지 않겠다.
0: 세상에, 하늘에 있는 해를 어떻게 따올 수 있겠어? 훈장님과 이도령은 또 야단이 났지 뭐야. 좌우간 이번에도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 보름 뒤, 훈장님과 이도령은 꾀를 내어 짬짬이를 했어.
2: 해를 따올 테니 세상에서 가장 긴 사다리를 마련해주세요.
0: 황제는 곧 친화를 시켜 길고도 긴 사다리를 마련해주었지. 훈장님은 한층 한층 사다리를 올라갔어. 그러더니 한 50자쯤 올라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
2: 이보게 이도령! 내가 해를 따오면 이 나라 놈들은 몽땅 다 죽을 테니 자네는 얼른 도망가게! 얼른!
0: 이도령은 정말 깜짝 놀라는 채 하며 달렸어.
4: 신기한 재주를 가진 저놈이 정말 해를 따오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모두 다 죽고 말겠구나.
0: 황제는 더럭 겁이 나서 사다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
4: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해를 따오지 마십시오.
2: 시끄럽다. 의리를 모르는 놈들은 모두 태워버려야 해.
0: 훈장님은 성을 내며 사다리 위쪽으로 성큼성큼 더 올라갔지. 황제는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또다시 용서를 빌었어. 위에서 보니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
2: 황제가 그렇게까지 청하니 이번만은 용서하겠소.
0: 훈장님은 속으로 빙긋 웃으며 사다리를 내려왔어. 황제는 훈장님과 이도령을 크게 대접하고

0: 귀한 선물도 잔뜩 주었어. 혼장님과 이도령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붙어라 떨어져라 사파리. 옛날 옛적에 남의 집 머슴살이하는 젊은이가 있었어. 주인 영감 마음보가 몹시 고약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되게 부리고도 품삯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 젊은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모으기는커녕 백골기 일수였지. 그래서 틈만 나면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1: 어휴, 어떻게 하면 머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까?
0: 하루는 주인 영감이 젊은이에게 외양간 청소를 시켰어.
2: 아니,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엥?
0: 주인 영감은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도 잔소리를 퍼부으며 닥달했어. 젊은이가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해서 얻은 건 달랑 꽁보리밥 한 사발에 된장 한 종지가 다였어.
1: 에잇, 이 집에서 일 안 한다고 설마 굶어 죽겠어?
0: 젊은이는 참다 못해 주인 영감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 그러고는 모아둔 품삯 몇 푼으로 돗자리를 사서 등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니기 시작했지.
3: 돗자리 사시오! 돗자리 사시오!
0: 머슴살이보다야 속은 편했지만 몇 날 며칠 짐을 잔뜩 지고 걸으니 몸 여기저기가 쿡쿡 쑤셨어.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 저 마을로 돗자리를 팔러 다니다가 깊은 산속에서 그만 해가 꼴딱 지고 말았지.
1: 아이고, 고단해라. 하는 수 없지. 여기서라도 하룻밤 자야겠다.
0: 젊은이는 어느 무덤 앞에 돗자리를 세워 바람막이를 만들고는 그 안에서 곤하게 잠이 들었어. 젊은이는 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4: 여보게, 오늘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하고 제사 음식 먹으러 가세나?
0: 세상에, 맞은편 무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뭐야?
5: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난 못 가네. 자네나 가서 많이 먹고 오게.
0: 이번에는 젊은이 등 뒤에 있는 무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무덤 속 해골들은 한동안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았어. 젊은이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숨죽인 채 이를 꽉 물고 앉아있었지. 얼마 뒤 무덤 속에서 젊은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6: 여보시오, 나그네 양반. 놀라지 마시오. 고마워서 그러. 내가 죽은 뒤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라곤 없더니 춥다고 이렇게 돗자리로 바람까지 막아주어서 정말 고맙소.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시오.
0: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했어.
7: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6: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시오.
0: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 두 장이 무덤 위에 펄럭거리며 놓여있지 뭐야? 종이 한 장에는 붙을 접 글자가 적혀있고 다른 한 장에는 떨어질 락 글자가 적혀있었지.
6: 붙을 접자를 만지면서 붙어라 하면 뭐든지 찰싹찰싹 달라붙을 것이오. 그리고 떨어질 낙자를 만지면서 떨어져라 하면 붙었던 게 뭐든지 털썩털썩 떨어질 거요.
0: 날이 박자 젊은이는 무덤에 공손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어. 무덤 주인에게 받은 종이 두 장을 가슴에 소중히 품은 채 말이야. 젊은이는 그 길로 전에 머슴살이하며 고생했던 못된 주인 영감 집을 찾아갔어. 때마침 주인 영감의 딸 혼산날이라 신랑과 각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례를 올리고 있었어. 해가 지자 사람들이 각시가 있는 신방으로 신랑을 몰아넣었어. 젊은이는 이때다 싶어 붙을 접자를 만지며
1: 붙어라
0: 하고 중얼거렸어. 그러자 신랑이 각시에게 철썩 들러붙지 뭐야. 아무리 떨어지려고 애를 써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 신랑과 각시는 딱 들러붙은 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 갑자기 신방에서 울음소리가 나자 각시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어. 각시 어머니는 들러붙은 신랑 각시를 보고 깜짝 놀라 야단을 부렸지.

0: 무늬는 옳거니 하고 또다시 붙을 접자를 만지며
1: 붙어라
0: 했어. 그러자 각시 어머니가 방 안으로 엎어지더니 신랑 각시 위에 찰싹 붙어버렸어.
2: 아이고 영감 큰일 났어.
0: 주인 영감이 깜짝 놀라 헐레벌떡 달려오자 젊은이는 또 붙을 접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며
1: 붙어라
0: 했지. 어느새 주인 영감도 한 대 쩍 들러붙고 말았어.
3: 여봐라 앞집 할멈을 데려오너라 어서.
0: 주인 영감은 옴짝달싹도 못한 채 고래고래 고함만 내질렀어. 앞집 할멈이 부랴부랴 달려왔어.
2: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담?
0: 앞집 할멈이 이 빠진 입을 오물거리며 신방에 들어섰어. 할멈은 철서덕 달라붙은 채 울며 불며 야단인 네 사람을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거리며 들여다보았지. 젊은이는 또 붙을 접자를 만지며
1: 붙어라
0: 하고 말했어. 그러자 할멈도 네 사람 위에 올라가 쩍 들러붙어버렸지. 주인 영감은 앞집 할멈이 느닷없이 등짝에 들러붙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똥을 찍 싸고 말았어. 그러자 개가 똥 냄새를 맡고 어디선가 폴짝 뛰어와 똥을 첩첩 핥아먹지 뭐야. 젊은이가 킥킥대면서 붙을 접자를 만지며 또
1: 붙어라
0: 하니까 그만 개까지 찰싹 붙어버리고 말았어.
4: 아이고 아이고
0: 누구 하나 조금만 꼼지락거려도 아주 난리가 났지. 젊은이는 문 밖에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이 모양을 들여다보았어. 주인 영감이 젊은이를 보고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도와달라고 사정했지.
4: 여보게 제발 우리 좀 떼어주게. 그리만 해주면 재산 절반을 뚝 떼어줌세.
0: 주인 영감이 애원하자 젊은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떨어질 낙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며
1: 떨어져라
0: 하고 소리쳤지. 그 순간 꼭꼭 들러붙어 있던 사람들이랑 개가 털썩털썩 떨어졌어. 개는 꼬리가 떨어져라 냉큼 문 밖으로 달아나고 사람들은 주저앉은 채 비지땀을 훔치며 아이고 한숨을 내쉬었어. 젊은이는 약속대로 주인 영감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받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무덤으로 달려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 그 뒤로 젊은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
5: 그림책 뽕뽕뽕.
6: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장군주의보가 발령됐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매일매일 사고 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힘이 남아 돈다.
1: 고부의 역사상 장군이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고양이는 없었어요.
0: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엄마 집사만 보이면 바로 공격 개시.
2: 저한테 달려들어서 온몸을 지금 다 무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어디를 또 물릴지 몰라가지고.
3: 엄마 뭐해?
0: 진격의 장군이. 녀석이 엄마 집사를 무는 이유 있는 이유가 곧 밝혀집니다. 경기도 용인시. 못 말리는 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4: 낯가림이 없네요.
0: 낯가림이 1도 없는 데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윤석이 오늘의 주인공 정군입니다.
3: 우리 장군이 빠빠 먹을까?
2: 엄마 손? 옳지.
0: 아이고, 만나자마자 개인기를 선보이는데요.
2: 엄마 손? 옳지.
0: 엄마 집사님하고 함께하는 게 녀석은 정말 좋은가 봅니다. 인터뷰 중인 집사의 모습이 신기한지 유심히 지켜보는 장.

0: 하는군요.
1: 모이는 곳을 다 하는 거니까.
0: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2: 아!
0: 어, 지금 머리 무는 거 보셨어요?
2: 아!
0: 고부의 역사상 인터뷰 중 난입한 이야기는 처음 봅니다.
2: 난 좀 없어.
3: 어, 진짜 손이 없다옹. 손 생기면 다시 오겠다옹.
0: 아이고야, 상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다리도 물리셨네요, 이를 어째.
2: 언제는 막 계속 피를 내고 있었고 하니까 어제 혹시 남편이랑 싸우고 뭐 집 나왔냐고 막 그럴 때도 있고요.
3: 이것도 물고 싶다옹.
0: 녀석이 한눈판 틈을 타 식사할 준비를 끝마친 집사. 어, 녀석도 설마 했는데 다행히 집사의 맘마가 궁금했던 모양. 너 근데 시동을 왜 걸어? 어머. 집요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2: 일로 와. 너도 밥 먹어.
0: 계속되는 입질에 집사 묘수를 냈는데요.
2: 여기서 밥 먹고 있어.
0: 장군이 밥도 먹이고 집사도 편히 밥 좀 먹자. 녀석을 작은 방에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장군아, 누가 뒤에서 쫓아오니? 엄마 집사, 드디어 평화로운 한 끼를 누릴 수 있나 했는데.
3: 밥 다 먹었다옹. 문 열어라옹.
0: 사실 장군이는 문을 닫아놓으면 열어줄 때까지 운다고. 집사 결국 밥 먹기를 중단합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일어나는 난리통에 혼자 있을 때는 늘 대충 때운다고 하네요.
2: 장군이는 저기 가두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이 조금 안 좋아서 빨리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집사님은 장군이 뿐이네요.
2: 그럼요.
5: 하근아, 하근아 오고 싶었어.
0: 장군아, 이제 나가자.
2: 어.
0: 그런데 엄마 손 또 왜 무는 거야?
2: 삐졌어.
0: 엄마에게 눈길도 안 주네요. 네가 물어놓고 왜 네가 삐지니?
2: 잘못은 장군이가 했어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잘못한 걸로 바뀌는 거죠? 가뒀다고? 삐져가지고?
0: 토라진 장군이를 달리기 위해 최애 장난감을 꺼내는데요. 장군이도 마음이 동한 모양입니다.
2: 그것도 좋아하지.
0: 본격적으로 시작한 놀이 시간. 그런데
2: 어, 빠졌다.
0: 어째 시작하자마자 불안불안한데요. 뛰어다니기 바쁜 집사와 신이 난 장군이. 그런데 대체 이거 언제 끝나요?
2: 장군아, 이제 그만 놀까?
0: 결국 먼저 뱃기를 든 엄마 집사.
2: 장군아.
0: 장군아, 또 뭐? 아, 그거 하지 마. 아우, 장군이, 너 아직도 안 지쳤니?
2: 여보, 이리 와.
3: 난 아직 쌩쌩하다옹.
4: 집사님이 먼저 지치신 것 같은데.
2: 아, 체력이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한번 놀아줄 때 되면은 제가 기진맥진해요. 장난감도 부러졌어.
0: 종일 놀아줘도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의 장군이가 좀 버겁기까지 하답니다. 간신히 장군이에게 벗어난 엄마 집사 몰래 안방으로 들어와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데요. 장군아, 이제 그만 놀자. 집사님도 좀 쉬어야지. 밥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뭔 기운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진격의 장군이 사전에는 쉬는 시간, 낮잠 이런 건 없는 듯. 오직 엄마 물기만 있는 듯. 문을 닫아놓으면 장군이가 울고, 문을 열어놓으면 녀석이 물고, 집사도 진퇴양난입니다.
2: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려면 침대에 누워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돼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0: 침대 위에서도 계속되는 장군이 공격에 집사도 나름의 방어 전략을 진화시켜 왔다는데요. 바로 머리까지 가리는 애벌레 침낭 전법. 그런데 보다 물다 물다. 아우, 장군아.

0: 안돼.
1: 집사 목덜미 무는 건 네가 처음이야. 녀석의 알 수 없는 공격에 결국 피까지 보고만 엄마 집사. 그런데 피를 보고서도 장군이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0: 아! 안돼, 그만.
2: 아! 오, 얘 진짜 아파요. 아, 그만.
1: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장군이를 피해 결국 잠깐 외출을 선택한 집사.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는지? 장군이 녀석 집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외로워하나 싶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집안을 돌아다니기 바쁘네요. 어? 장군아, 너 사고 친 거야. 큰일 났어. 너 그러다 혼난다. 잠시 후 안방 침대에 자리를 잡은 장군이 오, 너도 쉬긴 쉬는구나 했는데 아, 전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또 공격하니? 드디어 엄마 집사가 온 모양. 엄마 집사를 맞이한 건 장군이만이 아니죠. 뒤늦게 인형을 발견한 엄마 집사.
2: 장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3: 아, 난 심심해서 올라갔다 내려온 것 뿐이다.
2: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정도에 왔고요. 첫날부터 그냥 물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4: 장군아, 태야?
1: 날이 저물고 드디어 퇴근한 아빠 집사.
0: 장군은, 아유, 오늘 사과 안 치고 잘 있었어?
1: 녀석의 성격을 알기에 먼저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2: 여기랑 여기 다 물렸어.
0: 지금 약 발랐어?
2: 아니, 안 발랐어.
1: 장군이 녀석의 공격성에 흉이라도 질까 늘 걱정이랍니다.
2: 늘상 있는 일이어가지고.
1: 약도 다 발랐으니.
0: 뭐?
1: 장군이 이제 제대로 혼난다, 너.
0: 엄마, 물 거야, 안 물 거야? 응? 물 거야, 안 물 거야? 하지 마. 알겠지?
1: 아빠한테 야단 맞고 소파에 누워있는 장군이. 어라? 그런데 녀석 웬일로 얌전한데요? 엄마 집사 손이 옆에 있는데도 장난감만 바라봅니다.
2: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으면 아까처럼 달려들고 물고 이러는 게 있는 거고.
1: 이걸 집사 차별이라고 원망해야 되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0: 공격을 안 하는 게 우선은 안전하니까 와이프가 든든해?
1: 잠시 후 밤이 찾아오고 이제 자려나 싶었는데 아빠가 잠이 든 것을 귀신같이 알아챈 장군이 녀석. 엄마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시도 때도 없는 공격에 결국 엄마 집사에게 강제 퇴장당한 녀석. 밤에는 괴롭히지 마라, 장군아.
2: 잘자.
0: 장군이 잘자.
1: 그런데 장군이 녀석 영 심심한 모양인지 문 앞에서 기다리더니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포기하고 거실 한 구석에서 드디어 잠들었네요. 다음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2: 안녕. 진짜 장군이다.
1: 낯선 이들의 등장에 녀석 호기심이 생겼는지 곧바로 손님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살가운 장군이의 모습에 간식까지 대령하는 손님들.
5: 아이고 잘 먹어.
1: 꼬마 손님도 장군이에게 푹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그때.

0: 대뜸 아이를 물어버린 녀석. 장난감으로 장군이의 관심을 돌려보지만 다른 손님까지 공격하네요. 어, 녀석 왜 그러는 걸까요?
1: 귀여운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 때는 좀 놀라고 막 그렇긴 하죠.
2: 조카들이 오거나 친구가 오거나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달려드는 거예요.
0: 사실 이렇게 달려드는 행동이 아빠 집사를 제외하고는 엄마 집사 그리고 집에 찾아온 손님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
2: 달려드는 거. 그것만 고쳐져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것 자체도 행복할 것 같고요.
0: 공격할 때는 한 마리의 호랑이 같은 장군이 과연 녀석의 나쁜 입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늘의 해결사 미아홍철이 출동했습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4: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경철 수의사입니다.
0: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장군이와 인사를 나누는 미아홍철.
5: 오, 안 피는 것도 잘하네요.
2: 네, 좀 저희가 좀 자주 안아주는 편이기는 해서.
5: 혹시 이렇게 안아주거나 할 때도 물거나 이런 게 바로 있나요?
2: 2, 3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물기 시작을 해요.
5: 그때부터 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2: 네, 갑자기 돌변해서.
0: 장군이가 공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녀석의 일상을 살펴봐야겠죠? 아우, 하다하다 인터뷰 도중 달려드는 고양이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게다가요, 집요하게 엄마를 공격하던 것과 달리 아빠는 잘 물지도 않고 설령 문다 하더라도
6: 됐다.
0: 금세 놓아버렸는데요.
5: 남자 보호자분의 분은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반응도 되게 묻어나고 좀 밋밋하죠. 안 돼, 하지 마. 아, 뭐야, 재미없어. 엄마는 안 돼! 아!
2: 맞아요.
5: 뭔가 되게 리액션도 되게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6: 아! 아! 안 돼.
0: 확연히 다르긴 하네요.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이 놀이 대상 중에 더 훨씬 재밌게 놀 수 있는 엄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0: 유독 엄마를 공격하는 이유가 리액션 때문이었다는 것. 그런데 선생님, 엄마 집사가 숨었는데도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5: 사실 이게 추가 자극이 또 되는 거거든요. 이불 이렇게,
2: 숨는 게.
5: 일반적인 사냥놀이로 흥미가 좀 떨어지면 장난감 같은 걸 사실 숨겨서 해줘요. 숨겨서 애들이 호기심이 더 커지게 오히려 추가 자극이 되는 거라서.
0: 이불 속에 숨는 행동이 오히려 장군이에겐 더 놀자는 신호로 보인다는 겁니다.
5: 엄마가 이걸 써서 이걸 해봤자 얘는 더 뭔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재밌어진 거죠.
7: 사냥놀이 하자는 거냐? 어흥! 하하, 난 진짜 사냥 잘한다.
0: 그런데 그때, 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하, 녀석 결국 사고를 치네요.
8: 장군이 봐봐, 괜찮나 봐봐.
5: 정말 제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솔루션을 가면서 장군이처럼 뭔가 촬영하는 이 모든 순간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고양이는 처음이에요, 처음.
0: 어, 그거 누르면 안 되는데.
5: 그래. 어이구.
0: 솔루션까지 방해하곤 또 제 갈 길 가버리는 장군이.
7: 아우, 가만 앉아있지 말고 나랑 놀자오.
2: 뭐 제 지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신 경우가 있잖아요.
5: 네네.
2: 그 사람들한테도 일단 무조건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그냥 똑같이 놀이 형식인 건지.
5: 장군이는 항상 강한 용수철이에요. 강한 용수철이어서 항상 이렇게 팽팽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기가 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만 있으면 팡 튀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서니까 냄새만 맡고 이 사람 괜찮나? 이 사람 나 장난쳐도 되나? 오,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때 물잖아요. 그래서 5분 타이머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0: 지구의 역사상 장군이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고양이는 없었어요.
1: 역대 최고라고요?
0: 그 말은 장군이는 정말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어요. 단순히 무는 건안 돼. 이 교육만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집에 있는 기물을 이제 깨 파손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풀긴 풀어야 돼. 이 역대급 최고 에너지, 네, 체육 특기생인 장군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루 24시간 계속 소모시켜 줄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지금의 무는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첫 번째, 체육 특기생 장군이가 기운이 빠지도록 놀아줘라. 대신 집사는 힘들지 않게 놀아주는 게 포인트.
0: 집중하고 있을 때는 멈춰 있고 약간의 움직임만 보여줘도 괜찮아요. 집중을 못하고 흐트러지려고 할 때만 살짝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호자분도 에너지를 조금 세이브를 할수 있기
2: 계속
0: 때문에.
2: 이렇게 흔들어.
0: 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뭔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바닥보다는 수직 공간 같이 활용해서 놀아주는 게, 네, 우리가 움직이는 것 대비로 고양이가 두 배, 세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2: 우리가 잘못 놀아줬나 봐. 힘만 썼나 봐.
3: 너무 힘들었지.
1: 장군이 놀다 말고 어디가?
3: 이제는 좀 지쳤어요.
1: 오, 장군이 너도 지칠 줄 아는구나. 두 번째, 에너지 발산을 위해 편한 식사는 이제 그만.
0: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밥그릇 한 군데에서 그냥 수북히 있는 거를 편안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여러 군데를 탐험하고 그러면서 탐험하고 나서도 사냥하듯이 머리를 써야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할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집에서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병뚜껑, 종이컵을 일단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에다가 조금 이제 재미 요소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1: 병뚜껑 하나로도 교육이 될까 싶지만 벌써 관심을 가지는 장군이.
0: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냄새 맡고 발로 이렇게 치고 해서 놀면서도 먹는 걸할수 있게.
1: 오, 장군이 집중력이 어마어마한데요?
0: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입구 쪽을 이렇게 살짝 접어서 꺼내기 조금 힘들게 이 정도의 사료를 그냥 넣어서 여러 가지 공간에다 두고 나가면 툭툭 치고 다니면서 여기서 떨어지는 사료를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1: 그런데 장군이 녀석 이번엔 좀 헤매는데요? 어려워하는 고양이를 위해서는 입구 양옆을 잘라 난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장군이도 무리 없이 가능하겠죠?
0: 그냥 이건 난이도 되게 쉬운 거예요. 보이고 그냥 종이컵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난이도는 점점 높여줄 수 있어요.
1: 곳곳에 배치하면 효과는 배로 올라간답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넘치는 장군이를 24시간 놀게 하라.
0: 장군이가 가지고 놀아도 되고 대신에 전선을 물어뜯지 않아도 되는 좀 혼자서 놀수 있는 끈을 장치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 뭔가 또 꺼내는 미영철, 이건 뭔가요?
0: 고양이들 스크래치 할수 있도록 이제 삼줄 형태로 나온 두께감 있는 걸 이제 좀 구입을 하신 다음에요. 이런 거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셔서 이런 거를 수직 공간 이런 위치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좀 매달아 주시면 좀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치고 놀고 가지고 놀수 있도록.
1: 3줄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관심을 보이는 장군이.
3: 벌써 난리가 났구나, 너. 아니.
2: 끝만 보면은.
1: 녀석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장군아, 아직 솔루션 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이런 곳에다가
1: 적당한 높이에 묶어주기만 하면 완성.
0: 자기가 치고 놀고 물고 뜯고 해도 상관없게.
1: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장군이 녀석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무엇

0: 어지경에 빠진 연석. 씹고 뜯고 맛보며 혼자서도 놀 수 있는 방법이네요.
1: 주의하실 점은 애들이 물어뜯다가 끊어져서 먹어버릴 정도로 얇은 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0: 집안 어디든 묶어주면 그곳이 바로 장군이만을 위한 체육관. 장군아, 마음에 들지?
1: 지금 진행을 했던 것대로만 따라서 제공을 해주시면 조만간에 장군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은 훨씬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솔루션 후, 넘치는 체력으로 혼자서도 잘 놀고 먹을 때도 놀이를 하며 지낸다는 장군이. 엄마를 공격하던 버릇이 조금씩 고쳐지는 중이랍니다.
3: 장군아, 이제 물지 말고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자. 알았지?
0: 집사님들, 장군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3: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5: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 철학자가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인간이 궁금했습니다. 심리학, 법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아냈죠. 그는 철학의 실천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철학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
3: 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 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 철학자가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인간이 궁금했습니다. 심리학, 법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아냈죠. 그는 철학의 실천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철학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좀 짜요.
1: 이거 짜라고. 다 먹어. 무슨?
0: 간장 맛이. 야.
1: 너 간장 아니야.
0: 아니요?
1: 들지 말고 그냥 뻑뻑해요. 왜 무서워 내가?
2: 오늘 저는 남양주 불암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불암사에 왔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절에 왔습니다. 절에. 진짜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디로그에서 여러 음식들을 다뤘는데 사실 사찰 음식은 한 번도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찰 음식의 대가를 모시고.
4: 아니, 피디 요즘 뭐 찍는 거예요?
3: 네? 안녕하세요.
4: 뭐 여기 일 안 하는데?
3: 네?
4: 일 안 해?
3: 저...
4: 잘 보고 있어요?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해야지. 잘 보고 있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절 알아봐 주시다니.
3: 나 절만 다녀야겠다.
5: 여기 왜 계셔?
3: 어, 안녕하십니까?
5: 여기 왜 오셨어? 우리 불암사에.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정품 건 처음이에요, 진짜. 우와, 너무 정품해.
2: 얼른 정신 차리고 베테랑을 뵈러 가야겠죠. 조용히 삼배를 올리고 계신 이분, 저와 함께 해주실 선제스님입니다.
1: 전 사찰 음식 명장이로 선제입니다. 합장인세요.

0: 요리 경연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였던 사찰 음식의 대가시죠.
1: 고맙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1: 네. 사찰 음식을 배우려면 수행자같이 마음이 돼야 돼요.
2: 수행자의 마음이요?
1: 응.
2: 수행한다라는 마음으로.
1: 네, 그렇지.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식재료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2: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 네, 그래요. 네.
0: 레시피만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봅니다.
1: 방아차. 방아차 뭔지 알아요? 내려놓아라.
2: 아, 내려놓아라.
1: 네,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뭘 내려놔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지.
2: 뭘 내려놓을까요?
1: 네. 이제 그냥 하루치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알고 지내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음식을 배우러 왔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던 음식에 대한 생각, 뭐가 맛있다, 맛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릇을 비워갖고 와야지.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 뭘 담아갖고 새로운 걸 내가 담아줄 수 없잖아. 나한테 음식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을 비워갖고 와야지 내가 거기다 음식을 담아주지. 됐습니다.
2: 네.
1: 네. 네.
0: 사실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재 스님의 음식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무튼 스님은 오늘 이곳에 사찰 음식에 대한 법문을 펼치기 위해 오신 건데요.
1: 그러니까 뭐 사찰 음식을 배운다는 것은 레시피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리 못해도 괜찮고 집에서 밥을 해주는 아이들은 살선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0: 법문이 끝나고
1: 뒤에 타?
3: 앞에
4: 타시죠. 아, 여기 베이비 시트가 있네.
1: 아, 옆에 타면 안 되는데.
3: 그러게. 제가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1: 그게 아니라 이게
4: 네. 우리 스님들 그게 있어갖고.
3: 아, 그래요?
1: 네.
5: 네.
1: 네.
5: 그렇죠.
3: 잘 오겠습니다.
1: 네.
0: 스님을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3: 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항공관에 있으면 안 되는 줄. 아,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아.
1: 당연히 모르죠.
3: 아, 이게 남녀가 항공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옆에.
3: 아.
1: 네. 이제 누가 있을 때는 이제 타도 되는데.
3: 예, 예.
1: 게으르 나와 있어서.
3: 오.
1: 저 스님들은 또 이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고. 나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는 갖추는 거죠.
3: 요새는 젊은 분들도 되게 많이 알아보시겠어요?
1: 네.
3: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스님?
1: 부담스럽죠.
3: 아...
1: 응, 부담스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3: 네.
1: 음식의 중요성도 또 느끼려고 그러고 아, 또 그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같은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면은 고맙죠. 감사하고.
3: 그래도 요새는 사찰 음식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거진다 알고 계시죠?
1: 그냥 이제 아, 사찰 음식이 채식이고 건강한 음식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음식 속에 얽혀 담겨져 있는 어떤 생명 존중이라든가 내 식재료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했잖아요.
3: 네.
1: 아, 그냥 채식이니까 좋다. 뭐 건강하다. 아, 또 난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해. 맛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이 음식이 자연의 생명에서부터 나한테 왔다는 인연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 그 생각을 하는 게 사찰 음식인가요?
1: 그렇죠.
0: 그렇게 향한 곳은 경상남도 산청. 목적지는 대원사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사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중공양을 할 예정인데요. 대중공양은 여럿이 함께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스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선재 스님은 한 철에 두세 번 여러 절을 찾아 이렇게 대중공양을 하신답니다. 저도 얼른 준비해야겠죠?
1: 지금 스님들 공부 기간 중인데 공부 기간 중에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려고 왔어요. 네.
5: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신 거예요?
1: 다 공부, 저기 지금 산, 그 결제 처리라 그래갖고, 10월 음력으로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 스님들 지금 수업 공부하고 있어요. 정진하고 있어요. 한방에서. 네.
0: 결제란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거는 여름과 겨울 약 3개월씩 한 곳에 머물며 수행에 정진하는 것인데요. 지금이 겨울에 하는 동안거 기간인 거죠. 굉장히 힘든 수행이라고 합니다.
1: 스님들 이제 수행하실 때 한 번씩 이제 별식을 해드리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신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대중공양을 가요.
0: 그 수행이 얼마나 고된지 알기에 스님이 직접 메뉴와 재료 모두를 심사숙고하여 짜고 준비하셨답니다.
1: 생으로.
0: 네. 스님의 제자분들도 손을 보태러 와주셨는데요. 딱 봐도 오늘 만들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1: 대중이 70명이 넘는데 70명이 한꺼번에 밥 먹으려면 오늘도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식 하는 날이니까
0: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선재 스님의 특별식 메뉴는 총 8가지입니다. 11시까지 음식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6: 이게 양배추 전 할 거래요.
3: 양배추 전?
6: 네, 네, 네. 그냥 깨끗하게 그냥 흔들어서 시키만 하면 돼요. 그냥 흔들어서. 네, 네, 네.
0: 저도 도움이 되기 위해 손을 거들었습니다.
3: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이 얼마나 시려운지 아세요?
0: 양배추를 씻는 중 느껴진 불안한 시선.
7: 사장님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잘하고 계셔요.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6: 이거는 정우에다 올려놔주세요. 정우에다가 그렇지. 예, 이따 이제
0: 쉽게 생각하고 엄살을 피웠다간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선재 스님도 엄청 바빠 보이셨는데요.
6: 여기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7: 이렇게 여기 풀시는 거예요.
6: 이렇게.
7: 저거 치고 치면 되는데. 네. 이거 찌개 할 거거든요. 네.
6: 된장찌개. 호박 네. 된장찌개.
7: 잠깐만요.
3: 아, 칼을 안 쓰는군요. 여기서.
7: 네. 네. 식자재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계랑 맞춰가지고.
6: 최대한 자연적으로.
3: 와, 얘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6: 음식 맛이 달라져.
3: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네.
6: 최대한 얇게.
3: 얇게?
6: 예, 돌려가면서. 가운데 홈을 거꾸로 돌리래. 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야지.
7: 거예요, 호박을 푸시면 돼요. 예. 맛이 달라요. 이따 잡숴보세요. 여기에 뒤쪽에 그 스며든 된장 맛이 전혀 달라요.
0: 돌아가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7: 그래서 음식은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맛있어요.
0: 최고의 조미료는 정성인가 봅니다.
1: 시금치 씻어서 얼른 저기 봐요. 가져. 네. 얼른 해서 그거 다져주시고 이거 배추 갖다 주세요.
0: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것저것 챙기랴. 또 음식하랴. 오늘 대중공양의 총 지휘를 맡은 선재 스님은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8: 스님 여기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시간 반이 그냥 지났어요.
1: 그러죠.
8: 네. 오, 시간이 그냥.
1: 여기만 극한 직업이 아니고 여기도 극한 직업이야. 그냥 우리는 즐겁게 하니까 뭐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 즐겁고 다 표정 보세요. 다 행복해가지고 지금 생글생글 웃잖아. 네.
7: 네. 아니, 정말 즐거워요.
0: 저도 즐겁게 양배추 썰기에 돌입. 스님은 가깝고도 먼 곳에 계셨는데요.
3: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주방 막내가 셰프를 만날 수 없는 느낌.
1: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3: 그럼요. 네. 시키는 거 다 네. 군말 없이.
1: 군말을 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0: 칭찬 한번 받아보나 했는데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 저렇게 썰어갖고 언제 밥 먹나? 빨리빨리 안 쓴대요? 팔질을 좀
3: 빨리 하겠습니다.
1: 나오 해야지.

0: 그래도 칼질은 좀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
1: 왜? 남성분들 씻어주세요. 저 씻는 거 빨리 누나 가셔야 돼.
0: 예, 제가 가겠습니다. 우엉을 더 씻어야 합니다. 나름 식당 알바 경험이 있어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모두가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2: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3: 와, 우리 소리 씻어와. 빨리 씻어오라는데.
2: 빨리.
3: 아니.
2: 고개만 씻고, 그게 내가 씻고.
4: 아니, 근데 이거 손을 닦아? 칼등으로 뭐 해야지.
3: 아니지. 이거는 컵 일단 끌어내고 나서 칼등으로 젖어야지.
2: 아니, 그러니까 손을
3: 근데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아. 칼등으로 나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컵을 깨끗이 씻어.
0: 분명 흙을 씻으라 하셔서 흙을 씻었는데 제가 씻은 건 뭐였을까요?
4: 흙을 씻으라.
3: 흙을 씻으세요.
4: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이거 이렇게.
3: 자, 흙 씻을게요, 빨리.
5: 알겠습니다.
3: 보살님 사람 말을 한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죠?
5: 이 보살님들이 참 성격이 다들 좀 급하시네요.
3: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아픈 거야. 왜냐, 지금 마음이 바쁘잖아. 지금 시간을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것도 못하냐. 겨우 굶어 가지고. 그런 얘기야. 급한 게 아니라.
5: 이거를, 네.
3: 왜? 물을 왜 버려? 왜 버리는 거지, 뭐? 아직 안 끝났는데.
2: 흐르는
5: 거 씻어야지. 아,
3: 죄송합니다. 흐르는 물이라고 막 거리면 안 돼요.
5: 알겠습니다.
3: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야. 시디님도 온전하게 자기 역할 하고 있듯이 이 물도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물을 쓰다 말고 왜 버려요? 지금 그게 좀 더럽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거죠?
5: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3: 화식 씻고 있는데 왜 역할이 끝나? 모르겠어. 다 씻어야지 역할이 끝나는 거지.
5: 죄송합니다.
3: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5: 잘하겠습니다.
3: 그렇지. 네. 잘하겠습니다.
0: 잘하겠습니다.
5: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3: 아, 서울.
5: 이야.
3: 이거는 뭐?
5: 아 근데 장갑도 안 끼시고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 손 다 베리시겠다.
0: 어째서 이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걸까요?
6: 재밌잖아. 꽤 맛있게 드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사철 음식은 채소로만 하니까 일절 조미료도 안 쓰고 하니까 어쨌든 지구에 유익한 일이고 같이 그런 마음이
0: 남을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는 법 설거지도 그렇습니다.
3: 마음의 행복을 담아서 씻으세요.
5: 마음의 행복을 담아서 씻겠습니다. 아,
3: 그 행복이 뭐냐면 네. 내 마음의 찌꺼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낸다.
5: 내 마음의 찌꺼기도
3: 이렇게 닦아낸다. 평소에 내가 좋지 않은 마음 가진 것도 이거 닦으면서 깨끗이 닦아낸다. 그런 마음이 그게 행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하고 나고도 아주 개운함이 달라. 그게 바로 수행인 거예요. 네. 한 번에 닦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돌려야지 이게 깨끗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익숙함이 있어야 돼.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천 번이면 어때? 닦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5: 너무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천 번이면 어때? 닦아지고 있는데. 천 번 안 닦이면 어때요? 천 한 번 닦으면 되지.
7: 앞으로 집에서 설거지 다 하실 거예요.
5: 아세요? 식기 세척기가 있습니다. 개가 또 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 사이 스님은 호두 채소 만두에 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핵심 재료는 호두. 빻기 전에 한 번 구워서 넓은 맛을 없애고 고소한 맛을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싸주세요, 걔도.
0: 고기가 없는 대신 맛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영양가도 높여주는 역할을 호두가 해주는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두. 저도 동참했습니다.
3: 얘가 뜨거우면 만두 피를 구멍나게 해.
5: 엄청 얇게.
3: 네. 잘하셔. 해봤다니까. 납제가 면제야.
8: 이게 예사롭죠.
3: 그 대신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5: 예, 예.
3: 잘 시작들 해야지 문제 일으켜.
0: 네. 뭐든 과하면 살이 나는 법이죠.
1: 그거는 고나 저 당근 다 잘. 네. 여기 네. 여기.
9: 예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두꺼우면 안 돼요, 절대로.
5: 예. 예. 예. 예.
1: 예. 지금 뭉쳐 있어 많이. 저기 뭐지? 이게 다 퍼져야지 맛있어. 호두가. 호두가, 호두가. 예.
0: 재료 준비는 이렇게 끝. 이제 빚어야 합니다.
9: 여기 다 놔두고 모양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맛없으니까 그쪽으로 안 쳐놓게 그냥
6: 모양으로 쳐.
0: 겉모습보다 꽉 찬 속과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단 걸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8: 뚜껑을 열으시고요.
9: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8: 그렇죠?
0: 이제 만두를 찔 차례.
8: 또 하나 올리시고요.
9: 하나 올리고.
8: 하나 더, 하나 더.
0: 동효수님과 보살님의 지휘 아래 이제 맛있게 익을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9: 수선도 환장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8: 감사합니다.
5: 맛있게 거주세요.
9: 모두의 건강한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5: 모두의 건강한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9: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져라.
5: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져라.
9: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 해.
5: 잘하겠습니다.
0: 이 만두 맛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 먹어봤거든요. 호두의 고소함과 채소의 단맛이 어우러져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번엔 양배 추천입니다.
9: 분이 딱 드시기 좋을 정도의 양을 지금 잡는 거예요.
8: 두 명이 이걸 해야 돼.
9: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선생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받아서 놓고.
8: 튀김이 같이 좀 통통하네요.
5: 잘하겠습니다.
8: 한 입에 딱 한 사람이 하나씩 갖다가 주시게.
0: 갓 구운 전 한번 먹어봤습니다. 꽤 맛있어서 선재 스님께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맛보고 계시더라고요. 합격 받을 수 있을까요?
1: 됐어.
0: 양배추전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배추, 고구마 전분, 집간장, 팽이버섯 이거면 끝입니다. 아 참,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계속 앉아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약해진 소화력을 생각한 배려 깊은 마음입니다. 선재 스님이 만든 모든 음식엔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먹는 이의 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었죠.
1: 반만 맞추면 돼. 매운 거 더 넣어? 한 번쯤 더 해도 돼?
9: 매운 거 잘 안 해도 돼. 매운 거 잘 안 해도
1: 돼. 좀 더 넣을까?
0: 명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 음식의 간을 허락받는 모습 낯설면서 신기했습니다.
1: 여기 대신에 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면 공양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10: 네,
1: 간이
10: 네.
1: 괜찮은가. 왜냐면 네, 여기 대중에 간이 있어.
10: 네,
1: 항상 텃밭에 갔을 때는 우리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10: 네.
1: 대중의 입맛을 맞춰야 돼.
9: 간이 돼.
1: 수행할 때는 음식관이 틀려져야 돼.
10: 네네.
1: 너무 맵거나 짜거나 기름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10: 네.
1: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간이 틀리고 굽는 게 틀려요. 그래서 항상 여기 와서 할 때는 대중을 식어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 음식이 괜찮으냐고 물어봐요.
9: 네.
0: 그렇게 김치 양송이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과 배려가 듬뿍 들어간 음식들. 스님들을 위한 특별식 한상입니다. 드디어 스님들이 공양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아 뭔가 긴장되더라고요. 부디 잘 드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0: 그리고 한쪽 테이블엔 템플 스테이 중인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미 대원산은 공양이 맛있는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제 스님이 만드신 공양, 다들 입맛에 맞으셨을까요? 오, 비워진 그릇을 보니 알 것 같네요.
1: 저 공이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도.
2: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기 생각이 안 나고. 맛도 깨끗하게 다 잘 먹고. 이것도 먹어가지고.
3: 사기당
4: 앉아서 수행만 하시니까 소화가 안 되실까 봐 막 이런 아 이거
5: 된장 간장 다 좋으니까
4: 사찰 음식에 배려가 있어요.
6: 피디님은 건장하시고 젊으신 편이시잖아. 그 뭐 식재료를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우리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스님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 동안 거에서 움직임이 없으시고 몸이 많이 축적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몸 상태를 보고 식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5: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거. 그럼.
0: 먹는 이의 몸 상태와 장소,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와 음식. 선제 스님이 아집을 버린 채 계속 질문하고 소통하는 이유는 식재료와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리사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7: 제가 항상 통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리사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연결하는 중간의 통역자다. 우리 몸은 지금 이 몸은 내 몸이지만 식재료는 남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몸에 생명하고 남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질감이 없이 해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0: 다음 날 대중공양을 무사히 마치고 사찰 음식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스님에게 배우는 음식, 아우 정말 기대되는데요.
7: 오늘 통밀가루로 만든 연근 수제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토리묵구이 하고 그 다음에 바다 해초 무와 같이 무칠 거고요. 해초만 그냥 무쳐도 돼요. 그 다음에 시금치, 요즘에 제철 나는 거 다 할 거예요. 먼저 국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거 가죽순이라는 건데 이거 집어넣고요.
4: 가죽순은 나무예요? 나무?
7: 참죽나물이라 그래요. 스님들이 그 절에 수행을 하면 이제 그 식물의 에너지를 알아.
0: 참죽나무의 어린 잎을 가죽순이라 합니다. 스님들이 즐겨 드셔서 참죽나물로도 불린다는데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습니다.
7: 꽃이 필 때는 꽃을 먹고요. 잎이 날 때는 잎을 먹고요. 잎이 지고 나면 줄거리하고 열매를 먹어요. 열매가 이제 다 연물면 그때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뿌리 음식을 먹을 때, 뿌리하고 바다나물, 해초를 먹을 때예요. 네. 뭐 동지 때는 팥이 몸에 냉기를 빼주니까 팥죽을 먹어야 되고 또 어릴 때는 뼈가 형성되니 뼈가 형성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칼슘이 들어있는 뭐 수술을 먹어야 되고 먼저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의 지혜를 우리는 빌려갖고 그걸 우리 식탁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0: 음식에는 자연의 이치와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있고 연근 껍질도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7: 네, 버리는 게 아닙니다.
0: 껍질은 국물 내는 데 사용하고
7: 꼭 갈아주세요. 연근은?
0: 연근은 반죽용으로 갈아줍니다.
7: 이거 도토리묵인데 구울 거예요.
8: 오, 도토리묵 굽기도 하는구나.
7: 네.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딱딱하잖아, 이게. 그죠? 데쳐도 되는데

0: 시금치 넣고.
1: 무침용 시금치는 미리 데쳐놓습니다.
0: 통밀가루 이거는.
1: 통밀가루에 갈아놓은 연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준 뒤 반죽을 합니다.
0: 이걸 손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2: 알겠습니다.
0: 네, 골고루 좀 해놓으세요.
2: 와, 신기하다. 이게 연근만 넣어도 이렇게 뭉쳐요. 이 정도 반죽 되겠는데?
0: 안 돼, 안 돼. 수제비는 더 질어야 돼. 잠깐만요. 이거 뭉쳐놓으면 안 돼. 이건 손으로 떠넣기 때문에 딱딱하면 익으려면 한참 익어야 되잖아. 그럼 맛이 없지. 수제비는 얇아야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물처럼 해갖고 쭈르르 흐르면 이렇게 저기 주걱에다 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갖고 했어요.
2: 그 정도로 질게요?
0: 네, 그래도 맛있어요.
1: 지금까지는 꽤 탄력 있는 반죽만 먹어봤는데 이건 어떤 맛일지 벌써 궁금해졌습니다.
0: 이거 수제비를요 그냥 간장물에도 끓이고요 토장을 넣어서도 끓이거든요.
2: 토장? 네네. 네.
0: 꼬창하고 된장을 풀어서. 오늘은 어디다 해줄까?
2: 스님은 어떻게 드시는 걸 더 선호하세요?
0: 저에겐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은 토장이 좋을 것 같은데?
2: 알겠습니다.
0: 된장하고 꼬창을 합하면 토장이라 그래요. 스님들은 기낭 이렇게 맑게 먹는데 이거를 기낭 넣으면 기름이 뜨니까 그 된장에다 기름을 싹 이렇게 버무려서 집어넣어야 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뭐 칼국수 뭐 이런 거를 승설하고 이름을 하는데 이제 몸이 아플 때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밀가루를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연근이었고 내가 너무 몸이 아플 때 소화도 안 시키고 그럴 때 먹고 싶어서 먹었던 수제비.
2: 스님은 언제부터 음식을 내가 좀 잘하네 라고 느끼신 적 언제부터였습니까?
0: 잘하네 뭐 그렇게 글쎄 뭐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어. 근데 나도 어릴 때도 내가 음식을 많이 했대요. 집에서도. 네. 집에 식구들이 막 윷놀이하고 놀 때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음식해서 주고 그랬다케. 출가하기 전에 70년도 초에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출가하자 이래놓고 이제 절에를 갔는데 그 뭐 소금 넣어갖고 짭짜르면 김치 그 달랑무 김치를 준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어떻게 수행을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식품 영양학과를 가자. 학생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스님들 식당도 짜주고 공양제 교육도 시키자.
1: 이 계기가 사찰 음식 명장 1호가 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톳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0: 한번 먹어볼래요?
2: 와, 안 데치니까 되게 아삭아삭하구나.
0: 네.
2: 와.
0: 근데 맛이 좀 뜰지? 뜰긴 게 약해. 이 맛을 알아야지 요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맛이 어떤지를 알아야, 뭐를 넣어야지 될까? 뭐하고 합해야 될까? 이렇게 그런 안이 나오는 거야.
1: 그렇게 톳과 합하는 건 무.
0: 또 해초도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2: 해초가 소화가 잘 안 돼요?
0: 그러죠. 냉하기도 하고. 자, 오늘 옆에서 반죽하냐고 애 먹었으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줬네. 아이고, 내가 참말로 다 먹어. 저기 뭐야, 이거, 그거 뭐지? 반죽한다고 내가 다 먹여주겠네. 네?
2: 아, 이거는 제가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게요, 간장 맛이, 야.
0: 그거 간장 아니야.
2: 아니에요? 간장 아니에요?
0: 간장 아니야, 지금 준 거는.
2: 홍삼 진한 거 있잖아요. 다 그 맛이에요. 이게 뭐죠?
0: 간식.

0: 식초. 감, 다시마, 식초. 감식초에다가 다시마 넣어갖고 10년 이상 숙성시킨 거예요.
1: 5년 된 감식초에?
0: 네, 네, 네. 다시마 식초처럼. 아니, 감, 그, 뭐지, 발사믹 식초같이 생겼잖아요.
2: 귀한 걸 맛보여 주셨는데, 이번엔 실수 안 하겠습니다.
0: 이거 짜봐, 이거 짜, 이제.
3: 좀 짜요.
0: 이거 짜라고. 이거 뭐가 짜?
2: 죄송합니다. 아니, 잘하겠습니다.
0: 어서 또 이제.
1: 아, 요걸로 할까요?
0: 네, 네.
1: 아, 저는 스님 제자면 엄청 혼나겠는데요.
0: 엄청 혼낸다고?
1: 혼날 것 같다고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0: 아니, 그냥. 잘하면 뭐 한다고 나한테 왔겠어요. 못하니까 왔지.
1: 그렇죠.
2: 너른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원래 설탕을 안 넣는데 약간 또 단 거를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묻혀놓고, 아유.
2: 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톳, 무채 무침 완성. 이번엔 시금치 무침입니다. 아까 데쳐놨던 시금치는 미리 물기도 쭉 짜뒀는데요.
0: 얘는 일부러 막 깨를 좀 많이 넣었어. 사실 스님들을 깨 많이 넣으면 혼내거든.
1: 왜요?
0: 예? 그렇게 양념을 많이 넣어서 한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또 아껴 써야 되니까 바빠서요.
2: 사실 전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저의 입맛을 계속 물어보시고 신경 써주신 선재 스님. 그래서 맛은 어땠냐고요?
1: 맛있다.
0: 네. 시금치 나면 먹을 수 있죠? 네.
1: 그때 장소에 맞게끔 물어봐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제 입맛에 맞게끔 요리해주시고 이게 사찰 음식이더라고요. 음식을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네. 같이 먹는 음식을 만들게 되네.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2: 기본은 있지만 정해진 레시피는 없는 음식들입니다.
0: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름을 달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오늘 함께 이렇게 공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맛은 정확한 레시피에 의해서 뭐 뭔가 항상 똑같다 해야 되잖아. 근데 절에는 그 똑같은 맛보다 그때그때 달라져.
1: 아, 그때그때 다르군요.
0: 오늘도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기름 안 넣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냥 맑은 된장고창 맛을 익숙치가 않으니까 기름을 넣어주는 거야. 더 부드럽게, 약간 더 고소하게 이렇게.
1: 원래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되게 후루룩 하고 빨리 먹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되게 음식의 맛을 곱씹게 되고
0: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1: 네.
0: 씹어야 돼.
1: 그 내가 입 안에서 어떤 재료를 먹고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되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 이게 고추장 맛이지. 아, 맵지. 짜지. 아, 달지. 아, 맛있네.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씹으면서 약간 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가?
0: 방송에서 비싼 거 썼다는 참기름.
2: 요리 경연 프로에서 사용한 재료들에 대해 말들이 좀 있었죠.
0: 근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말이 그렇게 도는 거죠. 간장을 10년 동안 이렇게 숙성시키면 그 세월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장 하는 사람들은 못해야 된다는 거야.
1: 지금 알고 계시네요.
0: 뭐래?
1: 그런 말이 그걸 다 알고 계시네요.
0: 그렇지.
1: 신경 쓰세요?
0: 아니, 신경 안 써. 왜? 누가 와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을 떳떳하게 했기 때문에.

0: 근데 나는 사람들이 그리 비싸? 나 이런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만큼 우리 장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나는 소중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을 갖고 논란을 하길래, 아, 그만큼 관심이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뭐 시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 막 그런 일 올려 밑에다가 진짜 그건 아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이렇게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2: 우리의 전통장 하나가 완성되려면 긴 세월과 인간의 노고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데, 어째서 그 가치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을까요?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 바로라고 불리는 이 그릇도 그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0: 내가 밥을 받는다는 것은 내 몸에, 마음에, 영혼도 함께하는 것이고, 만든 사람의 마음, 또 먹는 사람의 마음들이 여기 다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자연의 생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연의 우주의 생명을 담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뜻이. 예. 그래서 법 공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2: 한 그릇에 담긴 우주의 생명. 새삼 이 그릇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잠시 스님과 차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로 쉬실 땐 차를 마신다고 하셨는데요.
0: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니까, 햇빛 들어오니까 되게 좋잖아.
3: 네, 이 논문 보이는 상품은 너무 좋고요.
2: 워낙 바빠 쉴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0: 나의 일상에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이고 수행이고.
2: 어떻게 행복과 수행이 함께 할 수 있는 걸까요?
0: 차는 돌려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시는 거예요. 술은 돌려서 마시지.
3: 제가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0: 당연한 거예요.
3: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0: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3: 사실 저 되게 열심히 살고 싶지 않거든요.
0: 열심히 살지 마.
3: 그래도 괜찮을까요?
0: 응. 재미나게 살아.
3: 재미나게.
0: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데서. 나한테 주어진 일이 떨어지면, 이거를 그냥 내가 해야 될 인연이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러면 되지.
3: 스님도 고민 있어요?
0: 고민 있죠. 그 고민 때문에 끝도 없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깨달아야 남한테도 그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잖아. 그게 제일 고민이죠. 앞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려면 이 환경이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또 뭐 환경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기에 계속되는 고민과 수행, 그리고 그 수행의 끝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실까요?
0: 멋지게 주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멋진 수행자의 삶을 살 것인가? 왜 그러냐면 70평생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온 셈은 내 70평생의 반도 더 살지, 뭐 10년 살지 20년 살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최선의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제 멋있게 주는 삶의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죠. 이 방송 프로가.
2: 비워야 새로운 걸 담는다는 스님의 첫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배려와 앞으로의 고민들 모두 자신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더 깨끗이 비우면 또 새로운 걸 담을 수 있겠죠.
3: 시원섭섭하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베테랑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저희 앞에 계셨던 비록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 있지만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들 고생 많으셨고 오히려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니까 진심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0: 쓰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고지혈증에서 당신을 구할 슈퍼 히어로가 떴다. 내분비 내과의 차세대 명의 우창윤 교수. 고지혈증 운동으로 잡는다. 운동 지도자 김경록.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임상 영양사 이가이. 특명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으로부터 귀하신 몸을 구하라. 식단과 운동으로 고지혈증을 물리치는 기적의 솔루션이 지금 펼쳐집니다.

0: 고지혈증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폭풍전야를 가져온 건 정말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2: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글자 그대로거든요. 고지혈증이잖아요. 뒤에서부터 보면은 피에 기름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3: 혈액 속 과다한 지질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이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지혈증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심하곤 하죠.
0: 고지혈증은 정말 너무나 그 상태에서는 고요하지만 그 다음에 올 것들은 정말 재앙적이거든요.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심장이나 뇌에 혈관이 막히는 질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섯 명 중에 한 분은 저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세요.
3: 고지혈증이 야기하는 질환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한번 발생하면 곧바로 사망하거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뭔데 언젠가 터질지 모를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전날 밤까지도 괜찮고요.
1: 네.
0: 그 일이 생기기 1분 전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삶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3: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0: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1: 이게 젊은 연령층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되기도

0: 하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다.
0: 네네.
2: 네, 저희 어머니 또래 한60 중반? 네, 초중반의 여성분이지 않을까. 이제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그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네. 궁금하네요. 좀 만나보고
0: 네,
1: 싶습니다.
0: 어서 한번 해보시죠.
3: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우, 고우셔라. 인상 좋은 두 여성분이 함께 찾아주셨네요.
4: 네, 안녕하세요. 64세 김승희입니다.
5: 57년생 박경희입니다. 동네 그 언니 동생 사이에요. 네. 제목이 귀하신 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자신이 귀하잖아요.
4: 저도 콜레스테롤이 안 좋고 항상 언니도 어디가 아프고 또 혈당도 높고 기운도 없다고 해서 또 우리 한번 귀하신 몸에 전진해가지고 한번 바꿔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은원 끝에서 나왔어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 이렇게 저희 귀하신 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3: 현재 두 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김승희님부터 살펴보시죠.
1: 보시면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 되어 있는 게 260,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6: 더 올랐네.
1: 네. 그런데 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160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고 뭔가 우리가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요.
3: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한 종류로 본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LDL 알갱이는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혈액 내 LDL 알갱이가 너무 많아지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동맥경화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HDL 알갱이는 혈액 속 이뇨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하고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현재 김승희님은 총 콜레스테롤 260, LDL 콜레스테롤 172, 즉 고지혈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식습관, 생활습관을 저희가 좀 점검해 보려고 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점검 카메라를 통해서 좀 관찰해 볼게요.
5: 엄마의 누구야? 웬 연예인이네.
3: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과 일상의 먹거리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4: 식전에 이제 일어나서 반찬 만들 동안에 유모차 한 잔을 마시면 속도 조금 든든하고 쓰리지도 않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3: 시작은 부드럽게. 율무차와 함께. 속도 따뜻하게 데웠겠다.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겠죠.
5: 아이고, 기름도.
7: 어떤 기름 소리인 거예요?
4: 식용유요. 왜냐하면 두부 전하고 고등어 구이를 하려면 먼저 이렇게 지져줘야 돼요. 그래서
7: 일반 식용유?
4: 네.
5: 기름이 튀기네, 튀기네.
4: 국도 끓여야 되는데 오늘 귀찮아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0: 거기서 부대찌.
1: 아침부터 부대찌 쉽지 않은데, 그래서.
2: 식사하세요.
3: 아유.
2: 아이고.
3: 오늘 뭐 많이 차렸네.
4: 이야, 먹음직스러운 한상. 어우, 맛있겠어요.
1: 이거 많이 먹어.
2: 많이 먹었네. 아, 배고파서 정신이 없었어.
1: 좋네.
5: 아내분이 힘드실까봐 국도 찌개나 이런 거 배달, 아, 뭐지, 팩으로 된 거 사주신다면서요.
3: 반찬하기가 힘들잖아요.
0: 아유, 세상에.
3: 매일 해야 되고 하니까.
0: 맞아.
3: 그리고 또 맨날 내가 그 끼는 때마다 먹으니까 미안하고.
0: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이게 다 뭐야. 뭐, 탄수화물이나 이제 단백질의 비율 이런 거는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 함량이 의외로 굉장히 높은 식사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두르셨거든요. 근데 사실 한 끼에 쓰셔야 되는 기름의 양은 계량 스푼으로 1작은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 5배에서 10배 이상?
6: 그쵸?
0: 정말 많은 양을 사용을 하셨고, 또 이제 국으로는 이제 부대찌개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부대찌개 자체가 재료가 이제 햄이랑 소세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소세지랑 햄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은 어육류분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포화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는 식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승희님의 기름 사랑은 참으로 유별나다는데요. 점심으로 무엇을 드시는지 관찰해 보시죠.
6: 그 거의 다 기름이야.
1: 아이고야.
4: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하, 세상에, 마요네즈를 너무나 좋아하시나 봐요. 달걀과 햄을 기름에 노릇노릇 지지고 마요네즈를 듬뿍 뿌린 토스트가 승희님의 단골 점심 메뉴랍니다. 아하.
0: 사실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 정도가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요네즈도 마찬가지로 1작은 스푼 정도만 한 번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보다 지금 훨씬 많은 양을 쓰셨고, 햄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밀빵에다가 이제 좀 야채를 좀 더 많이 넣으시고요. 토마토나 이제 닭가슴살이나. 그래서 이 속재료 자체도 이제 기름에 지지거나 볶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음식 그대로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지방 섭취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4: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병은 이제 등장한다고요.
0: 어머, 삼겹살. 아.
4: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삼겹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승희님은 특히 삼겹살 많이 합니다.
7: 오빠?
6: 아, 일주일에 두세 번. 자주 그렇게 많이 했어. 자주 먹네, 자주.
2: 고기는 전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제가 이게 근육이 없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65세 이상이 되면 노쇠가 일어나고 또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그런 육류는 전혀 배제를 하면 안 되고요. 적당량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삼겹살을 선택을 하신 게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삼겹살에는 이제 지방이 많은 데다가 이 지방의 거의 3분의 1이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류를 드시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삼겹살보다는 이제 살코기 위주로 육류를 선택하셔서 찌거나 삶거나 그렇게 조리를 하셔서 드시는 게 훨씬 좋으십니다.
8: 지방도 다 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물론 총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비율. 내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얼마나 먹고 있나. 이거 반드시 봐야 돼요.
2: 맞아요.
8: 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정말 이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4: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불포화지방. 종류도 많고 이름도 어려운 각종 지방산.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하신 몸매 기름진 퀴즈.
0: 우리가 이제 챙겨 먹어야 될 좋은 지방과 또 피해야 될 나쁜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이제 OX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좋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푯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X 들어주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정답이시고요.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이제 액체 상태를 띠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라는 것을 첨가하게 되면은 물성이 완전히 이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돼요.
4: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를 떠올려 보세요. 액체 기름이 고체로 변신한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올리는 주범인데요. 고지혈증의 직격탄이라는 사실. 마가린과 쇼트닝이 들어간 식품 기억하시고 피해 주세요.
0: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화지방산은 챙겨 먹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푯말
2: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0: 박경희님?
2: 전혀 먹지 않으면 안 돼.
7: 그럼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아.
0: 무조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육류에 이렇게 하얗게 응고돼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마블링된 이런 육류의 지방 부위, 비계 부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섭취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또
2: 있는 사람은 안 된다.
0: 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포화지방산은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좋아요.
4: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름을 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쌓여서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삼가주세요.
0: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로운 기름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5를 네, 두 분 다 이제 5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7: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은
2: 고지혈증 높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오메가
7: 3를 먹으라
2: 하기 때문에 좋구나라고 생각하죠.
4: 오메가 3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 혈행을 개선시키는 착한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챙겨 드세요.
2: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들기름이 네. 가열을 하면 안 좋고 네. 외부에 나가면 빨리 상해서 네. 안 좋다 네. 그래서 예, 냉장고 넣어놓는데 그러면 무침 외에는 쓸모가 없네요?
0: 들기름 같은 경우는 정말 산패가 정말 잘 일어나요. 모든 기름 중에서 가장 산화가 잘 되는 기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한번 개봉했다 그러면 1개월 안에 소진을 해야 되고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4: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가열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0: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 함께 챙겨 먹어야 한다.
2: 그거 잘 몰라.
7: 아니,
2: 이렇게
7: 아닌, 알면 아닌 것 같아.
2: 몰라요.
0: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게 이런 콩기름, 그리고 이제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기름, 그리고 참기름에도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4: 불포화 지방산인 액체 기름에는 오메가3, 6, 9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둘 다 필수 지방산으로 인체에 필요한 성분이고 챙겨 먹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입니다.
8: 오메가6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우리 몸이 더 쉽게 염증을 만들고 좀 더 쉽게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좀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이런 기름들을 더 먹어야 돼요.

0: 같이 먹는 거죠.
1: 많이 배우네요.
2: 그럼 일상 관찰로 돌아가 볼까요? 승희님이 매일 챙겨 드시는 게 또 하나 있다는데요.
1: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2: 냉장고 위 신성한 보물창고에서 꺼낸 것은 아하 한국인의 동반자 믹스커피.
3: 아, 좀 빡세잖아.
1: 커피 덜어요. 진해서.
4: 커피만 들고 설탕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1: 믹스커피 하루에 세 잔 정도 먹어요. 아침 먹고 한 잔. 이따가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한 잔. 그리고 점심 먹고 한 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믹스커피가.
3: 혹시 그 콜라 100ml와 믹스커피 100ml 두 개 넣었을 때 어느 게 칼로리가 더 높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5: 콜라라고 생각했죠. 콜라는 원래 안 먹어요.
3: 커피가 더 높아요. 칼로리는 같은 100ml로 봤을 때 믹스커피가 더 높아요. 한 봉지당 50칼로리니까 콜라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믹스커피에는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 부분인데
5: 설탕을 덜을게요. 거꾸로 했네.
3: 아메리카노로 차라리.
5: 아, 저는 맛없어요.
1: 쓴약 같아.
2: 그런데 왜 믹스커피가 고지혈증 환자에게 해로운 걸까요?
4: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당이 같이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LDL 콜레스테롤 자체를 굉장히 좀 산화를 시키고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 고혈당이 같이 도와줘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 설탕 이런 것들을 좀 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2: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줄도 모르고 나쁜 기름과 당류가 넘치는 위험천만한 식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기가 힘들죠.
4: 이상지질혈증은 또 저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일정 수치 이상 고지혈증이 생기면요. 10년 내 심근경색 확률이 20%까지 올라갑니다. 혈관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거를 내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증상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6: 무시했어요.
4: 네, 그쵸.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막을 수 있으면 조금 막아야죠.
1: 제 모습 보고 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몸에 안 좋은 것만 하고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2: 자, 이번엔 박경희님 일상을 관찰해 볼까요?
7: 와, 우리 집 나오네. 아, 뭐해? 이렇게 차가.
2: 오, 콩나물. 시작이 좋은데요? 채소를 삶아서 나물을 만드신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마무리.
1: 벌벌 떨어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8: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름에 볶지 않고요. 찌는 거. 네, 삶고. 볶는 거는 좀 덜하고.
9: 그래서 안 볶네.
8: 네, 네.
9: 왜 안 볶아요? 보통 볶잖아요.
8: 기름이 별로 몸에 안 좋잖아요.
9: 네, 기름은 왜 안 좋죠?
8: 네.
10: 이게 항암 효과가 있고요. 가지가 안토시아니, 그게 고지혈증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9: 그러면 어디서 다 들어가실까요?
10: 네? 아우, 주부가 뭐예요. 그게 기본인데.
8: 그런 걸 되게 제가 좀 막 민감해요.
1: 똑똑하네.
2: 주식인 밥도 흰쌀밥이 아닌 잡곡밥으로 준비하셨고요. 나물과 김치류, 아욱국, 그리고 잡곡밥.

0: 건강요리 완성입니다. 경희님은 건강을 위해 원재료부터 조리법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답니다.
1: 아버님은 야채 이렇게 위주로 있는 반찬 말아 드세요?
2: 아, 저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3: 먹어 준다고.
1: 혹시 교육 받으셨어요?
3: 아니,
2: 교육 받으셨구나.
1: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4: 우선 식사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미 이제 건강하게 하셔서 이제 드시는 조리법은 알고 계신데
5: 하여튼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이러는 건 원인이 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6: 박경희님은 앓고 계신 좀 질환이 있으시죠?
5: 고지혈증도 있고요.
6: 네네.
5: 당뇨도 좀 있고.
0: 경희님은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약을 드시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혈액 검사한 결과를 볼까요?
6: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6: 근데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중성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307. 기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당이랑 이제 이런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 간이 이 중성지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할 수도 있고 에너지로 쓸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저장하는 형태가 이제 중성지방이거든요.
0: 중성지방은 LDL 콜레스테롤과 더불어 고지혈증의 주요 인자로 꼽힙니다. 경희님은 현재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
6: 중성지방과 심혈관계 사건의 관련성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5: 기름기를 안 먹는데도 생기나요?
6: 탄수화물을 먹어도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요, 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요. 혈당 조절을 더 신경을 쓰셔야 결국 이런 몸의 어떤 지질 대사들도 다 좋아집니다.
4: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좀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잡곡밥 안에서도 이제 백미의 비중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잡곡밥의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냥 식사에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담백가가 부족해요. 근데 사실 단백질이 식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지금 거의 탄수화물이랑 야채뿐인 식사로 가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6: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다 잘하고 있음에도 나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봐야 될 게 내가 충분히 잠은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있는지, 내가 운동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세 개를 봐야 돼요.
0: 수면 관찰 결과 두 분 모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5: 봐봐, 지가 나요, 봐봐. 이 지금 지가 난 거거든요. 이런 데가 다 혈관.
1: 딱딱해져요?
5: 네, 경직돼버려, 다리.
0: 승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 무릎 아프고 팔이 기운이 하나도 없이 저려요. 그리고 꼭 쥐가 나요. 양쪽으로 그것도 여기에 그냥 올라가고 새끼 발가락이 그냥 꽉 꺾여가지고 요즘 매일 그래요. 많이 깨죠. 그래서 내가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쥐가 나서 새벽 4-5시에 깨서 주물러가지고 다시 자거나.
6: 일단 이렇게 저리는 이유를 봤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리 붓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녁 되면은?
7: 붓진 않은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양말을 신으면 이게
6: 자국이 나죠.
7: 예, 자국이 남을 때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적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6: 고지혈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 문제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0: 바지에 근육이 없다 보니 운동은커녕
3: 어메 다리야. 아이고.
0: 일상 생활조차 불편한 상황입니다.
6: 네, 우리 하지에 있는 정맥은 피를 짜주지 못해요. 근육이 쥐어짜야 피가 올라가거든요, 심장으로.
8: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육이 어떤 수축이한 운동을 하면 그 근육 안에 있는 핏줄을 이렇게 쥐었다 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짜줄 거 아니에요. 그럼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6: 근데 근육이 없으면은 피가 자꾸 혈관에 정체되어 있어요. 혈관도 망가지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저림이라든지 통증, 간지러움을 심하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리에 일단 운동을 통해서 좀 근육을 개선하는 게 어떤 이런 저림이나 이런 걸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8: 30세가 되면 우리 몸이 근력이 거의 절정에 오르고 그때서부터는 특별한 엑서사이즈가 없으면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50세가 되면 매년 1%씩 줄어들어요. 그렇게 7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서 딱 50% 근력만 남아요. 근육이.
7: 보니까 슬프다. 인생의 드라마를 보니까.
6: 근데 내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은 네. 제 눈에는 어떤 확정된 미래들이 보여요. 사실은 고수로 내 스스로 못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집에서 못 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5: 심한 말씀.
6: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 맞아요.
6: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고.
5: 기대하겠습니다.
6: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드릴게요.
5: 네. 이번 계기가 정말 좋은 제 건강에 대한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만큼 저 자신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 인생은 70부터인데 난 너무 어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여줘서 남들이 깜짝 놀래는 나이보다 뭐 20년 젊어 보여요, 튼튼해 보여요, 이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9: 기약신 몸,
10: 기약의 돌고자.
7: 반드시.
0: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주목!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귀하신 몸에서 싹 다 알려드립니다.
4: 우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이랑 관련성이 높아요. 이를 에너지의 65%를 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복합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0: 밀가루 음식은 자제하시고요. 정제된 흰쌀보다는 가급적 현미를 선택하시고 잡곡밥, 통곡물 같은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끊으셔야 한답니다.
4: 그리고 식이섬유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 끼니 나물 반찬을 두 접시 이상, 그리고 생야채를 한 접시는 드셔야 되고 또 해조류나 콩이나 이런 신선한 야채 같은 거를 매 끼니 정말 충분량을 드셔주셔야 돼요. 다양한 채소류를 많이 드셔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자연적으로 좀 콜레스테롤도 좀 이렇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은 전체적인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삼겹살은 워낙 네 지방이 많아서 피해주시고 수육 형태로 네, 드시는 게 좋으세요. 매 끼니 단백질은 꼭 드셔야 돼요. 양질의 단백질,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달걀이 됐든 콩이 됐든 이걸 꼭 올려주시고, 등푸른 생선은 주 2, 3회는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손바닥 반절 크기 정도는 한 끼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 알겠습니다.

0: 이어지는 운동 솔루션.
1: 자, 지금부터 저랑 그 종아리 근육을 개선시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2: 네.
1: 종아리 근육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2: 혈액순환과 모든 허리와 무릎 좋아졌다고.
1: 맞아요. 우리가 고지혈증 관련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몸이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피가 잘 돌게끔 될 거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강화시켜주는 동작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천천히 쓱 올라갔다가 내가 키가 엄청 많이 커졌어. 나의 정수리가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 생각하셨다가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천천히 쓱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3: 이 동작은 그냥 뒤꿈치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인데 단순해 보이지만 종아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그 펌프 작용, 그래서 우리 몸의 혈류를 순환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동작이죠.
0: 다음 운동은요, 일상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어했던 두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1: 두 분도 항상 외출하고 돌아올 때 항상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기.
2: 네.
1: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면 근력을, 근육을 이용하면서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 위에 다리 올리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엉덩이를 오리 엉덩이 만들듯이 뒤쪽으로 쓱 보내기. 3번은 그렇게 만든 오리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가슴 열어주기. 3번. 4번은 바닥에 있는 발 뒤꿈치를 떼주기.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제자리에 일어서기. 근력도 필요하고 균형감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 수행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 연습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50, 60대 여성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두 분 스스로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집중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 승희야, 청춘은 지금부터이니 늦지 않았다. 반드시 건강 쳐서 멋진 인생 다시 시작하자. 파이팅!
4: 경희야, 너는 그동안 숨 쉬는 운동밖에 안 했지? 이번에 기회가 왔어. 반드시 해낼 것을 결의하면서 파이팅!
0: 고지혈증을 물리치기 위한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5: 지금 찍고 있는데?
2: 됐어. 너 반찬 쪽으로 좀 보여주고 따라. 보여? 잘 보여?
5: 그럼.
2: 잡곡밥. 곤돌의 나물. 멸치. 단백질.

0: 그리고 오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누구세요?
2: 어, 네.
1: 어머, 어, 안녕. 어머, 선생님, 어떻게 집에까지 오셨어요? 어머, 어떡해. 어머,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2: 네.
1: 들어오세요.
2: 네.
0: 김경로 코치가 급히 시간을 내 먼 길을 달려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 저 어떠셨어요?
3: 너무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리도 그렇고 하다 보면 힘들면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중단이 게 도중 하차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0: 운동과 식단을 부지런히 기록한 승인님과 달리 경희님은 며칠째 감감무소식이었죠.
4: 원래 제가 운동을 안

0: 한다 그랬잖아요. 취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좋아진다, 근육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짜증나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 몸이 안 되니까.
1: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낙담한 경인님. 김 코치는 경인님께 용기를 전해주고 의지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2: 근데 괜찮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거 제일 힘들어 하시니까.
1: 제작진도 매일 수차례 진심을 다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박경희님, 제가 운동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셔야 박경희님이 더 건강해지고 치매도 막을 수 있고요, 병도 이겨낼 수 있고요. 네, 아셨죠? 혈당 관리 도와주십니다.
0: 네네.
3: 건강해지실 거예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저 그냥 칠렐레 팔렐레.
4: 계속 전화했어요. 왜 안 올리냐고. 내가 대리야 코치라고 있었어. 제가 이렇게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스텝박스 올라가서 이렇게.
5: 와, 네. 진짜.
4: 야.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 줌 미팅할 때마다 네. 다 적어서 네. 이렇게 해야 될 숙제들 있죠.
2: 깨알같이 적어놓으셨어요. 네. 걷는 게 무거웠는데 괜찮아졌다.
5: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발바닥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닫죠. 천천히 스르르르 올라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버텼다가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죠.
2: 두 분께서 밤에 잘 때 아침까지 숙면할 수 있는 종아리가 쥐가 안 나는 가장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이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5: 부담을 약간 줄여야 돼요. 부담을 줄이고. 자, 파이팅. 다시 한번 바로 올리고요. 하나. 올렸죠? 자, 골반 유지하고 엉덩이 뒤로 빼고, 엉덩이 뒤로 빼야 돼요.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턱을 쭉 빼시면 안 돼요. 목이 꺾였잖아요.
0: 네.
5: 얘를 이렇게 꺾어야죠.
1: 한 걸음 한 걸음이 녹록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향해 영치
5: 하나 둘
1: 딛고 일어섭니다.
5: 오케이. 와, 잘했어요.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굿, 굿.
4: 둘은 조금 건강해지자, 이번 기회로.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며느리 봐야 되걸랑요. 그럼 중심도 못 잡고 이렇게 한복 입고 흔들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해. 딱 좋았지, 지금. 건강해집시다. 제발 좀 끈기 있게 아프다고 뭐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진짜 바꿔내요. 알았죠? 화이팅!
0: 화이팅!
1: 고비는 너무라고 있는 것. 귀하신 두 분의 아름다운 도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0: 잠을 제가 남편이 꼭 주물러줘야 자요. 근데 그거 하는 날은 안 주물러도 자게 되더라고요.
5: 와, 이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이야.
6: 신나지도 않고, 나도 실기에서 다리, 종아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1: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날, 학창시절 성적표 받던 날처럼 긴장이 됩니다.
7: 선생님, 박사님 들어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4: 예. 네. 결과가 걱정되네요.
9: 경희님은 그래도 처음보다 보시면은 공부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요.
0: 좋아졌죠.
9: 네, 공부 혈당도 123에서 108로 많이 좋아졌고요. 총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졌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좋은 기름 드시면서 H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갔어요. 37에서 42.9%도 올라갔고, 제일 좋은 거는 중성지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1: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단시간에 정말 놀라운 변화죠.
0: 느낌이 와요. 좋아진 게 느낌을 오게 되더라고요. 네.

0: 먹는 것만 조절을 해도요,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혈당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고지혈증도 한 2주 만에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혈당도 조절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1: 한편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았던 승희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0: 뭐 한 시간이 2주밖에 안 지나긴 했어요. 전반적인 수치는 다 좋아지곤 있어요. 다 좋아지곤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좀 낮아졌다.
2: 어떻게 좋은 거네요?
0: 160 아래까지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한 3개월까지는 봐요. 160 아래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역시 이거는 당뇨를 좀 줄이셔가지고. 네, 우와. 중성지방 수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2: 좋네요.
0: 그래서 승희님도 이 추세로 가시면 분명히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생활습관 유지해 나가면서 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2: 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0: 약속입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약속입니다. 두 분.
2: 네.
0: 알겠습니다.
2: 귀하신 건강 약속했습니다.
0: 네, 네.
2: 60대 이상은 전부 고지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운동하고 정말 식이요법이 2주 만인데도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을 봤을 때 계속하게 되면은 정말 평생 건강에 걸어서 100세까지 그런 좋은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3: 와, 그래, 맞아.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2: 잘하셨어요. 고생했어요.
3: 감사합니다.
4: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3: 노!
2: 안 들어와요. 네? 귀가 안, 귀에 안 들어와요.
4: 아, 진짜?
2: 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우리 몸엔 일정한 규칙과 흐름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흐름이 멈추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곳이 뇌혈관이라면, 어느 한 곳이라도 막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오늘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1: 뇌혈관이 막히면은 일반적으로 1분 내에 한 200만 개의 뇌세포가 망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2021년 한 해 동안 뇌졸중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무려 12만 명. 그 누구도 뇌경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늘엔 축복, 땅에는 평화. 고요하고 거룩한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세상은 축제에 취해 있는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0: 신경과 김대현 교수는 오늘 당직이다.
1: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당직 서고요. 나머지는 대개 이틀에 한 번은 온콜 당직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연락받고 그다음에 급한 환자 있으면 병원에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0: 급성 뇌졸중 환자를 돌보기 위해 24시간 신경과 의료진이 돌아가며 당직을 선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를 돌보다 보면 밥 한 끼 마음 놓고 먹기 힘든 게 사실이다.
1: 요즘은 뭐 저 지방에는 뭐 뇌졸중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서 뭐 힘들긴 하지만 뭐 저 같은 뭐 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뭐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예.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네. 예, 신평일입니다.
3: 예예.
2: 네, 항상 물좀 드릴게요.
3: 예예.
2: 64세 남자분이시고요. 네. 오늘 18시 30분 온센 네. 라이트 바디 리피스 기타스리아 아주 페셜적으로 예.
3: 예, 예, 지금 응급실을 네. 바로 오신 데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3: 네. 예. 예.
0: 환자를 이송 중인 119 대원이 한라인을 통해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 교수는 응급실로 향한다. 그 사이 구급 대원이 말한 60대 뇌졸중 의심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딸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해 119에 전화를 걸 때만 해도 환자는 의식이 있었다.
4: 성함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름. 팔, 양쪽 팔 한번 들어보세요.
5: 라이트 쪽으로 완전 못 와요.
6: 운전은 밤에 나왔습니다.
7: 자, 환자분 손 들어볼까요?
8: 앞으로 나란히 해봐요.
7: 예, 이쪽 손. 예, 이쪽 손 해보세요. 이쪽 손. 이쪽 발 앞으로.

0: 이쪽 발. 자, 이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다리. 이쪽 다리 들어보세요. 이쪽 다리.
1: 오른쪽 다리 들어봐요. 네. 오른쪽.
0: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발생 시점은 어떻게 아셨죠?
2: 그 보호자분이.
0: 보호자분이
1: 식사를 하고 직후에.
2: 5시 30분. 네.
0: 8시라고요? 그럼 얼마 안 됐네.
3: 네, 얼마 안 됐어요. 식사 바로. 네네.
4: 그러세요. 환자에게 증상이 시작된 건 불과 1시간 전. 진단을 위해 서둘러 CT 촬영이 이루어졌다.
0: 이게 이제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고, 이제 전에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뇌가 크게 망가지면 저렇게 말 못하고 말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심하고, 이게 뇌졸중은 이 정도면 뭐 거의 100% 확실한데, 이게 이제 혈관이 막힌 건지 출혈인지는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4: 같은 뇌졸중이라 해도 혈관이 터진 뇌출혈과 혈관이 막힌 뇌경색은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0: 머리 안에 출혈은 없어요. 네. 아마 머리 안에 혈관이 막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혈전용해제를 타와가지고 지금 주사를 바로 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큰 혈관이 혹시 막힌 건지 작은 혈관이 막힌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큰 혈관이 막힌 게 있으면 아마 시술까지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4: 이 환자처럼 뇌혈관이 막힌 급성 뇌경색의 경우 1차로 혈전용해제를 주사한다. 증상이 나타나고 가능한 빨리 주사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모두 뚫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큰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라면 시술이 필요하다. 어떤 혈관이 막혔는지, 뇌 손상이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기 위해 다시 MRI 촬영이 이루어졌다.
0: 오른쪽에 중뇌동맥은 이렇게 피가 잘 가는데 좌측 중뇌동맥은 여기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만 써가지고 뚫릴 확률이 한 30%? 많게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발생 시점이 1시간 반도 채 안 됐고 해서 어떻든지 빨리 시술팀을 불러가지고 이 혈전 뽑아내는 시술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4: 응급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김대영 교수는 의료진을 소집했다.
3: 네, 그래서 지금 MRI 상황에서도
4: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몇 시간, 몇 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단 1분 1초라도 서둘러 혈관을 뚫는 것이 뇌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환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 저는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처음에 방에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그냥 운동하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안 나가봤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길 이상해서 나가봤더니 아빠 누워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체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좀 이상하길래 119에 신고했어요.
4: 빠른 대처 덕분에 지체 없이 시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각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신경외과 교수와 간호사, 방사선사까지 김 교수의 호출을 받은 의료진이 시술실에 모였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혈전 제거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시술에선 스텐트를 이용해 혈전을 제거하게 된다. 시술은 환자의 사타구니 쪽 대퇴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 뇌까지 접근한다. 이어 막혀있는 뇌혈관에서 스텐트를 펴 혈전을 제거하게 되는데, 혈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술을 인터벤션, 중재적 시술이라 한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

0: 혈관이 좁아지다 막히기도 하고 혈전이 날아와 뇌혈관을 막기도 한다.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나타난 지 4시간 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혈전 용해제를 주사한다. 작은 혈관이 막혔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혈전 용해제만으로 혈전을 녹여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큰 혈관이 막힌 경우 혈전 제거술이 필요하다. 막힌 혈관 내에서 스텐트를 펼쳐 혈전이 엉겨붙도록 한다. 이후 스텐트를 빼내면 혈전이 제거되어 혈액은 다시 흐르게 된다. 시술이 이루어지는 중뇌동맥의 직경은 2에서 2.5mm 내외. 시술은 정교하고 정확해야 한다.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몸 밖으로 나왔다.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이 흐르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
1: 이 정도면 뭐 혈관은 거의 뭐 90% 이상 깨끗하게 잘 열린 편이고요. 증상 발생하고 3시간 50분 만에 열린 거니까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이 재개통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경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예후는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호출을 받고 한 달음에 달려나온 의료진들. 덕분에 환자는 응급실에 온 지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혈관 개통 시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그 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올까? 지난 밤 응급실로 실려와 총각을 다투며 시술을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 주치의인 김대형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2: 한동조님, 어제 병원에 온 거는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는 말을 하려고 해도 전혀 말이 안 되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그죠? 이쪽 손도 쫙 뻗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버텨보세요. 10개 셀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잘했습니다. 어제 요 시술한 부위에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3: 소변줄도 조금 이따가 뽑아드릴게요.
0: 환자는 어제와 달리 의식이 또렷하고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다. 언뜻언뜻 떠오르는 지난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는 한봉조 씨.
4: 집에서 마지막 기억이 어디까지 나세요?
5: 집에서 마지막 기억은 우리가 거기 저 그래 막 이런 거. 아, 정말.
0: 뇌졸중은 뇌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한의학에서는 흔히 중풍이라 하는데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졸중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뇌출혈 같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 비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뇌경색은 뭐 큰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큰 혈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나가는 아주 직경 1mm가 안 되는 혈관의 손상이 와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장에서 색전증이라 그러죠. 심장에서 이제 혈전이 생겨서 이게 이제 머리 쪽으로 날아가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뇌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뇌경색의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0: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으로 7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하지만 뇌경색의 원인이 모두 노화 때문만은 아니다. 각기 다른 원인으로 며칠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진 70대 황명전 씨와 한삼분 씨. 한삼분 씨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된 건 2022년 12월 19일 아침이었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6: 딱 오른손을 짚고 왼손을 짚으니까 왼쪽에 힘이 없어요. 그래 막 탁 쓰러지면서 침대에 모서리에 막 탁 박아버려. 그래 아 내가 뭐 이런다 싶어서 용판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한번 시도를 했어. 시도를 하는 거 이제 책상 모서리에 가서 탁 박아버려.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와 그랬는데 와 그랬는데 이렇게 하더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난 아니요 이러면서 서울 이러면서 장난 아니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거. 그런 거네 우리 아저씨가. 아, 이 아이구나 싶어서 막 119에다 전화를 하더라고.
7: 그러니까 이 방에서 그랬는데 그 다시 좀 냈는데 내가 119 그 전화하니까 구급대에서 받더라고. 그래 빨리 와서 그때도
0: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뇌에서 큰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는 뇌경색을 확인했다. 서둘러 시술을 받은 결과 혈관을 막고 있던 큰 혈전을 제거했고 막혔던 혈관도 개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뇌경색의 원인도 찾게 됐다.
1: 이 환자는 입원을 해서 뇌졸중 오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그 심방세동이라고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뇌졸중이 올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거든요.
0: 나이 들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뇌혈관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삼분 씨에게 급성 뇌경색이 나타난 것은 뇌가 아닌 심장이 원인이었다.
8: 부정맥이 있으셨던 걸 이번에 아신 거예요? 여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7: 그렇지.
6: 내 짐작에는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 알았지, 듣고. 그 큰며느리한테.
7: 여기 하는, 아. 그 하는 바람에 부정맥을 알았다, 이거.
6: 확실히 알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알은 거는 내 약간 알고 있었어. 이 명의를 나는 잘 보거든. 보는 머리, 그 이제 명의들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 들어본 거니 내 정세하고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내가 본 거래.
8: 그거를 언제쯤부터 아셨다고요, 어머니?
6: 한, 알은 지도 뭐, 30년 가까이 됐겠지, 뇌한테서.
8: 그게. 치료는 평소에 안 해보셨어요, 그거 가지고?
6: 그거 따로 안 해보고, 예. 없는데 그래 요번에 이제 MRI 찍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나왔거니 그게 이제 그게 내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이제 이걸 완전 알아냈어요.
7: 원래 뭐 농사를 잘 개가 내
0: 뇌경색의 증상은 비슷하지만 뇌경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6: 하우스나 잘 짓어.
0: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된다. 탄력을 잃은 뇌혈관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막히기도 한다. 특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기도 한다. 또 부정맥에 하나인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심방에서는 빠르고 불규칙하게 전기신호를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게 된다. 이 혈전이 뇌로 올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심방세동이 있다면 평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한삼분 씨가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박명전 씨는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다. 당뇨도 고혈압도 없이 건강했다는 그녀는 일주일 전 이상한 증상이 세 번이나 반복돼 나타나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9: 퇴원하고 일주일 동안은 다른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10: 예.
9: 그때 왼쪽 팔다리 힘 세 번 빠지고 퇴원하고는 뭐 그거는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혹시라도 다음번에

0: 이번처럼 힘 빠지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분들은 또 향후에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뇌경색이 온 사람이나 이제 이렇게 반복만 되고 안온 사람이나 결국은 치료는 똑같고 약도 철저하게 잘 드셔야 된다고.
1: 쉽게 말하는 흔히 요즘 말하는
2: 힘이
1: 빠지면
2: 빠졌다가 괜찮아지는 건
1: 이상하게
2: 어떤
1: 보고
2: 의미일까?
1: 다시 혈관이 안 막히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불편하고.
3: 저녁 한 그때 8시나 9시나 됐는데 시계는 확실히 몰라. 그런데 여기서 책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책을 싹 놓고 누우려니까 그대로 막싹 어지러우면서 꼬꾸러졌는데 일날락해도 뭐 일날락했는 거야.
2: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3: 기억이 또렷또렷하는 거야. 마비가 왔는데 가만히 있고 여기 반이 그냥 막 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만 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 한참 내 생각에는 몇 분이 된거 모르겠는데 한 10분이나 넘었겠지. 그런데 아또 살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일어나서 정리한다고 이래 정리하는데 아꼭 엎드리니까 또 그러는 거야. 그래 계속 들어가 누우니까.
2: 뇌경색처럼 혈관이 꽉 막혀 뇌손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뇌혈관이 잠시 막히면서 일순간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줄었다가 잠시 후 다시 혈류가 흐르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가 24시간 안에 다시 좋아지는 이런 증상을 일과성 뇌허혈장애, 미니 뇌졸중이라 부른다.
0: 일과성 뇌허혈장애도 뇌경색과 같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증상이 가볍대서 절대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개는 이제 저절로 이제 좋아졌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다가 며칠 사이에 정말 뇌경색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박명전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덕분에 뇌경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3: 요거는 이장약이래. 아침에 식전에 묻고, 요거는 밥 묻고, 요거는 저녁약이네.
1: 그 약을 언제까지 드시래요, 어머니?
3: 죽을 때까지 먹으라니 그래.
2: 뇌경색은 무엇보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지나치기 쉽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할까?
0: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세 가지만 꼽자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어느 한쪽에 갑자기 이제 힘이 빠져서 이렇게 힘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들게 된다든지 해서 한쪽에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따라 해보라고 했을 때말 발음이 어눌하거나 이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는 이런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내보라 했을 때 한쪽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 안면 마비가 있을 때 이게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실제로 뇌졸중인 환자들이 한 80%,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2: 늦은 밤. 엄마가 이상하다며 딸이 60대 엄마와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는 병원까지 걸어온 데다 의식도 분명하다.
0: 환자분,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불편한 건 전혀 없으세요? 예,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불편한 게 없으신가요? 예. 자, 요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 다심지.
0: 다시 큰 소리로.
4: 다심지.
0: 요거는?
4: 둘아들 칠 사
0: 요거는
4: 어떤
0: 요 밑에
4: 이거요?
0: 예.
4: 실날 실이 날카 이
0: 그 다음에
4: 이눈에눈널누부 부하고 네. 늘.
5: 지금 읽는 게 잘 안 되시죠? 본인은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제 따라 읽어보세요. 다람쥐.
4: 다람쥐.
5: 예, 돌아온 철새.
4: 돌아온 철새.
5: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4: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5: 예, 따라 하는 건 다 잘 되죠? 네. 자, 거꾸로 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4: 실. 발. 설. 마. 설. 비. 가.
5: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4: 눈.
5: 예, 잠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써볼게요. 예. 지금 팔다리 힘은 다 괜찮잖아, 그죠?
4: 예, 예.
5: 예. 요렇게 해가지고, 칼날같이.
4: 칼날같이.
5: 예, 칼날같이.
4: 같이.
5: 예, 날카로운.
4: 날카로운.
5: 바위.
4: 바위.
5: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읽는 거는 잘 안 되고, 따라하고, 쓰는 거는 비교적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가 어디에 망가지느냐에 따라가지고, 기능들이 다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알아쓰고,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쓰고, 따라하고는 다 되는데, 지금 읽는 기능만, 지금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조금 떨어집니다. 그 부위에 지금 병이 와 있거든요. 여기 얼마나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해가지고,
2: 같은 뇌경색이라 해도 뇌의 어느 부위에 손상이 생겼는지에 따라 증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5: 읽는 것만 잘 안 되죠.
2: 대뇌를 살펴보면 전두엽은 학습 기능과 인격, 정서를 조절하며 운동 기능과 자율 신경계 조절 등을 담당한다. 측두엽은 청각 기능과 기억력, 미각과 후각, 기분 감정 조절, 언어 이해 능력 등을 맡고 있다. 두정엽은 피부의 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통합하며 공간 인식 등을 관여한다. 후두엽은 눈에서 온 시각 정보를 모아 위치, 모양,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생성과 표현을 관여하는 부위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언어는 이해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될 경우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글도 이해하지 못하며 말을 하지만 정작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응급실로 또 다른 환자가 이송됐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60대 남성 환자. 의식도 없고 반응도 없다. 아침에서야 발견돼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시술이 진행됐다.
0: 이게 원래 양쪽에 혈관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기저동맥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여기 혈관이 아예 그냥 다 막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번 뚫어가지고 혹시나 의식이 좀 좋아질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 뇌경색 치료에 있어 시간만큼 중요한 건 어떤 혈관이 막혔느냐 하는 점이다. 뇌혈관 중에서도 혈류량이 많은 중대뇌동맥에서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환자는 뇌교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저동맥이 막힌 상황. 의료진은 적극적인 시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해 나갔다. 잠시 후 혈관을 꽉 막고 있던 혈전을 깨끗이 제거했다.
0: 큰 혈관이 막혔느냐, 작은 혈관이 막혔느냐, 막힌 부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막혔던 뭐 뇌 손상 부위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측부순환이라고, 예를 들면 교통 체증이 생겼을 때 우회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면 이제 차들이 잘 빠지듯이 평상시에 뇌혈관이 막혀도 우회로가 잘 만들어져 있던 사람은 글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환자 상태가 양호할 수도 있거든요.
2: 시술 후엔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회복 여부를 지켜본다. 며칠 전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사람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일터를 누비던 동료였고 다정한 친구였을 이들은 지금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길 간절한 바람들이 이곳을 채운다. 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6: 눈 떠보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아빠, 아빠.
6: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 예, 예.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예.
2: 다른 병원에서 이송되어 온 환자는 의식이 없다.
0: 이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경동맥 큰 혈관인데 오른쪽 여기가 완전히 막혀서 여기는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머리 안쪽에 내경색 크기를 보면 병변 크기가 되게 큽니다. 예. 머리 오른쪽 뇌에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뇌 손상이 있고 그대로 놔두면 뇌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뇌가 이렇게 퉁퉁 붓거든요. 뇌가 이렇게 너무 많이 부으면 이게 뇌관을 눌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뇌관은 숨쉬고 호흡 담당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2: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서둘러 수술이 결정됐다. 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수술은 뇌경색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아니다.
8: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 대뇌 방부의 3분의 2 이상을 침범한 뇌경색을 갖다가 악성 뇌경색이라고. 왜냐하면 뇌경색이 진행을 하면 뇌가 붓게 되고 결국에는 반대쪽 뇌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완전 다 안 좋아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악성 뇌경색 사망률을 갖다가 그냥 약물 치료만 했을 때는 80% 정도 사망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적인 이런 안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런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압적 궤도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를 갖다가 떼주는 방법입니다. 뼈를 떼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망할 환자들의 수를 갖다가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2: 신경외과 최재형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됐다. 악성 뇌경색이 나타나면 뇌가 부어 두개골 내 압력이 높아지고 뇌관, 손해, 뇌신경 등이 압박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의식 저하, 호흡 장애 등이 나타나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이를 막기 위한 수술로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후 뇌막을 절개해 뇌를 노출시킨다. 두개골 내 압력이 낮아지도록 한 다음 그 위에 인공뇌막으로 덮고 꿰매준다. 뇌막을 절개하자마자 부어있던 뇌가 밖으로 나왔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 하지만 악성 뇌경색인 만큼 환자의 상태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뇌경색을 두려워하는 건 후유장애 때문일 것이다. 이틀 전 박성규 씨는 뇌경색으로 거제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다리 마비 증상과 시야장애까지 나타나 김 교수를 찾게 됐다.
6: 지금 오른쪽 시야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한번 가려보시고 제 코 보이시죠? 코만 딱 쳐다보고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르켜보세요. 제 코만 딱 쳐다보고 계세요. 요거 몇 개예요?
9: 이쪽에 손가락 몇 개?
6: 다시 코 쳐다보시고 요거 몇 개예요?
10: 2개.
6: 두 개. 예, 다시 코 쳐다보시고 지금은 몇 개예요?
10: 1개.
6: 예, 알겠습니다. 예, 손 내려보시고
5: 아마 이쪽에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오른쪽 지금 시야 장애가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내경색이 온 자리입니다. 네. 여기 이제 왼쪽 요 뒤통수 쪽에 병이 와 있거든요. 여기에 병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방금 검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절반이 잘 안 보입니다.
2: 사흘 전까지 아픈 곳이 없었다는 환자.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막힌 걸 다시 뚫을 수는 없어요.
5: 지금 현재는 시간이 좀 지나서 뚫거나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오히려 뚫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더 이상 안 나빠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시야 검사도 그렇죠, 약물 치료해야 됩니다. 이건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2: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규 씨는 입원을 했다. 평소 뇌경색을 두려워했다는 환자. 부모님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들도 이 병을 앓고 있다.
7: 형제간 중에 제가 제일 나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걸린 나이가 불과 한 60밖에 안 되는데 다 일찍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보다 동생도 일찍 걸렸고.
1: 동생분도?
7: 네.
1: 어떤 병이 걸리셨다는 얘기죠?
7: 내가 이 병입니다. 이 병.
1: 뇌경색.
7: 뇌경색에 옛날 말로는 중풍.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술, 담배 피해야 되고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자제하고 참아서 해야 되는데 뭐 참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부해스럽지.
2: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과 심방세동 등의 심장 질환,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5: 우리나라 평균 뇌졸중 환자들이 입원해서 조사를 해보면 입원 당시에 고혈압 환자가 한 70%,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가진 환자들도 각각 한 30% 정도 되고 심방세동도 뭐 한 20%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만 관리를 잘 해줘도 이제 뇌졸중이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하루아침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네. 박성규 씨. 조심해도 부딪히거나 넘어지기 쉽다. 증상이 시작된 후로 아내는 남편의 오른쪽에 서서 한쪽 팔로 보호하며 걷기 시작했다. 뇌졸중이 나타나 시력이나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눈에 나타난 이상 때문에 뇌졸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박성규 씨는 시야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받았다.
9: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2: 그의 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10: 요거 전체가 8, 9번이 다 손상이 있는 거예요.
11: 이렇게. 오른쪽이 잘 안 되는데.
10: 예, 네, 맞아요. 네. 여기가 가리니까 이게 오른쪽 반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뇌경색 위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오른 눈에 오른편 반이 안 보이고 네. 왼 눈에 오른편 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뇌경색 치료가 뇌경색이 약하게 오고 하면은 일부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치료 잘 받으세요. 눈에 나타나지만 결국 원인은 뇌경색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예, 안과에서 치료할 건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게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에 영향을 조금 받아요.
2: 시각 중추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시야 장애가 나타난 상황. 회복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다. 뇌경색으로 망가진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재활 치료를 통해 이웃 세포들이 기능을 돕게 만들고 발달하지 않던 회로를 깨워 장애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무렵 급성 뇌경색이 나타났다는 이상철 씨. 지난 8년은 뇌경색이 남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6: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0: 안경. 자, 요거는
1: 리모컨.
0: 리모컨,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1: 휴대폰.
0: 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1: 뭐는
0: 요거 쓰는 거.
1: 볼펜.
0: 예, 지금 하는 거 제가 말씀하는 거는 100%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다잘 되긴 하는데 단어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 안 나죠.
2: 근데
0: 예,
2: 늘 쓰는 거는
0: 그렇죠.
2: 이제 이렇게 금방 그런 식으로라도 나오는데,
0: 예,
2: 좀잘안 쓰는 거는 이제 머릿속이 맴돌기만 맴돌고
0: 그렇죠.
2: 말이 안
0: 예,
2: 나.
0: 119 타고 오실 때는 말씀을
2: 증상이
0: 하셨고,
2: 나타나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0: 있잖아요.
2: 혈전 용해제 주사와 혈전 제거술까지 받았다. 막힌 혈관은 잘 개통됐고, 약물 치료도 지금까지 잘 받고 있다. 하지만 뇌경색은 그에게 장애를 남겼다.
3: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거세요?
1: 지금 저는 그렇게 속상하죠.
2: 그러니까 부부니까 이제 대충 말해도 이제 같이 산 지가 오래되니까 아 무슨 뜻으로 말을 하시구나 하고 제가 알아듣고 아 이런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그래 해주시고 그래요.
3: 그전엔 좀더 심할 때 어땠어요, 어머니?
2: 아니 이제 제가 다 씻겨드리고 그랬죠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혼자서 샤워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다리야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고, 혼자 이렇게 식사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급성 뇌경색을 겪고, 지난 시간 동안, 부부는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왔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다 해도, 그래서 더 나아갈 곳이 없다 해도, 부부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희망을 놓을 순 없다.
4: 같이, 둘다 같이, 꽉 쥐어보세요.
2: 크리스마스 이브날,
4: 지금 괜찮으시죠?
2: 응급실에 실려왔던 한봉조
4: 자,
2: 씨는
4: 다시.
2: 일주일 만에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4: 걸어서, 당기세요. 그렇지. 다시 쭉 당겨보세요. 발가락 누르지 말고 들어서, 들어서 쭉.
5: 다른 친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내가 또, 어찌 될라고 술란 건 모르지만,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날 또그 뭐, 119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교수님이 그때 뭐, 나와 계시고 하기에는, 그래, 아다리가 되려고 해서 또 그래 됐는 거 그죠? 진짜 좋았어요.
4: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사용하면은 이제
2: 응급실에선
4: 어제 병원에 좀
2: 당황해하던
4: 가는 게
2: 딸도
4: 별로 오면서
2: 그사이
4: 같이
2: 편안해진
4: 마사지니까
2: 모습이다.
4: 손은 운동할 때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6: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아질지 몰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말을 너무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할지 몰랐어요. 마지막 욕심이라면 그 전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냥 안 아프고 밖에 이렇게 원래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잘 움직이시고 뭐안 아프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2: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환자들이 겪은 일은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뿐이다. 뇌경색의 위험 요소를 멀리해 예방하는 것과

0: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 막연히 두렵기만 한 뇌경색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이다.
1: 예. 내가 할게. 예. 전국의 119 아저씨들 진짜 수고하시는 데에 저를 기억 못 하겠지만은 부산시 강서구 중림동에 사는 그래 환자였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얼굴 한번 안 찌푸리고 예 환자를 위해서 헌신 진짜 너무 예 정성스럽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저씨들 보람을 느끼고 하세요.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온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이면 더더욱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들. 늘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하다. 뼈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뼈의 양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 것을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골다공증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1: 몰랐어요, 전혀.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절되고 나서, 아,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아는 거죠. 영양이 좀 결핍된 그런 이제 노인분들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보다 더 젊은데, 골다공증 결과가 나와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0: 골다공증이 두려운 건 골절 때문이다. 골절은 뜻밖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2: 지팡이 안 짚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일도 하나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
3: 어머, 난 여지껏 아픈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대로 내가 병상에 들어 눕는 거 아닌가.
0: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최대 27만 5천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자 수도 많을 뿐더러 사망률도 높은 것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다.
4: 골절되신 분이 1년 이내에 사망할률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5분 중에 한 분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약 30%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80%가 됩니다.
0: 암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내 사망할 확률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 암에 비해 결코 덜 위험하다 할 수 없는 골다공증 골절. 과연 골다공증은 어떻게 발견하고 예방해야 할까? 얼마 전 허리뼈가 부러져 입원을 한 황영자 씨.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5: 저기 왜 그날이 24일 날 성당 가는 날이에요. 이브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내가 또 껌껌하고 이제 그러면은 미끄러지니까 에이 낮에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건덕에서 그냥 너무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소리도 못해요. 너무 아프니까. 119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이쪽 응급실에 왔더니 이렇게 금이 갔다는 거예요.
0: 골다공증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좋아져 치료를 중단한 새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친 곳은 요추 1번. 응급으로 진통제를 처방받고 그나마 한숨 돌린 상태다. 내분비 내과 정호연 교수가 황영자 씨를 찾았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습니까?
5: 네, 그 주사 맞고는 제가 이렇게 못 누워 있었어요. 원래가.
6: 네, 이번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골절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5: 네,
6: 네.
5: 처음이에요.
6: 네. 그래서 어쨌든 골다공증이 좋아져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면은 쉽게 부러지는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게 뭐 일부러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죠? 너무 장기간 가게 되면 누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어요.

0: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조기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치료도 치료지만 골다공증 골절이 또 반복될 수 있어 걱정이다.
0: 그런데 어쨌든 넘어져서 골절이 있다는 상황은 지금부터 당분간은 2차, 3차 골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약제를 선택해서 쓰시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치료해 보도록 하시죠,
2: 잘좀
0: 뭐.
2: 치료도
0: 네.
2: 해주세요.
0: 가겠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원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이건 골다공증이면은 뼈가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것도 큰일이다. 나도 나이 먹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만약에 못 일어나면 이제 못 먹고 못 일어나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먹고, 이제 그러니까는 살겠죠?
1: 평소 잘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 몸의 뼈는 일생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뼈에는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가 있다. 이두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뤄야 정상적인 뼈가 유지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파괴되는 뼈의 양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운 뼈가 적게 채워진다. 이렇게 되면 뼈의 양이 감소하고 구조가 엉성해져 강도가 약해진다. 외부의 힘에 저항하기 힘들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데, 이것을 골다공증이라 한다. 골다공증은 아주 흔한 질환 중 하나다. 50세 이상 인구의 약 22%가량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여성의 경우 37.3%,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 환자다. 나이대별로 보면 50대가 약 15.4%, 60대가 36.6%, 70대에 이르면 70%에 가까운 사람이 골다공증을 앓는다.
0: 골다공증은 정의상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 뼈의 양이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내지는 30대 초반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높은 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를 최대 골양이라고 하고요. 40대까지는 유지되다가 50대부터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뼈도 오래된 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뼈로 교체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요. 이 오래된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기능과 또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어우러져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뼈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돼서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골다공증은 젊은 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인 T 수치를 기준으로 감별하는데,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여성에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1과 2.5 사이는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70대 초반의 최익철 씨. 집에서는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다.
3: 줄어져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최고 편한 게 줄어져 있는 거예요.
4: 얼마나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건?
3: 그러니까 쉴 때도 없이 틀려요. 많이 못 앉아있을 때 금방 뭐한 2, 3분 내에도 일어나야 돼요. 못 앉아있어.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아픈 데도 일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아다니는 게 아픈 데가.
1: 최익철 씨의 골다공증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먹는 약, 배에 맞는 주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골절이 잦았던 탓에 쉽게 낫질 않는다.
3: 등이 교체하려고 하다가 새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0: 약발골절이 된 거예요. 자다가 떨어졌는데 요 쇄골뼈라거나 요게 또 골절이 된 거야.
1: 주무시다가.
0: 예, 네, 여기 침대 밑이 떨어지면서.
2: 허리, 대퇴부, 쇄골 등 여러 군데 뼈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된 골절.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0: 25년? 30년은 안 됐어도 한 25년 전이에요. 골다공증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저기 해야 된다고 그 원장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좀 그래도 젊고 그러니까는 좀 등한시 생각한 거지.
2: 오래된 골다공증.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0: 지금도 저 집행 직후 가도 4, 500m 가면은 벌써부터 또 통증이 와가지고 똑바로 서서 이렇게 좀 쉬어야 돼요. 허리 좀 엎히고 좀 쉬어서 한 2, 3분 쉬었다가 좀 가면 또좀 풀려. 그리고 또 4, 500m 가서 아프면 또 서서 이렇게 쭉 허리 펴고 서면 또 그러고 좀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이지.
2: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많은 환자에게서 골절이 생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어깨, 쇄골, 골반, 발목, 손목, 대퇴골, 척추 등 인체 모든 부위에서 생길 수 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서 흔히 생기는 척추 골절은 키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척추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척추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한다. 외상이 없어도 척추 앞부분이 일그러지고 압박골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듯 골다공증이 생기면 언제 어떻게 골절이 생길지 알 수 없다.
3: 일상생활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다가 발을 이렇게 살짝 헛디뎠는데 그게 골절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제 실수인 줄 알았었는데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연관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골절은 방문을 닫으면서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골절이 되더라고요.
4: 꼬치를 다듬는데 앉아가지고 다듬는데 일어나다가 아마 이렇게 부딪혔나 어떻게 했나 여기를 아마 했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되게 아픈 적이 있거든요.
5: 압박골절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때 엄마랑 저랑 침대를 옮기려고 둘이 침대를 딱 드는데 엄마가 악 하시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2: 골다공증 환자에겐 늘 골절의 위험이 도사린다. 아주 살짝 부딪히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물건을 들기 위해 힘을 주거나 또 무심코 길을 걷다가도 다칠 수 있다. 일상을 이루는 평범한 활동이 일상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6: 골다공증 골절인 것 자체가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벼운 충격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서 있는 자세의 정도에서 넘어졌을 때 받는 정도의 충격인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창문을 열게 해서 손을 뻗친다든지 크게 기침을 한다든지 또 가볍게 소파에 앉는데 받는 정도의 충격에서도 골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골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척추와 대퇴골. 언뜻 뼈는 다 같아 보이지만 부위마다 특징이 있다. 대퇴골의 경우 치밀골이라 불리는 단단한 뼈가 75%, 푸석푸석한 뼈인 해면골이 25%로 구성돼 있어 뼈 중에서는 좀 단단한 편이다. 반대로 척추뼈는 푸석푸석한 뼈인 해면골이 많고 단단한 뼈인 치밀골이 적어 뼈가 약하다. 뼈세포의 리모델링은 뼈의 표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좁은 대퇴골보다 표면적이 넓은 척추뼈가 리모델링에 의한 뼈의

0: 정도 빠르다. 그래서 60대에서 흔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이 생긴다. 반면 휴면적이 좁은 대퇴골은 뼈 감소가 늦게 시작된다. 하지만 고령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실제 대퇴골절의 사망률은 치명적이다. 대퇴골절 남성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20% 이상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대퇴골절의 남녀 평균 사망률과 척추골절의 남녀 평균 사망률로 각각 16.5%, 7.8%에 이른다.
1: 골다공증 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은 쉽게 부러지는 병인데요. 골절이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절 자체는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은 사망률의 증가와 질병의 이완율을 높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퇴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되신 분이 1년 이내에 사망할 률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5분 중에 한 분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약 30%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80%가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사망과 질병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골다공증은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한 번 골절을 입으면 반복해서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 소실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골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골절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골절된 부위를 고정시켜서 환자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빨리 걷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안정을 취하고 보조기 같은 것을 써서 보조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뭐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골절은 반드시 배경에는 골다공증 같은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60대 후반의 김연화 씨. 50대 중반이었던 14년 전 요추에 압박 골절을 입었다. 골다공증 때문이었다.
2: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3: 네네. 네.
1: 중간에 척추 압박 골절이 좀 있었었죠?
3: 네.
1: 네. 그때 넘어지셨던가요?
3: 거기에 이제 넘어졌죠.
1: 네,
3: 화장실에서.
1: 그렇죠. 맞아요.
3: 저기, 네,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이 됐었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다리를 삐걱했는데 또 발목
1: 네,
3: 골절.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이 이제 평상시에 뼈가 약해지면 약해진 만큼 증상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3: 네.
1: 그게 없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중인데도 골절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증상인데 어쨌든 골밀도상에서 골다공증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3: 네.
1: 또 골절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또 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0: 치료를 받는 중에도 발가락 골절을 경험했다는 환자. 골절이 골다공증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4: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절되고 나서 아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아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 뒤로도 또 이제 발목 지나가다가 그 턱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이제 삐걱했는데 골절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그 1년 후에 그 침 이제 그 철 빼는 그 철심 빼는 그런 또 수술도 또 하고.
1: 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증상과 징후인데요. 사실은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고혈압이 있지만 고혈압에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없을 때 고혈압 치료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지만 골절이 없을 때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확인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골다공증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선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4년 전 늑골 골절이 생기면서 골다공증을 발견하게 됐다는 한 환자.
1: 지난번에 치료받고 6개월 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2: 네.
1: 네. 어때 건강한 생활은 잘 유지하셨어요?
2: 네.
1: 지난번에 비타민 D를 조금 용량을 낮췄더니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려는 그런 성향은 지난 검사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괜찮습니다.
0: 다행히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았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남아있다.
5: 마이너스 4.1, 막 3.9 이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 얼굴 많이 쳐다보시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어떻게 이렇게 걸어온 게 다행이라고, 여지껏 뼈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라고,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80대 노인 같다고, 뼈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놀라서.
0: 골밀도는 척추와 대퇴골 두 부위에서 측정하는데, 진단 당시 수치가 각각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9로, 골다공증 진단 기준인 마이너스 2.5보다 훨씬 더 낮았다. 이유가 뭘까?
1: 이제 이분은 사실 이제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2차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2차적인 요인을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폐경 이후에 생기는 것과 노화로 인한 것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폐경으로 인한 골다공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난다. 원래 여성 호르몬은 뼈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파골세포로 인해 뼈의 손실이 가속화되는 반면 뼈의 생성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 때문에 뼈의 양이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폐경은 골다공증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1: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즉 노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1차 골다공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것을 2차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 1차 골다공증에는 여성에서는 폐경후 골다공증, 남녀 모두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 생기는 노인 골다공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골다공증은 특별한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병이나 약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2차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40대 후반의 한 환자. 3년 전 뜻밖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으로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과연 오늘은 상태가 어떨까?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잘 지내셨죠?
7: 네.
1: 지금 연세로 봐서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사실은 골다공증 치료를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연령인데 그 전에 골절이 있었고 골밀도가 같은 연령대 대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약을 썼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2020년도에 허리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2.2 정도였던 수치가 약을 쓰고 나서는 마이너스 1.8이니까 한 3%, 4%가 좋아졌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약을 끊고 이번엔 지켜본 상태에서 봤더니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 다행히 정상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로 폐경 무렵 시작되는 골다공증이 환자에겐 왜 그리 빨리 시작된 걸까?
5: 이게 그 원인하고 이 증상하고를 바로 매칭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복기해 보다 보니까 제가 2018년에 허리 디스크 파열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짧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술을 좀 센 강도로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때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써서 그 뒤에 제가 아마 몸을 회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0: 스테로이드는 2차성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통증 치료나 염증 완화에 꼭 필요한 스테로이드는 과다 용량을 쓰거나 혹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킨다. 궁극적으로 스테로이드 과다가 뼈의 생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골다공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6: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6: 잘 지내셨어요?

0: 당뇨병 또한 골다공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08년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기 시작한 김경란 씨.
1: 당뇨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당뇨 검사를 보니까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0: 당뇨병이 있으면 골다공증 골절이 잘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왔다.
1: 혈당이 한 30 정도 좋아졌고요. 환자분은 일찍부터 저한테 오셔가지고 골 감소증인 상태에서 쭉 관찰하다가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골 감소증이라서 약을 조금 일찍 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2021년부터 약을 썼는데 그때부터 잘 유지가 돼서 어쨌든 이 상태로 잘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뼈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잘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환자분께서 관리를 잘 하시고.
0: 미리 알고 대비한 덕에 다행히 골절도 입지 않았다. 모르고 그냥 뒀다면 뼈의 상태는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2: 교수님께서 당뇨가 이렇게 오래 앓았으니까 그거 골밀도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골다공증 전 단계 했더니 작년인가부터는 골다공증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로 조심을 하고 교수님 약 해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50대보다 더 조심은 하지만 다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당뇨병이 관리되지 않으면 뼈 단백질의 질이 떨어지고 뼈의 리모델링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래된 뼈를 건강한 뼈로 바꿔주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골절이 잘 생긴다. 이렇듯 골다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화와 폐경이 골다공증의 대표적 원인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당뇨병은 물론 위장관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약제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뼈의 구성 요소인 칼슘이 부족하거나 체내 칼슘 보존에 관여하는 비타민 D가 결핍돼 있을 경우 운동 부족, 가족력, 과음 등도 골다공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
1: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체중이 너무 적다든지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과도한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유전적인 소인으로 부모님이 골다공증 골절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본인도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높은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조기에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0: 골다공증의 대표적 검사법은 X선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다.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다. 또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의 원인을 찾는다. 연령이 많거나 골밀도가 낮은 사람은 증상이 없는 척추골절이 있을 수 있기에 척추 엑스레이도 함께 찍는다. 만약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발견했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골절을 막을 수 있을까? 70대 후반의 유영희 씨. 12년 전 처음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처음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5년 전 허리가 아프면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뼈의 상태를 보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찍는 골밀도.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
1: 지난번에 허리가 마이너스 2.7, 네. 마이너스 수치가 클수록 뼈가 약한 거예요.
3: 그렇죠.
1: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2.3, 4%가 좋아졌네요.
3: 좋아졌어요?
1: 네.
3: 나름대로 좀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래요? 네. 골다공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지만 해도
3: 그렇죠.
1: 괜찮은데
3: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유지만 해도 좋아요.
1: 그렇죠. 다행히 나빠지지 않아서 더군다나 좋아져서 아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뼈. 네.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리도 쉽게 좋아지는 부위가 아닌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2.4였던 부위가 마이너스 2.1. 많이 좋아지셨어요. 3%나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3: 아니 그때 먼저면

0: 6월 달에 왔을 때보다
1: 네.
0: 좀 뭐가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골밀도 수치가 올라간 유영희 씨. 무엇보다 약물 치료의 효과가 크다. 골다공증 치료는 주로 약물로 한다. 크게 먹는 약과 주사제로 나뉘는데 경구약과 주사제 모두 투약 간격이 다양하다. 매일, 매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주사를 맞거나 매일, 매주, 매달 약을 먹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골다공증이 치료되는 걸까? 치료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제의 작동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골 흡수 억제제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준다. 이를 통해 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다. 두 번째가 골 형성 촉진제다. 골다공증에서 새로운 뼈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제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뼈가 잘 생성되도록 한다.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 골 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골 형성 촉진제 중에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활성화하고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도 있다. 골다공증 약제는 뼈가 덜 파괴되거나 더 잘 만들어지도록 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초기 3년 동안에는 골밀도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1: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일단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간 치료에서의 어떤 효능, 효과 이거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약제를 쓸 때 어떤 약제는 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효능이 약제를 쓰다가 중단해도 지속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 한에서는 중간에 휴약기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약제들은 어쨌든 휴약기를 가지 않고 장기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50대 초반의 환자, 불면과 체중 변화 등 갱년기 증상을 겪던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흔히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 이외 다른 치료제로 증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3: 환자분은 일단 뭐 연세가 골다공증 우리가 치료하기에는 아주 젊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어쨌든 폐경으로 인한 증상을 갖고 있었고 허리가 주로 이제 골다공증, 보통 이제 골다공증 초기 시작할 때는 허리부터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는 약은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골다공증 치료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갱년기 증상을 갖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이제 가장 적합한 거죠. 갱년기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골다공증 치료도 할 수가 있겠고.
2: 여성 호르몬 치료는 갱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여성 호르몬 중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여성의 월경과 임신 그리고 폐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또 인체의 모든 뼈를 보호하고 골밀도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에 활용된다. 하지만 치료 시 유의할 점이 있다.
3: 여성 호르몬을 쓸 때 쓰기 전에 이제 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방암에 어떤 병력이 있거나 유방암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겠고 또 여성 호르몬과 어쨌든 연관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검사를 충분히 해서 간에도 이상이 없고 유방암에도 문제가 없고 또 금기증이 아니라면 여성 호르몬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2: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병원 치료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얼마 전 병원에서 골밀도가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은 유영희 씨. 골다공증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치료가 잘 돼 마음이 즐겁다.
4: 얼마나 이뻐요. 이게 다 생명인데.
2: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조금 굽었다.

0: 하지만 2011년 첫 진단 때만 해도 치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
1: 글쎄 골다공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양중이 그게 무서운 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퉁그러져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2: 처음 진단 받으시고 한 3년 지나고.
1: 그렇지, 나잖아. 그렇지. 그때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좀 신경을 썼으면 되는 건데 그냥 무시해버렸더니 그게 골다공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도 아파오고 그러더니 이제 이게 허리 디스 이게 허리 아픈 것이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는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 지팡이 짚고 그래도 걸으려고 지팡이 짚고 돌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0: 그 후 본격적으로 이렇게.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했다.
1: 이걸로 다리를 쭉쭉쭉 이렇게 뻗어야 된다더라고요. 해보면은 시원해져요.
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트레칭. 그리고 뼈에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근력 운동을 매일 반복한다. 또 몸에 맞는 운동법을 찾으려 애쓴다.
1: 다 운동은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다치더라고요.
0: 먹는 것도 무척 신경 쓴다. 평소 고기를 즐기지 않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꼬박꼬박 단백질 식품을 챙긴다.
1: 이렇게 먹는 거를 알아가지고
0: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를 소분해 두었다. 매 끼니 조리해 먹는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식단의 변화가 생기면서 근력도 붙고 컨디션도 좋아졌다.
1: 몸이 영양가가 있어서 피부가 탄력이 있다랄까? 하여튼 기운도 좋고 그전에는 먹는 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
0: 요즘 들어 새삼 먹거리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는 유영희 씨. 병원 치료에 운동과 식사까지 신경 쓰면서 골밀도가 4% 이상 증가했다. 70대 후반의 노인으로선 얻기 힘든 성적표.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영희 씨는 매일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한다.
1: 더워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나는 아주 그게 신기해.
0: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하다면 저염식을 하는 것이 치료에 유리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한다. 이때 칼슘도 나트륨과 함께 배출된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만큼 칼슘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정한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칼슘이 많은 뼈에서 칼슘을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뼈의 칼슘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 골다공증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3: 모든 질병에서 마찬가지처럼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식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D는 뭐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또 뼈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뼈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짠 음식 자체가 소변으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짜게 드시는 거는 오히려 뼈에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골다공증 치료에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히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0: 칼슘은 800에서 1000mg, 비타민 D는 800IU가 적절하다. 그 외 운동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운동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
1: 골다공증 환자분들께는 체중이 실리는 유산소 운동과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또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이제 권장하는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과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0: 가장 쉬운 운동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다.
1: 양팔을 쭉 뻗어서 만세 부르는 자세로 위로 올려가지고요. 팔을 쭉 뻗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동작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셔서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유연하게 해준다. 다음은 허리를 들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로 실시한다. 허벅지 근육 운동을 1, 2분 정도 하고 나면 복근 강화 운동도 해준다.
1: 역시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복근이 강화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약간 정지한 상태에서 복근이 약간 긴장되는 상태를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0: 복근 강화와 더불어 하지 근육 강화도 필요하다.
1: 이 운동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하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실 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까치발을 드는 운동인데요. 이것은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드는 까치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3초 내지 5초 정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10초까지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평형 감각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운동법.
1: 이 운동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인데요. 한 발을 드는 운동인데 조금 전에 운동은 발을 뒤로 뺐다면 앞으로 발을 드는 건데요. 여건이 되면 이제 발을 높이 들수록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게 들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한 팔을 이렇게 같이 드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0: 운동을 할 땐 다치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대를 둔 상태에서 해야 한다. 또 한 동작은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1분 내지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좋다.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드는 등의 사소한 동작도 꾸준히 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여건이 된다면 걷는 것도 좋다.
1: 운동 자체가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하게 되면 뼈를 부서뜨리는 파골세포를 억제시키고요.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반대로 운동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역전이 되는 거죠. 운동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체중이 실리는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는 이런 운동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 이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뼈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고 근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낙상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낙상이 골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결국 운동은 골다공증으로부터 뼈를 보호해 중년 이후의 삶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에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1: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제품 섭취가 너무 적어서 칼슘 섭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위장장애만 없다면 우유나 치즈나 요거트나 이런 유제품을 한두 가지씩은 골고루 섭취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골다공증 영양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1: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골다공증이라든지

0: 건강증 골절을 충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뭐 주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사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골다공증 치료를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골다공증 치료 중에 임플란트 해도 될까요?
0: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뭐 발치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치과적으로 약간 턱뼈에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겠고요. 골다공증과 같은 약제를 쓸 때 더 많이 발생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분들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일부 약제는 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 약제도 있고요.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치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뼈가 약해져 언제든 부러질 수 있는 병, 골다공증.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관리하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예방할 수 있다. 골절이 생기기 전에 골다공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0: 골다공증은 이제 골절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근데 골절은 단순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고요. 사망과 다른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이런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하신 분도 여성에서는 65세,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이제 골밀도를 찍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54세, 그리고 66세 때두 번의 골다공증 골밀도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Ye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너무 좋다.
1: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2: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장미보다 더 붉은 마음.

0: 매일 바캉스 떠나듯 살아가는 부부를 찾아갑니다.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해조류와 전복 양식이 활발해 거대한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결혼 24년 차 김현희, 조병식 씨 부부가 이른 아침 이웃의 초대를 받아 바다로 향합니다.
1: 수아빠! 청각이 좀 달려있을까요?
2: 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3: 많이 넘는데 조금은 있어요. 갑시다. 어구.
1: 네. 아, 저희 바로 아랫집 사시는 부부세요. 어부시거든요.
3: 우리는 농부.
1: 네, 우리는 농부고 어부고 그래서.
3: 어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1: 너무 맨날 평상시에도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3: 제가 많이 얻어먹죠.
1: 아니에요. 서로.
3: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1: 우와, 이게 구명조끼예요? 엄청 간단해.
3: 제가 해군 직업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켓은 처음 봤네.
1: 그러세요?
3: 어. 이게 농민들이 네. 이런 거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해가지고 이게 개량된 거예요.
1: 이게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
3: 이게 바다에서 이거 끼고 작업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막 걸리고.
1: 되게 작아 보이네.
4: 어쨌든 바다 나가면 이건 꼭 해야 돼.
1: 작아 보여.
0: 농부와 어부 부부가 사이좋게 바닷길을 가릅니다.
1: 너무 시원해!
0: 이들이 바다로 향하는 이유. 이제 막 질철을 맞은 여름 식재료 때문이라는데요.
1: 와, 저기도 앞에. 있다!
4: 오, 좀 큰다.
1: 여기도 있다!
4: 거기.
1: 여기 어 많이 있어 저기서 많이 있어.
5: 뭐가 있는데요?
1: 청각
5: 와.
0: 청각을 유독 좋아하는 현희 씨와 병식 씨. 그걸 잘 아는 이웃이 수확철을 맞은 청각 밭으로 부부를 초대한 겁니다.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 잘 자라는 청각. 바다향이 가득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재미가 있는 해조류입니다.
1: 네, 사슴뿔처럼 생겼죠?
3: 바로 하시는
5: 이게 요즘 계신... 나는 거예요?
1: 네, 여름이 제철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7월에서 8월까지?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0: 이웃의 인심까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1: 예, 너무 많이 땄네. 그러면은 이따 저녁에 봬요.
3: 이따
1: 감사합니다.
3: 뵐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맛있게
1: 손질할까 보지. 네.
0: 그 바다 가까이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자연에서 살고 싶었다는 두 사람. 그 오랜 꿈을 이 너른 마당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함께 걷는 길마다 꽃이 가득한 정원. 꽃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 현희 씨. 손수 기르고 가꿔온 정원은 지금 장미를 가지치기 해주는 시기입니다.

0: 얘네는 겨울에 제가 파종해서 씨앗부터 키워서 핀 꽃들이거든요. 자식이 학교 들어가는 걸 보는 느낌? 꽃을 피웠을 때?
1: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만든 남편 병식 씨 역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2: 엄청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나무도 좋아하고. 아내가 주변의 땅들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다. 제가 농사는 못 지을 것 같고 그 대신 정원을 맡는 거죠.
1: 경사 지고 쓰레기가 쌓여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땅. 버려진 것들을 치우고 흙을 다지며 꽃을 심기를 11년. 마침내 부부가 바라던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2: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1: 병식 씨에게는 아내 현희 씨가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이 정원에서 늘 활짝 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죠.
0: 꽃 땄어? 향기 너무 향 좋다.
2: 쫓아다녀가지고 1년 쫓아다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제 옆에서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코 찌릿찌릿 흘리는 그 초등학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찾아 그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3: 그때 반했죠.
1: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부는 이곳에서 그렇게 꽃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0: 오, 여보, 이제 진짜 스트롱 아나벨도 활짝 피네. 어느새 하루 이틀 사이에 색깔이 완전 변한 것 같다.
2: 이 아침 저녁 틀리다니까.
0: 그러니까 진짜 이제 수국철이 벌써 왔다. 올해 좀 수국이 빠른 것 같은데.
2: 빨라.
0: 다른 철보다? 그치?
2: 보름 정도 빠른 것 같아.
1: 줄기가 단단하다는 스트롱 아나벨. 모내기나 보리배는 절기, 망종에 피는 망종화.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정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아내가 꽃에 빠진 만큼 병식 씨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0: 동동아, 배고파?
2: 여보, 문 열어.
0: 네. 가자, 가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돼, 동동아. 나오지 마, 이 자식.
2: 아이고.
0: 안 돼.
2: 아니야, 이거 가면 따로 와.
0: 가자, 가자.
1: 병식 씨가 한창 애정을 쏟고 있는 아기 염소.
0: 이거 먹어, 이거. 자. 동동이 이거 먹으세요. 응? 일라, 이거 먹어. 동동. 이렇게, 이런 것이 맛있지. 봐봐. 여기. 여기 카메라 먹으면 안 돼. 비싼 거야. 오독오독.
2: 우유맥이 둥둥이를 한 달 되던 애를 가져가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우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로 알고 있는 거예요.
3: 아, 그래.
0: 네. 처음에 엄청 반대했어요.
2: 아이고.
0: 좋아하는지 알아요. 신혼 때부터 욕실에서 타조도 부화시켜서 키우고 그랬으니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똥냄새 나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저쪽에 숨어서 키우라고 막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2: 동동아, 이리 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3: 어이, 잘 타네.
2: 잘 타요. 얘 다 유괴불된장이야, 지금. 자, 불 쌉.
1: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 부부.
0: 박치기. 여기.
2: 박치기 되지?
0: 으이! 동동이 이겨라! 동동이 이겨라!
1: 현희 씨가 이 정원에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건 그 꿈을 이루어주는 병식 씨 덕분입니다.
0: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달라고 남편에 부탁했던 트리하우스입니다.
2: 이게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고 퇴근해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하루 쉬는 날 또 그렇게 온종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3: 얼마나 걸렸어요?
2: 계절이 바뀔 정도?
1: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긴 시간 공들인 병식 씨의 애정이 트리하우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화 속 같은 트리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먼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죠. 부부의 여름 아지트입니다.
2: 자, 이리 넣고요. 시원하지?
0: 응, 너무 시원해.
1: 한여름 쉴 그늘이 되어주는 이곳에서 잠시 더위를 내려놓습니다.

0: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1: 그러니까 좀
0: 그늘에서 다른... 이렇게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해야지. 여기 바다도 보여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와. 보길도.
0: 아, 보길도. 맞아, 맞아. 보길도. 이런 게 그냥 휴식이고, 휴가고, 여름 바캉스고, 그래서 어디를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2: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이 바캉스라는 부부의 정원.
3: 이것도 뭐예요?
4: 이제 숯불 만들려. 아,
3: 네. 근데 이것도 또 직접 만드신 거예요?
4: 어떤 거요?
3: 이거요.
4: 여기는 바베큐 저는 직접 바베큐 피자 백숙이잖아요.
2: 한식에서 양식까지 가능한 만능 야외 부엌. 오늘 아침 수확한 싱싱한 청각으로 부부의 혁급 바캉스를 시작합니다. 청각을 뜨거운 물에 살짝 들치면 청각이 선명하고 예쁜 초록빛으로 바뀌며 머금고 있던 바다향을 물씬 내뿜습니다.
0: 색깔이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오, 냄새 좋아. 싱싱한 거라 확실히.
2: 남편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 여름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 매콤한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주면 특유의 오독오독하고 수분 가득한 식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싱싱한 전복까지 썰어 올리면 무더위를 식혀줄 새콤매콤 전복 청각 물회.
0: 오, 소아빠, 소아엄마, 어서오세요. 우와, 아침에 잡은 거 이렇게 땄어요?
5: 네.
0: 진짜 손질 잘한다.
5: 먹음직스럽죠.
0: 진짜 진짜. 우리 이거 팔러 가자.
5: 아, 지금 짱을 싸요.
0: 먹어요. 우리 이거 팔러 가자.
5: 싸도 싸야지.
0: 저것도 싸.
3: 역시 어부랑 농부는 다르시네.
0: 다르죠. 맞아요. 달라요.
5: 뭐야 이건 진짜. 아, 농부는 이거 못합니다.
0: 못해 못해.
4: 이야, 이거 진짜 상품이네. 예.
0: 나 오늘 농부다.
2: 싱싱한 장어는 소금만 뿌려 구워도 맛이 좋답니다. 숯불 위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른

0: 감사합니다.
1: 진짜 우리 오늘 아침에 따온 청각에 또 완도하면 전복이니까 자 드시고 드세요. 아이고 아니야.
2: 아 소리 좋아.
3: 역시 청각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이 맛있죠.
1: 생청각에서만 느껴지는 향이 맞아요. 있잖아요.
4: 개운하지.
1: 네. 시원하고.
4: 그게 맛있네.
2: 쌤 양념 잘하셨다.
1: 너무 맛있다.
4: 여름에 이것같이 맛있는 거 없어.
5: 아니 청각을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4: 맛있으니까요.
1: 앞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정원도 가꾸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네, 더 오랫동안 네, 일을 할 수 있었으면.
6: 부부의 새로운 소망은 그렇게 또 이루어지겠죠.
3: 질질 얇다고 보시면 돼요.
2: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7: 예, 여기 우럭 쪽입니다. 왕우럭 쪽에! 예!
8: 조개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일 입안에서.
7: 우럭 쪽에는 최상의 맛이다.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1: 여기에 와서 진정한 싼욱을 배우고 갑니다.
2: 김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1: 아,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78층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지만 시간이 멈춘 곳도 있습니다.
1: 와, 92년 된 가게예요.
3: 전통과 현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
1: 와, 와망나캅.
3: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왕국에서 눈부신 유산을 마주합니다.
1: 고대 태국어로 쓰여진 최초의 문자 기록입니다.
3: 우리가 아는 태국, 그 전설의 시작은 수코타이였습니다. 1950년대까지 태국은 시암 왕국으로 불렸어요. 지금은 타이족의 땅이라는 뜻의 타일랜드가 국호입니다. 방콕이 수도가 되기 전 시암 왕국 시절 왕국이 있던 수코타이로 갑니다. 북부 고원의 치앙마이에서 4시간 남짓 거리의 수코타이. 어딜 가나 첩첩이 산입니다.
4: 수코타이
3: 1257년 태국 최초의 통일 왕국 수코타이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 번영의 시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역사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전기차와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1: 아, 사우디캅, 사우디캅. 아, 차로 갑니다. 이쯤에 갑. 아, 능초공 타올라이 갑.
5: 능초공 상황 향태 봐.
1: 이 역사공원은 상당히 넓어서요. 걸어서 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이렇게 차를 빌려서 안을 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차를 빌려서 들어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 스타트.
1: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오, 덜컹덜컹 거려요.
3: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곳이라 걸어서 보기는 힘들어요.
1: 아, 이렇게 달리니까 바람이 아주 시원해요.
3: 태국이 덥긴 해도 한국처럼 습하지 않아 그늘에선 시원합니다.
1: 아, 여기가 메인 사원이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3: 수코타이 왕국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왓 마하탓 사원입니다.
1: 이 왓 마하탓은 이 수코타이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3: 13세기 중국에 살던 타이족이 몽골의 침략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수코타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왕궁을 짓고 수백 개의 탑과 법당이 있는 사원을 지었죠. 정치와 종교의 심장부였습니다.
1: 이 석조 기둥만 봐도

0: 이 스코타이의 문화가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 와,
0: 한 아름으로도 닿지가 않아요. 정말 거대한 석조 기둥이에요. 지혜의 불꽃이라고 하는 머리의 탑과 긴 손가락, 수코타이 불상의 특징입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큰 석상이 있습니다. 이게 9m 가량 되는 부처님상이라고 하는데요. 와, 팔 길이가, 부처님 팔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0: 석회 반죽으로 만들었다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사각형 모양의 석조 법당에 모셔진 불상도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꿰뚫어보는 부처님.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 이 손가락 크기 좀 보세요. 와, 거대한 손가락인데요. 부처님의 손가락.
0: 이 왓 스리촘 사원의 특징은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 목소리 울림 효과가 나요. 들리세요? 아, 아. 그래서 예전에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위쪽에 병사 한 명을 몰래 숨겨두고 병사들이 와서 불공을 들이면 부처님 목소리처럼 대답을 해주었대요. 부처님의 염화미소, 두렵고 막막한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요? 분열과 혼란의 시대, 이 땅을 평정한 람카맹 대왕입니다.
2: 우리가 도둑돈님들 나가 그 쌈라콘타에 나가 거 람카메 거벤 루스기앙아이 나가
3: 거 꿈짜이 합집다벤 루코홍 람 거 이짜이
4: 따라가 들어와 러스 저사이 포타미미 탈거미미 라원이
0: 태국 문자를 창제한 분입니다.
1: 이게 바로 고대 태국어로 쓰여진 최초의 문자 기록입니다.
2: 나이남 미플라 나이나 미카오.
1: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쌀이 있다. 이 스코타이 시절의 풍요로움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와서 두드려라.
0: 우리나라 예전에 신문고처럼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에게 직접 고하는 그런 정치 제도도 써 있어요.
5: 멀리 말레이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후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왕국의 기초를 닦고 불교를 받아들여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1: 스코타이에 사는 제 지인분인데 스코타이에 오면 꼭 와봐야 하는 곳이라고 해서 같이 와봤어요.
2: 저 란니 아라이카?
6: 란니 벤 란 꾸띠오 네 캅 벤 오리지널 꾸띠오 레이
0: 전통 문화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스코타이. 태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맛집입니다. 45년 넘게 변함없는 맛을 지켜온 곳이죠.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쌀국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굳히는 게 아니라 끓는 물 위에 천을 치우고 달걀과 쌀 반죽을 얇게 펴서 익힙니다. 떡처럼 담백하게 찐 쌀 반죽에 양배추를 넣고 감싸더라고요. 조리법이 특이하죠? 촉촉하게 익힌 수란과
5: 향신료 양념해서 삶은 돼지고기를 얹은 후 진하게 우린 육수를 부어줍니다. 수코타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쌀국수예요. 채소와 면을 쪄서 양념을 뿌려 먹는 비빔국수도 주문했습니다. 보기에도 참 정갈하죠.
1: 이게 바로 수코타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쌀국수의 원조격인 전통국수.
5: 돼지뼈에 파, 마늘, 후추, 고수, 레몬그라스를 넣고 끓였대요. 잡내가 없고 깨끗한 맛입니다.
1: 청량한 맛이 나요. 와, 그러면서도 이 육수에서 깊은 맛이 또 우러나요. 아마 돼지뼈를 오랫동안 끓여서 끓인 것 같아요. 이 큰 면에 이 채소가 들어가 있어요. 담백하지만 깊은 맛이에요.
5: 태국 쌀국수는 진하고 향신료 맛이 강한데 이건 안 그렇더라고요.
1: 이번에는 비빔국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예전에는 그릇이 없어서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싸서 네, 다녔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7: 이렇게
1: 파송.
5: 튀긴 마늘과 땅콩을 뿌려 먹는데 라임과 설탕을 넣어 새콤달콤합니다.
1: 이건 팟타이 맛이 나요. 알로이메갑. 맛있다.
5: 한 그릇에 30바트, 1,2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나가는 길에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4: 8순이
5: 넘었는데 아직 짱짱하시죠? 네,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변함 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수코타이 시대부터 도자기를 빚어온 마을을 찾았습니다.
1: 이 도자기들의 유래는 수코타이 랑카맹 대왕 시절에 중국 원나라로부터 도자기 기술을 받아들여서요. 이렇게 샹탈록이라는 독특한 태국만의 도자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5: 태국 도자기가 있다고?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1: 도자기 만들고 싶은데요.
5: 수코타이에는 북부에서 발원한 욤강이 흐르는데 질 좋은 흙이 많았답니다.
1: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이렇게 도자기 모양이 나오네요. 와.
5: 역시 장인은 다르죠? 금세 작은 항아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2: 약 많이 갑? 담 약 많이 갑?
8: 다 뺄려면 약.
1: 쉽다고 하시는데
0: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5: 여행이 좋은 게 못 해본 걸 할 수 있거든요. 제주가 매주라 이런 건 엄두가 안 났는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이고 역시 어렵네요.
0: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7: 클링 클링.
5: 오, 모양이 그럴듯하죠?
0: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7: 쌤.
0: 많이 만났다.
7: 쌤.
0: 아, 자꾸만 똑같은 거 쓰는데.
7: 아니, 30배. 아니, 완디아오.
5: 제가 30년 내공을 따라갈 수 있나요? 이분은 도자기에 채색을 하는 장인이신데 주로 물고기를 그려넣습니다. 강에서 많이 잡히던 잉어랍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쌀이 넘쳐나던 시대. 수코타이 왕국의 풍요를 상징하는 도자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멀리 일본과 이집트까지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7: 카폼.
0: 어, 아니, 거기라를 빙생할까?
7: 카폼. 아, 카폼. 아니, 그 깨어 카페. 아, 아, 아, 아, 카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수시로 비가 쏟아지는 우기. 자고 나면 풀이 한 뼘씩 자라고 불어난 강물은 온 땅을 적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계절.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시골길입니다.
0: 오, 일단. 예로부터 야자나무 목재로는 배를 만들고 나뭇잎은 불경을 새기던 쓰임새만은 나무입니다.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금바이 디닐러갑. 오, 이렇게 높은데 여기로 올라가신대요. 와. 다 있으면 꼭 큰 강봉 진짜 맑고 올라갑.
5: 나무가 다 자라면 30m나 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까마득하죠?
0: 와, 진짜 대단하세요. 오, 전 날다람쥐처럼 그냥 휙휙 올라가시는데. 이야.
5: 3월에서 7월 사이, 벼 이삭처럼 우리 지역 꽃이 핍니다.
9: 영코 다 잡아.
5: 꽃 이삭을 자르면 수액이 나오는데 통에 모았다가 끓여서 설탕을 만든대요. 더운 날씨에 수액이 발효되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걷어갑니다.
0: 아, 여기에서 바로 채취한 물이에요. 이걸 끓이나 봐요.
5: 코코넛 워터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맛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0: 완막나갑. 완막갑. 맛있어요, 남단 체메갑. 내가 설탕 들고 올라갔냐고. 드마이갑.
5: 이제 수액을 끓여서 설

0: 탕을 만듭니다. 우리가 엿을 만들 때 꼬두밥을 해서 엿기름을 넣고 강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오래 끓여서 졸이는 방식입니다. 팔미라 야자나무에서 딴 열매예요. 코코넛과 껍질부터 다르죠? 하얀 과육이 아닌 말랑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맛보라고 주셨어요.
1: 와, 이 안에 상당히 부드러운 과육이 있어요.
0: 노점에서 파는 건 봤는데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1: 젤리 같아요, 젤리. 달진 않는데 곤약 젤리 있죠. 딱 그 맛이에요.
0: 불순물을 걸러낸 수액을 2시간 가까이 끓였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캐러멜처럼 되는데 식힌 후 저어주면 결정이 생깁니다. 팜슈가 야자당이에요. 밥상 머리에서 먹는 음식보다 이렇게 엄마 옆에 있다가 따끈따끈할 때 받아먹는 게 맛있잖아요.
2: 여기가
1: 아주 맛있는 부분이라고 알려주시네요.
0: 꿀처럼 찐득찐득한 시럽인데 이게 진짜 달콤하대요.
1: 방금 만든 신선한 똔딴 나무 설탕이에요.
0: 19년째 태국에 사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1: 와, 은은하게 자연스러운 그런 설탕의 맛이에요. 이게 바로 캐러멜 스코타이네요.
0: 그저 달기만 한 게 아니라 향이 좋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팜슈가. 최근 천연 감미료 대체당 열풍이 불면서 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1: 이 야자 설탕을 이렇게 푸짐하게 제가 사들고 갑니다.
0: 달콤한 맛과 향으로 기억될 수코타이. 로맨틱한 곳이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1: 지금 퉁탈레 루앙이라는 심장 하트 공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심장 한가운데로 지금 직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0: 하트 모양의 인공섬 퉁탈레이 루앙. 2003년 강물 속에서 14세기 부처상이 발견되면서 이를 안치하기 위해 섬을 만들었습니다.
1: 지금 조금 있으면 석양이 이제 질 것 같은데 해지는 모습도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0: 태국을 미소의 나라로 부릅니다. 공덕을 쌓고 복을 지으며 다음 생을 기다리죠. 오늘을 뜨겁게 보낸 자만이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등불을 밝히고 불자들을 기다리는 사원이 있습니다.
1: 여기는 왓드라팡텅이라는 황금 연못의 뜻을 가진 사원인데요. 지금 시간이 채 6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탁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태국에 불교가 들어온 게 수코타이 시대입니다. 연못 위 사원에 당시 만들어진 불탑과 유물이 있어 불자들이 성지

0: 순례하듯 이곳을 찾는데요.
1: 사디카, 사디카, 아카, 사디카.
2: 여기 탁발하러 방콕에서 오셨어요. 와, 먼 길을 달려오셨네요.
3: คนไทยจะถือว่าการตักบาตรทำบุญจะต้องเป็นกายเรียบร้อยนะคะเพื่อความศรัทธาที่ถูกต้องค่ะอันนี้เป็นอาหารสำเร็จรูปแล้วก็อันนี้เรียกขนมขนมอันนี้เรียกข้าวสวยขอบคุณนะคะที่สนใจค่ะขอบคุณค่ะ
0: 저희 부부도 준비했습니다.
4: 물, 과자, 쌀.
3: 티띠엄 아한 햄, เพราะว่าท่านเจ้าอาวาสบอกว่าอาหารพวกนี้จะเอาไปบริจาคให้กับคนพิการได้
0: 다리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2: 이 스포타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아침. 그래서 이 스포타이에서 탁발하는 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0: 오직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음식을 담는 바루에 목숨을 의탁한다는 뜻의 탁발.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고 불자는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어지럽고 고달픈 인생. 부디 고요하고 잠잠하기를 축원과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뿌려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씻어냅니다. 누군가 빌어주었을 나의 행복. 덕분에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행복한 아침이라는 뜻의 수코타이. 조용하고 한적했던 그곳을 떠나 태국에서 가장 바쁜 도시 방콕으로 갑니다. 세계에서 외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방콕. 한 해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곳이기도 하죠.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 방콕에 왔습니다.
5: 이거 쳐다보다 목이 꺾이겠어요.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0: 높이 314m, 총 78층의 킹파워 마하나콘. 마치 미완성된 듯한 건물 외벽이 특징입니다. 방콕 최고의 전망대가 있는 루프탑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6: 오, 아니 송스잖아요. 제일 높은데요.
0: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5: 여기가 78층, 310m 높이의 루프탑이에요. 와.
0: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에 스카이워크도 있어요.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투명 유리판 위로 지금 걷게 돼 있는데요.

0: 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아래 보니까 현기증 나. 너무 안 찢어서. 아래 못 보고 있어요, 지금.
0: 짜오프라야 강 서쪽의 작은 촌락이었던 방콕. 18세기 후반 새로운 왕조가 수도를 옮긴 후 태국 근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개발붐이 일면서 30층 이상 고층 빌딩이 무려 580여 개. 마천루를 자랑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2: 아, 되게
3: wonderful.
0: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1: 너무너무 시원해요. 아, 바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런지 공기부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0: 짧은 기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방콕. 그 번영의 비결은 짜오프라야 강입니다. 개방적인 라타나코신 왕조가 들어선 후 물길 따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을 통해 목재와 농산물이 오가고 서구 문명의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콕에는 수많은 운하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요. 물길을 따라 식당과 가게들이 들어선 크롱랏 마용 수상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1: 방콕 안에도 이렇게 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수상시장이 있어요.
0: 작은 배 위에서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 쌀국수를 말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시원한 강바람에 더위를 식히기 좋은 곳입니다.
1: 솔직히 태국에 이름난 암넌 사두억이나 암퍼와 같은 수상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너무 관광지이다 보니까 태국 현지인들의 실생활을 보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진짜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집이에요.
0: 수많은 문화와 지류를 만들어낸 짜오프라야가 방콕 시내만 200여 개의 운하가 있는데요. 강이 사람을 부르고 도시를 키웠습니다. 방콕 외곽의 수상시장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곳을 추천합니다. 혈관처럼 퍼져있는 수로를 따라 6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요.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카오람을 지금 직접 담고 계시네요. 와.
0: 태국에서 흔한 게 대나무 찹쌀밥이지만 제대로 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숯불에 구워서 맛있겠어요. 갓 구운 대나무 찹쌀밥을 샀습니다.
1: 아, 정말 타올레가.
4: 라이닝카.
1: 아, 이게 백바시래요. 자, 사와디카. 사와디카. 아, 플라미 플라라이카.
4: 파니 파닌카.
1: 파닌. 꼬라 타올레가.
4: 360.
1: 아, 한 마리에 360바트.
4: 파닌카. 아, 로카르 파트. เลยนะคะ

0: 한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대부분 가족과 친구들끼리 온 현지인들입니다. 제작팀까지 너댓 명이 먹을 음식을 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아, 잘 익었네요. 자, 이게 바로 카오람이라고 대나무 찹쌀밥이에요. 달아요. 단맛이 나는 게 코코넛 밀크 때문에 그래요. 어, 생선 살 좀 보세요. 우와. 오, 살 보세요, 살. 이야.
2: 어때요?
1: 맛있어.
0: 태국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파는 음식이 싸고 종류도 많은 데다 어디나 맛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런 낭만까지. 맛있는 도시 방콕의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수도 방콕의 역사가 시작된 라타나 꼬신. 왕궁과 사원을 이곳에 지었고 그 유명한 카오산 로드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죠. 보는 사람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가 잦은 우기라 힘들 법도 한데요.
1: 옛날로 따지면 집배원 아저씨네요.
0: 태국 사람들은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늘 온화하고 친절하죠.
1: 이 골목은 방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7, 80년대 골목에서 뛰어놀던 그 옛날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을 온 것 같아요.
3: 알로이 메이크업?
4: 알로이 메이크업.
1: 여기가 바로 파타 깜마칸이라는 가게인데요. 시라차 소스를 팔고 있는 가게예요.
3: 사우리카, 사우리카. 남미 커피 파타 깜마칸 제메카.
5: 매 엄청 잘 자서.
3: 아,
5: 엄청 잘 자. 매 엄청.
0: 요즘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소스죠.
3: 내가 란니 야이마 시라차 난타올라이다.
0: 대답 대신 직접 병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문을 연 게 1932년이랍니다.
1: 와, 92년 된 가게예요.
5: 이거는 남타올라이 가게예요.
0: 오, 할아버지의 어머니 고향인 시라차에서 먹던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리라차. 그 맛이 유명해지면서 미국의 큰 식품 회사까지 생겨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스가 됐는데요. 이곳은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매울 것은 너무 많이 찍었나요?
0: 원조의 맛은 어떨까요?
1: 매워요. 어, 배가.
0: 아주 톡 쏘는 매운맛입니다. 혀가 얼얼했어요.
1: 아, 매워서 물이 땡기네요. 아, 근데 맵지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매운맛이에요. 회랑 먹으면 진짜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0: 태국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건 매운맛 때문인데요. 맛있게 매운 음식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0: 왠지 번호표를 받는 줄도 깁니다.
1: 오케이, 나 거품가. 와, 지금 번호표를 받았는데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2: 아, 아니,
1: 와, 오늘 평일이라서 그나마 나은 거래요. 오, 놀랍네요.
0: 2018년부터 매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 중에 맛집. 근사한 일품 요리를 파는 건가 싶지만 메뉴는 라면입니다.
1: มาที่นี่บ่อยๆไหมคร
3: ับไม่ค่ะเพิ่งมา
1: เพิ่งมา
3: ไม่ใช่มาตามรีวิว
1: รีวิว
3: เยอะๆเขาบอกว่ามาม่าอร่อยมาก
2: ใช่ค่ะ
3: แล้วก็มาที่นี่บอกได้มิสลิงสตาร
0: ์ 정말 손님들이 끊임없이 와요
1: 드디어 저희 차례예요
0: 밥 때가 한참 지난 평일 낮인데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맛을 봅니다.
1: 와, 이게 진짜 라면 맞아요, 이게? 종합 세트인데요, 종합 세트? 야.
0: 식당문을 닫기 전 남은 재료를 넣고 끓인 라면이 입소문이 나면서 여행자들에게까지 알려줬대요.
1: 비주얼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게 흡사 우리나라 부대찌개 같네요.
2: นัวมันไม่เผ็ดมากรสชาติจะกัน
1: ดีออริจินัลต้มยำกุ้ง처럼강한맛이아니라약간부드러운ต้มยำกุ้ง버전
0: 맵고달고신맛이나는ต้มยำกุ้ง태국사람들은다아는맛에그냥라면을끓인건데와젓가락질을멈출수가없어요
1: 일명회장라면이라고하는데여러가지재료에서나오는그걸쭉한그국물맛이회장하는데는확실히효과가있을것같아요
0: 비오는날이라더맛있었어요그새또줄이끝도없습니다방콕만큼역동적인도시가또있을까요?밤이더아름다운곳이죠.잠들지않는도시,수많은야시장이불야성을이룹니다. 요즘 MZ 세대에게인기있는창추이마켓을찾았는데요.예술가의마을로불리는곳입니다.
1: 보시면예전에는그냥폐건물들만가득했던지역인데젊은예술가들이이것을꾸며서이렇게젊은이들이많이찾는핫플레이스로거듭나게만들었어요
0: 예쁜소품을팔고예술작품도볼수있습니다주말에는라이브공연도한다는데요
1: 이거뭐예요아니야랄까
2: 노도왕
1: 누누파이엑시거내남도에나가
0: 타로점을보는곳입니다뭔가영험한기운이느껴졌어요손금도보시더라고요
4: เป็นคนมีซิกเซนจับโกหกคนเก่งมากโกหกเขาไม่ได้นะแต่เขาโกหกได้
3: โกหกเก่ง
4: เขาโกหกได้
1: 저보거짓말잘한다는데
5: 거짓말잘해요
4: เป็นคนไม่คิดเยอะหัวถึงหมอนหลับเลยค่ะจื้อขึ้นมาจ้ะมันมาเพ
1: ราะจูบินซ่าที่공감대가형성이됐어요저만빼놓고คุณทำแล้วคุณดีไหมครับ
4: เขาต้องอดทนคุณมาก
1: จะเจ๋งี่됐어요
4: แต่ต้องใช้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ไม่พยายามไม่สำเร็จ
1: โอเคครับ
0: 열심히살았다고생각했는데조금부족한가요다시마음을다잡아봅니다
1: 비행기내부로지금올라가는길인데비행기안에아주예쁜레스토랑이있다고하네요 그러면 탑승을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 탑승을?
0: 요즘 태국에서 뜨는 SNS 명소예요.
1: 와, 이렇게 비행기 안이 이렇게 멋지게 장식돼 있어요. 우와.
0: 오래된 여객기를 사들여서 내부를 수리한 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꾸몄습니다. 저희도 기분 좀 내느라고 칵테일을 시켰어요. 짠.
1: 비행기 안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게 참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태국이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방콕, 당신의 삶을 밝혀줄 마법의 도시입니다.
1: 우아족이라고 부산족이 사는 마을에 가고 있어요.
6: 자, 어디가?
1: 어렸을 때도 저희 개구리 잡아먹고 막 그랬거든요.
7: 안녕하십니까.
1: 저한테 일 시켜놓고 다른 데로 오셨어요.
8: 칸톡상이라는 게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내놓는 한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방건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울증, 불안 또는 뭐 ADHD 같이 ADHD하고 겹쳐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공전장애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ADHD와 공전장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동 조절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방송이나 미디어에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을 폭행했다, 뭐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뒤에 뭐 ADHD가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 붙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오류를 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어떤 정식 병명은 없습니다. 공식 진단명을 붙인다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ADHD하고는 전혀 다른 진단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ADHD라는 것을 붙여 나올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전장애라기보다는 ADHD하고 감별해야 될 진단이 되겠습니다. 충동성, 충동조절 문제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네, 중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독이라고 하면 뭐 흔히 본드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이나 약물 같은 물질이 대부분이었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이런 쪽 중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물질 중독 대신에 행위 중독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행위 중독에는 인터넷이나 게임 말고도 뭐 주식이나 코인에 빠진다든가 또는 도박이나 뭐 쇼핑 중독도 있고요. 최근에는 음식 중독도 포함이 됩니다. 대개 이제 폭식, 구토 이런 게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놀이나 음식은 자체로도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은 즐거움의 기전은 우리 뇌에 있는 보상회로에서 만족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보상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파민이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뇌의 보상회로 트랙이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고 다시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게 됩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행위들은 이러한 도파민이 천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홍수 나듯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자극이 강해지겠죠. 알코올이나 마약들은 이런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극을 경험하고 나면 뭐 다른 자극들은 그냥 시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DHD들의 경우에 이런 자극,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속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보니까 이러한 중독에 빠져들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을 만날 때 저희도 혹시 이 사람이 ADHD 같은 증상이 있어서 이런 중독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ADHD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평소에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불안하고 초조감은 조금 다른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고 초조감이란 대개 어떤 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절부절 못함을 해소해야 할 방법이 필요하죠. 하기 싫은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다 보면 꼼지락거리는 방법이 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돌 말거나 뭐 눈썹을 문지르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뽑게 되죠.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발모벽이라고 진단을 붙이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심심할 때 뽑는 정도가 아니라 눈썹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눈에 보일 정도로 텅 비어 있거나 하는 정도가 되면 진단을 붙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 조절 장애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ADHD를 적절히 조절해주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성격이라는 것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성인기에 접어들 무렵에 어느 정도 완성되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정체성이 이제 수립되면서

평생 가는 그런 행동 패턴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ADHD 아이들은 흔히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뭔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정말 억울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죠. 공부하라고. 근데 항상 딴짓하다가 또는 게임하다가 마침내 엄마가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는데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필도 깎고 책들도 정돈하고 이제 보다 못해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니까 막웬 딴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 뭐 아이도 같이 맞받아치죠. 아니 지금 하려 그랬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하기 싫어졌어. 안 해. 엄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계속 느끼다 보면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 탓이 아니고 남을 탓하게 되고요.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도 아니 내가 법을 어긴 게내 잘못이 아니고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우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진단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친절이나 미소 하나를 던져줘도 그냥 자기 가진 거 그냥 몽땅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즐겁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또 한순간에 쉽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ADHD 상태하고 참 구분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ADHD를 장기적으로 그 진단하거나 감별할 때 궤적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패턴처럼 남아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뭐 이럴 때 이제 검사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최대한 받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뭐 배우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정보를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궤적을 좀 만들어 보면 구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끔 뭐 텔레비전에서 이제 집안이 그냥 온통 다 이렇게 물건으로 가득 차고 그중에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냄새도 나고 뭐 이런 걸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장애가 심화된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 때문에 뭐든지 버리지 않고 집에 쌓아두게 되는데 실제로 ADHD하고 공존하거나 감별해야 되는 특성 중에 강박 증상이 있습니다. ADHD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평소에 이제 중요한 약속, 일정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뭐 사소한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뭐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일정 관리하는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또 실수를 하기도 해서, 이러다 또 뭔가 실수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강박 성격장애 수준으로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진단으로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라는 신조어를 많이 쓰는데요. 뭐 실수나 자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될때 처리를 즉각 못하고 다 미루죠. 뭐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갈때 오늘 짜장이냐 짬뽕이냐 결정을 못 하고 거기까진 좋은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ADHD 문제 중에 실수를 반복하는 게 항상 문제인데 근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내 행동, 생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할까 말까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결정이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니까 결정장애라는 말이 어떤 ADHD의 특성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ADHD의 증상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상처를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PTSD라는 용어를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ADHD가 있는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고 또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불시에 그냥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심지어는 자면서도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ADHD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수면 클리닉에서 많이 다루는 수면 장애 중에

기면병이 있습니다. 기면병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드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뭐 심지어는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다가 뭐 식탁에 그냥 쿡 몰입하고 자기도 하고, 또는 텔레비전 보면서 막 즐겁게 깔깔 웃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뭐 졸도하기도 합니다. ADHD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수면 문제가 꽤 있는데, ADHD 있는 분들의 특징은 밤에 자려고 하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뭐양한 마리, 양두 마리 하다가 양천 마리 가도 잠을 못 자고,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대개 누우면 한 10분, 20분 내에 잠이 드는데,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잠드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낮 시간에 졸음이 많아지고, 수업 시간이나 직장에서 깜빡깜빡 졸기도 하죠. 그래서 기면병이 아닌가 하고 수면 클리닉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수면하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또 연관이 많이 되는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섭식 문제죠. 특히 ADHD는 밤에 늦게 자는 경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야식을 즐긴다든가 또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야간에 이런 고칼로리 음식은 결국 비만, 그리고 어떤 과체중, 또 당뇨병, 뭐 이런 성인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실제로 ADHD가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짧다는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ADHD가 있을 때 함께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이제 진료실에서 ADHD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있지 않나 감별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질병 중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자주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거나, 또는 만사 귀찮고 뭐 무기력하고 필요한 증상들이 계속되는 경우가 ADHD 아닌가 하고 정신과를 물론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내과나 어떤 해당 신경과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초기가 되면 괜히 나른하고 또 졸립기도 하고 특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임신 상태 자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기억력 저하는 임신하면 철결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철분제제를 보충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한테 가끔 보이는 심한 멍때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드물긴 하겠지만 어떤 소발작형 뇌전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저하고 외래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한 짧게는 1, 2초, 뭐한 3, 4초씩 깜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뇌전증 그러면 막 쓰러지고 경련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이런 소발작 형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뇌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정지되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이 나타나면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얘가 너무 멍 때리는 게 자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를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소발작형의 뇌전증은 소아신경과 선생님들한테 보내고, 뇌파 검사하고, 또 항경련제 투여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꼭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무기력하고 피곤해 하거나 반대로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 보일 경우에 목에 있는 우리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기능 항진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역시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에게 의뢰를 해서 증상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체 질환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해당 과에 가서 진료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ADHD를 의심하고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 이제 정신과를 찾았을 경우에 전형적인 ADHD와 같은 뭔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병에 생기기 전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하다 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질환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한테 의뢰해서 치료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공전장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파는 여러 겹이죠. 그래서 사실은 속을 끝까지 보려면
뭐 5겹, 6겹, 7겹 계속 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내가 ADHD 확실하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왔는데 왜 자꾸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뭐 옛날 얘기 물어보고 뭐 검사하자 그러고 또 피검사까지 하자 그러니까 뭐왜 이러냐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ADHD처럼 보이는 문제나 병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병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찾아내고 걸러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또 양파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정선군 임계면. 이곳엔 100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 향기가 좋다. 자연 속에서 꽃차도 만들고 자유분방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0: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
2: 이 청소년의 소나무가 다 살아 움직입니다.
0: 아리랑과 함께 켜켜이 쌓인 시간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이곳은 정선군 임계면입니다. 이중환의 택미지에 이르길 산간의 평평한 들이 트인 데다 계곡도 바위도 아주 훌륭하다. 농사와 고기잡이가 모두 알맞으니 이곳은 하나의 동천을 이루는구나 라며 극찬했던 곳이랍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시사겠죠. 게다가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니 그 옛날에는 임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한때 만 명을 넘던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 임계댐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인데 이웃댐 건설은 취소됐지만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현재는 3천면 남짓의 주민들이 임계면을 꿋꿋이 지키고 있답니다. 정선군 동쪽 끝, 동해 삼척과 맞닿은 임계면. 안개비가 온산과 마을을 뒤덮은 것이 산신령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른 시각부터 우산 두 개가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가만 보니 아이고 아이들이네요. 가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3: 학교 가는 길이에요?
4: 네.
3: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4: 전 임계중 다녀요.
3: 우리 학생들은 또 아는 동네 친구겠네.
4: 아, 동생이에요.
3: 동생들 몇 학년이에요?
4: 3학년.
3: 매일 아침에 몇 시에 나와요?
4: 8시.
3: 8시? 차 기다리는 거예요?
0: 말 마치길 기다렸다는 듯 노란색 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요즘 웬만한 시골에는 시끌버스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말이죠.
3: 생일에 생일이 안 됐으면 해야 돼.
0: 안전하게 벨트 메고 출발. 아이들이 타 있으니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자,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웅장하죠? 그도 그럴 것이 임계면 12개 리의 초등학교는 이곳뿐이랍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60명 남짓. 오늘도 안전하게 등교를 마쳤습니다. 학교에 왔으니 수업 구경 좀 해볼까요? 굿. 아주 잘했어요. 이번엔 2학년 교실을 찾았는데요. 추억의 받아쓰기가 한창입니다.
5: 이드라.
0: 왠지 멍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5: 힘들지 않았니?
6: 예? 난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5: 낯섰지.
0: 난리가 그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이번엔 6학년 교실입니다.
7: 내 마음은 호수.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양한 비유 방법을 여러분들 배워봤잖아요. 그 비유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0: 오, 비유법 알죠.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런 거잖아요. 6학년 학생들이 비유법으로 어떻게 학교를 표현했을지 궁금한데요.
7: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8: 저희 학교의 표현 방법은 내 마음 같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처럼 뜨겁고 빨갛고 그래서 제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9: 저는 우리 학교를 태양 같은 우리 학교라고 했습니다.
10: 저는 저희 학교를 가족 같은 우리 학교라고 했습니다.
11: 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0: 그냥 애들 물어보니까 가족 같아가지고.
11: 아, 가족 같고.
7: 친구 같은 친근한 우리 학교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부모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다. 우리 임계초 선배님이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그래서 더 가족같이 친근하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학교가 우리 학교인 것 같아요.
0: 사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라네요.
12: 부모님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13: 아빠가 이 학교 출신.
12: 오.
13: 저희 엄마요.
12: 어머니?
13: 네.
10: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작은 큰아빠하고 사촌언니하고 사촌오빠요.
12: 온 가족이 다 이 학교로 나오셨네.
0: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에 개교해 올해로 101살이 된 임계초등학교.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가 동문인 경우도 있다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도 있답니다.
14: 여기는 임계의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임계초등학교 역사자료관입니다.
0: 시간이 쌓이면 기억할 것들도 많아지는 법이죠. 100년간 수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머물다 간 학교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래된 난로부터 책상과 의자, 교탁, 풍금까지 그 시절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변 지역의 분교가 통폐합되면서 간직하게 된 자료들도 많답니다.
14: 1941년도에 졸업하신 28회 졸업생의 자료를 보면은 그때는 이런 식의 졸업장이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0: 이야, 41년이면 광복도 되기 전인데 정말 귀한 자료네요. 옛날 교과서들도 시대별 과목별로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50년대 중반에 사용했다는 샘본 교과서랍니다. 지금의 수학이죠. 그리고 또 한 곳.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 8,600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의 이름을 연도별로 전시해 놓았는데요. 도서실무사로 근무하는 근영 씨 또한 임계초등학교 졸업생인데 아버지가 동문이랍니다.
15: 아, 여기 있네요.
12: 정은식 선생님.
15: 네.
12: 29이시네요.
15: 네, 그러네요.
12: 1954년에 졸업하셨다.
0: 이번엔 누구 이름을 찾는 걸까요?
12: 여기. 임계?
15: 네.
12: 그네.
15: 네. 아, 여기. 여기 있네요. 네.
12: 아이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15: 그쵸, 뭐, 할아버지도 있고, 저 이름도 있고 하니까, 뭐, 자기들도 여기 이제 올라오겠구나.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여기, 2024년 졸업자 명단을 예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16: 그 바다가 넓고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도 넓고 예뻐가지고.
17: 학교가 예뻐요.
18: 학교 인테리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19: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일단 열정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좀 에너지도 많아요. 태양처럼.
0: 아이들과 함께 달려갈 앞으로의 100년을 응원해 봅니다.

강원도 산골자락 첩첩산 중에 갇혀 사는 설움을 노래한 것이 정선아리랑의 시초라죠. 이 구슬픈 가락은 오랜 세월 정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치유의 노래였답니다. 임계면에서 아리랑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0: 이제 어려운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은 밥한 냄비를 달달 볶아서 간남이 아버지 드리고 간남이하고 나하고는 먹을 밥이 없으니 저녁 굶어 잔다.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애절한 가사들이 많고.
1: 잠시 수업 구경 좀 해볼까요?
0: 오늘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제 합격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테스트 알겠죠?
1: 테스트라고요? 이야, 오늘 구경 잘 왔네. 과연 실력이 어떠시려나?

0: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오셨대요?
1: 저는 이제 6년 차 이제 기농한 지 이제 6년 차 됐고요. 이 친구는 한
2: 2년 차. 네.
1: 미래를 생각하면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1: 이제 봉사 활동도 좀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와봤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참 분위기도 좋고 좋으네요 아주.
2: 놀기에는 알병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요. 아리랑 말한 게 없죠.

0: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야, 참 잼나게들 사십니다, 그리요. 좋다.
1: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갈 데도 없어. 이래 나오니 나 가는 게 좋고, 가서 또 얘기하고 떠들고 그 노래하고 이게 하는 게 좋아오는 거예요.
2: 즐겁고 행복하지 나이가. 나는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여기 와서 살면서.
0: 행복은 전염성이 강하다죠. 임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밖으로 나오는 신양숙인데요. 근데 가랑비를 맞으면 어딜 가시나요?
3: 산책도 할 겸 봄꽃도 좀 딸 겸 뭐 겸사겸사 나가는 길입니다.
0: 비 오는 날에 산책이라면 왠지 운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3: 비 오는 날이 더 정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아주 알맞게 살포시 봄비가 내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장산성 등산로예요. 여기만 올라가면 아주 좋아요. 환각길 걷기가.
0: 에이.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선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그저 이렇게 발걸음에 몸을 맡기면 된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3: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향기가 좋다.
0: 좋은 순내음 속에 이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3: 그냥 일단은 걷는 데는 뭐 생각이 안 하고 뭐 맑은 바람, 이 공기 뭐 이런 거를 그냥 느끼는 거죠. 이 푹신푹신한 요 갈잎 또 밟으면서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
0: 맞습니다. 무엇이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4: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있겠습니까?
3: 여기가 정상입니다. 어떻게 경치가 좋죠? 예, 네, 아주 시원하고 올라오면 산세가 두루두루 다 보이는 게. 그리고 옛날에 여기 장찬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하룻밤에 이 400m 되는 성을 쌓았다는.

0: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 땅이 비옥하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임계지역은 외침이 잦았다는데요. 이 성의 정식 명칭은 송계산성. 삼국시대 장찬이라는 장군이 동해를 넘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라는 전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는 장찬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죠. 숲길을 내려오던 향숙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0: 아, 동박꽃이 아주 활짝 폈네. 동박꽃 처음 보시죠? 생강 향기가 난답니다. 차를 만들면 아주 알싸한 향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1: 이 동박꽃이 열리는 동박나무가 정선의 군목이라고 하니 더욱 반갑게 느껴지나 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향숙 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0: 나왔어요. 기러기가 뭐 밥 잘 먹었어요? 얘가 날 막 찢는다. 이거 왜 날 쫓아? 어? 아이고야. 얘 날 쫓지? 이거 와.
2: 오리는 안 틀고 뭐
3: 기러기. 요놈은 손놈이라서 기돌인데 별명이 허허. 자꾸 허허 소리를 내기 때문에.
1: 집에서 기러기를 키운다니 신기하네요.
3: 아, 놀러 온 동네 놀러 갔다고 그래.
2: 아, 스스로 갔다가
3: 하늘로 막 날아댕겨. 저녁엔 요 알도 나는데 뭐 저 둥지에 알도 나 있어.
2: 알이 어디 있습니다?
3: 알 여기 있어. 여기 저 구석에 저기.
1: 오일장에 나갔더니 글쎄 기러기 병아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째게요? 냅다 사왔죠.
3: 저녁에 와서 알 낳고.
1: 그나저나 이 기러기가 어찌나 충직하고 기특한지 자랑거리가 많다네요.
3: 넌 여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요 앉아서 밤새도록 지켜. 여기가 아직 순놈이요 똥싸나갖고 이 말이야 뭐.
2: 아이고.
3: 순놈이요 앉아서 밤새도록 시킨다고. 이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때릴라 하거나 이러면은 확 덤벼들어 물어요. 아프게 문다고.
1: 장성한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토끼며 거위 오리 안 키워본 게 없다는데 유독 기러기들이 좋으시다네요. 좋으면 된 거죠 뭐. 동박꽃을 정성스레 물에 씻는 향숙 씨. 뭘 하려는 걸까요?
0: 덮어준 다음에 또 식혀주고 이러는 과정을 세 번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1: 센 물에 덮고 식혀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향숙 씨. 차도 좋지만 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2: 차 한잔 마시기 어려운데 여기.
0: 여기는 다 정성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1: 그 시각 남편 상우 씨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시작합니다. 어쩐지 옷차림이 예술적이다 했더니 한국 화가시라네요.
3: 소나무는 이제 천년 노송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이 소나무 그림을 집안에 많이 걸죠.
1: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미술은 꿈도 못 꿨다는 상호 씨. 쉰이 다 된 나이에 한국 화가로 데뷔하게 됐다는데요. 이게 다 정선 풍경 덕분이랍니다.
3: 이 정선은 그 아주 산골 지역이라가지고 이런 소나무도 많고 기암 절벽이 아주 많아요. 이 수묵화로 그리기가 아주 쉽죠. 하고 싶은 소재가 아주 많아요.
2: 화가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3: 아, 그렇죠. 예.
1: 이야, 필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엔

0: 낙관까지 찍어주면 완성.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린 그림은 없으실까요?
2: 예. 바쁘다 보니까. 예. 아, 그리고 내가 자연적인 걸 좋아해. 동물도 좋아하고 이런 자연적인 걸 좋아하니까.
0: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사실 두 분 소문난 인꼬부부랍니다. 그것도 40년 세월을 한결같이 말이죠.

0: 운치 있죠?
1: 내가 만든 봄박차 한 잔 해보세요. 좋지. 분위기 나죠? 어때요, 맛이?
2: 맛이 좋네.
1: 이게 무슨 차예요?
2: 국화차.
1: 동박차, 동박차라고.
2: 아, 동박차?
1: 비 오는 날 차 한잔 마시니 좋죠? 바깥에서, 원두막에서. 좋아요.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네, 비 오는 날.
2: 이 원두막을 누가 쟀는데, 내가 쟀는데.
1: 맞아. 아이, 우리.
2: 내가 열을 걸려서 이렇게 쟀구만. 원두막을 내가 잘 쟀어.
0: 아미요. 원두막이 최고네요. 그나저나 금슬 좋은 이 부부의 비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1: 서로 사생활은 탈취 안 하는 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그것이 부부간에는 존중돼야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인정 안 하고 그 상대를 자꾸 바꾸려다 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니까.
2: 어른도 여섯 명은 앉잖아. 이렇게 여섯, 일곱 명 안 된다. 그러니까.
1: 사랑합니다. 해봐요. 나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봐요.
2: 나도 나오는 거야? 사랑해.
0: 정선 임계면에는 인생이라는 시간 위를 손잡고 걸어가는 다정한 부부가 있습니다.

0: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아우, 내가 잘 나왔다야. 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 이래봐도.
1: 미술 전공하셨던 분들 아니시고 그냥 정말 어르신들. 가까이에 거북바위들, 또 창문만 열어도 또 이렇게 용마소가 보이고.
2: 그린바위 마을로 살러 오세요.

올라가. 우리 정선 아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문 세계 주청 예수 아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뿡뿡이가 최고야.
1: 에이, 최고는 번개맨이지. 번개 파워.
2: 으아가 아니야.
1: 아니라고?
0: 아니라고?
2: 그래, 진짜 최고는 둘 다.
0: 아, 진짜 둘 다?
2: 나는 뿡뿡이처럼 반기를 끼어서 번개맨처럼 악당을 못 지르는 뿡뿡맨이 될 거야. 종이의 이름으로 뿡뿡.
3: 응? 내가 바로 뿡뿡맨이다! 받아라, 에그 박사! 반기!
2: 어? 에이, 이게 뭐예요? 이 정도 반기로는 뿡뿡맨이 될 수 없다고요.

0: 아주 센 특별한 방귀? 어? 이 냄샌? 아, 대자연 속에도 방귀 대장, 방귀의 도사가 있지. 폭탄 방귀의 도사를 찾아라.
1: 제 방귀가 더 세요.
2: 아니, 내 방귀가 더 세거든.
1: 아이, 참.
3: 못 말린다니까. 어? 나뭇잎 편지다.
2: 이번엔 뭐지? 폭탄 방귀의 도사?
1: 폭탄 방귀라고요? 그러면 폭탄처럼 펑 하고 터지는 방귀인가?
3: 엄청 세겠다.
1: 우와! 그럼 어서 가서 폭탄 방귀 배워보자고요. 드디어 내가 폭풍맨이 되는 건가?
3: 그런데 폭탄 방귀의 도사는 누구지?
2: 방귀 폭탄. 아! 방귀를 끼는 곤충이지. 폭탄 먼지벌레라고.
1: 그 곤충이 폭탄 방귀의 도사가 아닐까요? 애교 박사님, 우리 얼른 찾으러 가요.
3: 와, 빨리 가요. 빨리요.
2: 준비됐지?
3: 네, 애교 박사님.
2: 애교 박사와
4: 지구의 자연 가운데 출동
1: 가자. 이 숲에 폭탄 방귀 도사가 사나 봐.
2: 빨리 찾아보자.
3: 네, 애교 박사님. 얘는 꿀개미고 얘는 사슴벌레인데. 어? 이 소리는...
1: 설마 이렇게 작은 애는 아니겠지?
2: 아닌데, 이 곤충이 폭탄 먼지벌레 맞는데?
1: 네? 제가요? 아휴, 난 또 폭탄 방귀의 도사라 그래서 엄청 큰 곤충인 줄 알았는데, 에이, 정말 도사 맞나?
3: 그니까 방귀도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5: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걸.
1: 아, 그럼 보여주시던가. 요.
5: 아무나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따라오든지 말든지.
2: 와, 엄청 빨라. 무슨 축지법을 쓰나?
5: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빨리 달린다 해 먼지벌레라 하는 거지.
3: 으악, 개구리에게 먹혔어.
1: 어떡해. 내가 괜히 보여달라 그래서. 뜨거워.
2: 폭탄 먼지벌레가 개구리 입에서 폭탄 방귀를 낀 거야.
1: 우와!
5: 빠르게 탈출해서 한 번 더 폭탄 방귀!
1: 뜨거워. 엄청 괴로운가 봐.
5: 내 폭탄 방귀의 온도는 펄펄 끓는 물의 온도인 100도씨!
4: 100도씨?
3: 으악! 화산겠다!
1: 세상에, 방귀로 개구리를 잡다니! 이분은 분명 도사가 틀림없어!
5: 그럼 난 수련하러!
1: 도사님! 어디 가세요, 도사님!
2: 땡구야!
1: 도사님, 도사님이 어디 계시지?
2: 너무 작아서 안 보여.
3: 어디 있지?

내가 좀 도와줄까? 커져라, 빅, 얍!

0: 도사님, 저도 멋진 폭탄 방귀를 끼고 싶습니다.
1: 방귀는 함부로 끼면 안 되는 법.
0: 아니, 왜요?
1: 무릇 방귀는 나 자신을 지킬 때 끼는 거지. 난 두꺼비 개구리 같은 나보다 수십 배나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 피나는 수령 끝에 폭탄 방귀를 끼게 되었지.
2: 우와!
0: 저기 도사님, 전 저도 지키고 방귀로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1: 근데 이를 어쩌지? 난 제자 안 받는데.
0: 아이고.
1: 다른 스승을 찾아보는 건 어때? 숲에는 나보다 실력 있는 도사가 많이 있으니까.
0: 에? 실력 있는 도사요?
1: 그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동물은 누구일까?
3: 개구리 아니야? 딸기색깔 개구리가 어디 있어?
4: 저건 딸기 독화살 개구리야.
3: 아, 딸기색깔이라 이름이 딸기구나. 근데 왜 독화살이지?
1: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혹독한 수련 끝에 자신의 땀을 독으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키웠지.
4: 뱀이 물었다가도 개구리의 독 때문에 그냥 뱉고만 돼.
3: 우와, 개구리가 살았어. 우와, 정말 자기 힘을 지키는 도사다.
0: 아이 참, 아니요, 아니요. 개구리 말고 방귀 끼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1: 그래? 그럼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또 다른 도사, 이 동물은 어때?
3: 강아지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람쥐인가?
1: 바로바로 스컹크!
5: 아하, 스컹크구나.
1: 방귀라면 스컹크도 뛰지. 하지만 스컹크가 방귀를 다시 끼려면 무려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하지만 난 연속해서 폭탄 방귀를 계속 끼지.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연속해서 계속 뛸 수 있다고. 스컹크는 나보다 한 수 아래.
0: 아이, 그러니까 도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1: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
0: 어?
1: 청소부터 하거라.
0: 청소요?
4: 아, 맞다. 폭탄 먼지벌레는 죽은 곤충을 먹는 숲속의 청소부거든.
1: 냠냠냠냠. 역시 맛있어. 내가 지나가면 죽은 곤충 하나 없이 숲이 깨끗해지지.
0: 자, 얘들아, 나 좀 치우자.
4: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0: 자, 여기도, 여기도. 나뭇가지도 다 치우자.
3: 맞아.
0: 청소 끝! 끝!
1: 오,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군.
0: 와! 됐어!
1: 와! 그렇다면 지금부터 폭탄 방귀를 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0: 아, 좋아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1: 방법은 바로!
0: 바로!
1: 내 배에 있는 방귀방!
5: 방귀방?
1: 내 배에는 방귀방이 있어. 방귀방에서 계속해서 뜨겁고 냄새나는 방귀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저기 나타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3: 와, 진짜 폭탄처럼 터져.
0: 아, 그런데 저한텐 방귀방이 없는데요.
1: 버선사라! 수련을 통해 타고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도록!

0: 진짜요?
1: 진짜요?
2: 조금씩 자주 끼지 말고 방귀를 가득 모아서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리는 거다. 아! 그러기 위해선 엉덩이 힘을 길러야 한다. 실룩실룩 훈련으로.
3: 실룩실룩 훈련?
2: 자, 그럼 모두 날 따라 할 수 있도록.
4: 네, 스승님.

0: 실룩실룩 훈련 너무 힘들어.
1: 나도 못해.
2: 아무리 어려워도 난 끝까지 할 거야. 난 친구들을 지키는 뽕뽕맨이 될 거니까. 실로
3: 정말 방귀에 진심 있는 녀석이군. 이제 나와 함께 실전 훈련을 해도 되겠어.
2: 정말요? 예! 어지러워. 두꺼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3: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녀석의 혼을 쏙 빼놓을 테니까. 두꺼비! 여기 봐라!
4: 어? 맛있는 먹이다, 거비.
3: 지금이야! 폭탄방귀!
4: 아, 이게 뭐야? 뜨거워. 두꺼비 뜨거워.
2: 와, 역시 스승님.
3: 탱구, 녀석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폭탄방귀를 한번 쏘거라.
2: 네, 도사님. 폭탄방귀. 뽀이뽀이.
3: 탱구야, 아직 멀었다. 깨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
2: 안 돼! 아, 도망가! 됐죠? 스승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수련해서 꼭 뽕뽕맨이 될 거야. 모아.
0: 탱구야, 방귀 너무 많이 모으는 거 아니야?
1: 맞아, 너무 참으면 안 된다고 했어.
2: 됐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
0: 시험 해.
2: 지금 맞으면 안 되는 때. 탱구 박사님.
0: 탱구야. 뽕뽕맨 그거 꼭 해야겠니?
2: 죄송해요, 이거 박사님. 또 나온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5: 그만하면 안 되겠니?
2: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어떡하지?
0: 하지 마라, 그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기.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기.
0: 주물엔
2: 덥덥한 날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3: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함께 불량놀이 하자.

0: 우리 덕 쨍다 쨍다 쨍다
1: 배고파. 이제 점심시간.

0: 아까 12시에 먹었어. 근데 왜 배가 고프지? 맛있는 정말 많이 먹는구나.
1: 그러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건 물건이네.
1: 바람개비랑
2: 비눗방울이야.
0: 우와. 아직 튼튼하네.
2: 우와. 바퀴도 튼튼하네.
1: 동그란 바퀴.
0: 정유마, 응? 나 밀어줘.
2: 응, 내가 밀어줄게.
3: 타세요.
0: 네. 자, 간다, 간다. 자동차가 간다.
1: 간다, 간다. 바퀴가 굴러간다.
4: 바꿔라, 한글!
0: 불러보자.
1: 응. 한글용사 아이야.
5: 훈민정은 안녕?
6: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바퀴가 바위로 바뀌었어.
1: 바퀴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바퀴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0: 없더라.
1: 거미줄에 한글 바퀴가 있어.
2: 어떻게 가져오지?
3: 내가 부메랑으로 한글을 가져올게. 하!
4: 돌아와 한글!
3: 하! 하! 부메랑이 거미줄에 걸렸어. 내가 가까이 가볼게.
1: 조심해.
3: 걱정하지 마. 나는 한글 용사.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어. 한글 바퀴와 부메랑을 가져가자. 천지?
5: 한글 바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가져갈 수 없지.
1: 헛! 엉키다!
3: 거미줄에 엉켜서 꼼짝할 수가 없어.
1: 야용사가 위험해.
2: 내가 가서 야용사를 구해올게.
1: 어차!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엉키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굴리다!
3: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5: 아니, 나의 엉키다 공격을 풀리다로 막아내다니.
1: 멈춰!
5: 아이야, 또 나타났군.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버렸어.
1: 걱정 마,
2: 우리가 퀴를 찾아올게.
1: 퀴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1: 헛! 헛! 합쳐!
6: 우!

0: 키우기 위를 만나 퀴.
1: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파. 파. 퀴. 바. 퀴. 바퀴. 바. 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퀴. 바퀴. 바퀴. 바퀴. 바퀴.
1: 헤헷. 바퀴에 바 먹어야지. 냠냠. 슝.
0: 우잉. 바가 어디로 갔지? 키만 남았네. 한글 바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바퀴. 바퀴. 자, 이번엔 순서대로 써볼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키읔이 위를 만나 퀴, 바, 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퀴.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퀴. 끝.
1: 바퀴의 끝소리를 람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바람. 바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람, 바지.
0: 바퀴, 바위. 훈민정음이 자동차를 타요.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퀴를 바위로 바꿔라, 한글!
0: 바퀴가 바위가 되었어요.
2: 천지가 엉키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리다로 막아냈어요.
0: 한글 바퀴를 찾았어요.
2: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퀴 달린 자동차가 나왔어요.
0: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0: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과, 사자.
1: 이거 봐, 이게 뭐게? 바구니에 뭐가 들었을까?
2: 뭐가 들었을까요?
1: 냄새! 동글동글해. 이거 뭐야?
2: 자,
1: 짠! 사과! 짠. 사과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3: 바꿔라 한글.

0: 무서운 사자로 변하다니. 정말 갔어? 진짜 간 거 맞지? 무서워. 사자가 또 오면 어떡하지?
1: 무서워.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2: 훈민정음,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사과가 사자로 바뀌었어. 사과가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사과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폭포 뒤에 한글 사과가 있어!
3: 폭포를 뚫고 지나가야 해.
4: 폭포가 너무 세차게 떨어져. 어떻게 한글을 가져오지?
2: 내가 갈게.
0: 한글 사과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얼다!
2: 아니, 폭포가 얼고 있잖아. 시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3: 아용사가 위험해.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얼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녹다!
0: 아니, 나의 얼다 공격을 녹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0: 아용사,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친구들 덕분에 천지의 한글 공격을 막았어.
2: 하지만 사과의 과가 파괴되었어. 기억만 남았어.
0: 과를 쓰려면 오와 아가 필요해.
2: 내가 나설 차례야.

오! 아! 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헛! 헛! 헛! 터치!

0: 헛! 사! 과!
1: 저장 완료! 사! 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사과 한글 카드를...

0: 이제 먹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 사. 과. 사과. 사자. 으르렁, 으르렁, 사자. 사자, 사랑, 사랑, 사랑. 사과, 사과, 사과, 사과는 맛있어.
2: 사과에 사 먹어야지. 냠냠.
1: 휴. 사과 우잉. 사과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사과. 사과.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사, 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 과,

0: 사과, 사자. 훈민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1: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를 사자로 바꿔라, 한글!
0: 사자가 나타났다.
1: 천지가 얼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0: 한글 용사가 녹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사과를 찾았어요.
1: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자가 사과로 변했어요.
0: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집중!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덕덕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데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킹과 함께.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2: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0: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0: 아,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어.

0: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0: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테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3: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4: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6: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1: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7: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1: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0: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2: 기가 길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0: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기가 빌더 뒤쫓아.
0: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2: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줘.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어! 아!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2: 얘들아!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거기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들은 기가 빌더잖아.

0: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려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여기서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5: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6: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책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저게 뭐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딜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인부가 생겼나 본데?
2: 기가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 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들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교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7: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8: 근사하겠죠?
9: 예, 그럼요.

0: 드디어 완성! 버리,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0: 빠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1: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0: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2: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3: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0: 지진인가?
1: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3: 저게 뭐지?

못된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조강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키볼 변신 완료.
2: 마이티볼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4: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으아, 내 꿀통!
1: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3: 나한테 맡겨!

0: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7: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6: 가자 얘들아.
1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0: 출동.
19: 얼굴엔
20: 순한 길길.
19: 줄무란
20: 덥덥한
21: 순하게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0: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여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1: 다 써버린 거야?
0: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1: 시장님!
3: 안녕하세요!
1: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0: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어? 저것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어?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4: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던.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1: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2: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0: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2: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0: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트립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2: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0: 어떡해,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0: 기가 빌더 변신!
3: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트보 변신 완료!
0: 베이보 변신 완료!

0: 아테나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4: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2: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0: 하고 싶은 게 많은데.
1: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2: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3: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3: 놀이터 진짜 재밌다.
4: 기가 빌더.

0: 제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

0: 위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비우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밀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3: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밀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5: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7: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가 밀다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7: 자, 가자!
5: 우르!

0: 같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비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0: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2: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3: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5: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3: 저게 좋다.
2: 우와, 진짜 예뻐.
0: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3: 어?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난

0: 어쩌지?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그래!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2: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변신 완료!
4: 나이티브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브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5: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1: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5: 그래!
1: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거의 다 왔어.
3: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4: 산산조각 난다고?
1: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6: 제인, 회피해야 해, 빨리!
1: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2: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5: 어린!
1: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론!

0: 위험해! 빨리 PSP! 모드를 퍼스만 있다면 그렇잖아! 제발 멈춰줘!
1: 스키, 우리가 도와줄게!
2: 우리가 했다!
0: 정말 용감했어, 스키!
3: 함께 하는 거야.
4: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날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